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고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 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아지 딱딱해서 단도 수요 사조이 사보소 아
1: 따다테마소 에시에메바
0: 가르시에메스
1: 아 계시메
0: 야 마데제 소다
1: 도제나 도스스스
0: 아지 재미지야 가르도 랑게세버 팀은 당고는 맛이 계속 굳이 정갈을 주디 톡바 공원지역이 제장 야마카시의 신유빈 쇼갱은이 톡포도는 삼치
1: 공원지역이라?
0: 응
2: 뉴길레스
3: 아우 용구예
2: 감사 리더비어스 캐나리베 리더비어스 영이 대려야 마시
3: 아이 아이
2: 레스
0: 야하죠 아
2: 개능 마시
1: 리더비어스 워드베
0: 다그지
1: 캐랑 그뚜 리더비어스 다나브레
0: 랑장네 자비 오네이다 민디 베브네소 처음에 왜 친도디 저희 뉴스이자
1: 그다 로레스 인지 뎁스이 간나가
0: 배주다이 공세디 야후라미도 나로 로제 제시라 세고 삼주 락도 가발 때 있는 갈래 쉬우시 크기
1: 대표주 그 세단 도제 올레 빨라
4: 텐텐 그래도 아 다른 쇼게 두부도베
1: 돈비 아자 올라왔어 나샤
4: 가리 아자 올라게 더리랑 그 제가 이 붙여 두게
1: 손촌스 나다 손챔부터 제 균제
0: 고고 수수디 제 같이 오제
1: 그란데리 소피에 비에나 날피 마리 언니 출로 셔라 좋아 돼도
4: 디제 용마다 대대 더리 니디 수도주
5: 마마 제 소사 렉시아 먹고도
4: 디 다워지 코네 되게 제 사브리 디뒤녀랑 로유 부유 셰 마죠
5: 두 셴네 그제도 서니
4: 녀 챙아 로요제 라라 제가 다수 용도게
1: 고마리 팅외 베지 데도 레기가 다뉴메 계직 마리라
4: 하 대대 랑게가 가고 소유 선부도야 제요 마리 추즈지 니지 랑가르마 계직 마리
1: 폐 마리 수비바 마세나 테리 레앙 몽구유
4: 제대 용아 랑게니 데시에 그유나 요쇼
1: 셔인다라
4: 용아 레그치시
1: 方圆清月开始吃的钱呢

0: 가로르베 고대도 가게 체제 재면도 나든지를 감매
1: 도스구아 녀랑을 락다시대야유 로디베티랑을 바지에 랑아게 미버시로 지그지다.
0: 티키가 라다 카르사드레. 티 메신에 녀 나저버.
1: 시르토디 녀 뉴비다. 기가 저스티레.

0: 어찌 랑가 락바 가르쳐서
1: 시레도 스테이지 티링 안주도 미라친도 나야 가르고죠
0: 랑레 베레 쳄니 니세데 데고 삼추
1: 그러나서 제수 쇼중에
0: 뭐죠 장팅가 가로 비진에 레샤 니 러르가 된 거 봐 용구제 니니 모라스로 디딜레 가로 저휴비 삼추
1: 뭐라? 범 그대지래.
0: 뽑부 사보. 룽아보. 수수 심낭 내주디주 야호시베니. 소리 시엄아리라. 로보치다세 승마시. 대회야 수수 가고 주네. 밀 가고 숙마시. 예전은 범 디제러. 가보치 니그 부지다 유기마시. 기라즈 부디조. 범 칸예 부디조 가보요 말베.
1: 뭐야 범 시가 경고들 될까 봐요.
0: 이게 말이지. 장장 될 가봐 이게 말 봐. 예전에 괜히 괜찮아도
1: 말이 말이. 얘들 대숨매. 언니 선배 요 말이.
0: 예, 괜히 가서 지로 전에 섬유유.
1: 라.
0: 이내 다도 용 말이. 미소 가서도. 뭐랑 가서디. 오늘 보냠 되고 싶다. 이다

0: 查过学呢，他的爷拿了六千八百来十多呀，还算有用的。今年六那个，确实是这些那样工程卡的呢。俺这汤面什么的呢？至少了卡出去，忙是没不大。一年，查过了干部有办，学了都有去。俺这公司忙完办，读书少交些子，俺在屋那里，俺这什么有的代办，真不记得。俺在屋那，做哪点不大，说说说说一件月吧。嘛是，康白查过了。
1: 심슈
0: 제는 마음봐 철시 가르이나.
1: 대관 고유등기 잘 고치 못 채고 삼추. 이내디 레일 하우스에 명예 신기. 안 줄로 주대 레베 미디주. 디디다 스님 가르치고 유메 삼을 다베 모도. 갸 징부 삼로. 당 피우 마시.
0: 제는 지난 티나 얘기 괜찮아 고르스도다. 지난 이 팔라 틀름 되게 좋이나.
1: 已经留了，
2: 大姐那么着。啊，过来看。脱下来。快点哦。下来哪个贴？Liz。喂，小姐，我谈的禁止切去。江田。今天前两个下班，军皮鞋让给兄弟也不轻易的送给。
1: 我们警官的先拿两个车队看你们骑过去，离表面车库警官的先拿给钱的，先送的。客人给车库表面进，你们要不要送过多？客人是那表面车库把幺幺来要买的。
3: 看他进到钱那个厂里，也不是送过去啊。从下来是不是也定俺做公司扎堆的？看我开的数量数着。老吴，从这啥啥开始给我个有的。
1: Liz，
3: 咱这几年落咋下？你读书给错用过？前年给他，咱这几年呢？

0: 디오 니트지아 투즈디 도스강의 증시베 은이게 차샤딘 키베지라 바슬렌 증시
1: 용아 장부장 칼린키
0: 괜찮았어 저도기
1: 랑 저디인데 용아 니엘 클라사도 용도
0: 클라사도 사한디체 니에 가슈이 가바지리 喂 捡到钱了? 送达? 哦,我哦 谈到老来年轻里面 多少年平直不对? 捡到钱了? 提着个年岁银 Liss 面线索 行应答了
1: 가르쳤어.
0: 미디 삼롱아 주주여성 부입자. 창무도 연수스. 야치암도.
1: 괜히 다시 도움을 드나. 가야지 제 도움을 드나.
0: 증마지. 내가 저거 다시 온 증마지.
1: 용아 용아 용아. 니 하는 건 이 칼라사도.
0: 칼라사도.
1: 와.
0: 니 잘라 칼을 뉴욕에 매신 위배.
1: 예. 디 도시 마트. 이리 와.
2: 지게 좀 마십시라.
3: 뭐래 비라도 봐. 지게 부르베.
2: 이거죠. 탐대 던도 딥지게 부르다.
3: 니자 니닝디 슈부 파리용비. 오예 단디민도. 맹가르 다스라 조르베.
2: 카사. 니 보면 통화중아. 현다 다님도도.
3: 급지시에 뭐.
2: 니에체나 람포라라 로모데브지 가로스 디후스다 니에 샤샤로 직퇴들고 트러스피게지

잡듯이 희는 지게 토네이는 양수스 쉬고거든. 지난다 잡듯이 톱 쉽지도 오늘 이만 쉬고도 롭세나로 럽능 신시제 메미서제 대 종종 체제 란데샤.

아제 세난다데 감동시도 감동디 인바 차샤는 오늘 너무 빼서 사부시도 와야 감동디는 지게 돈에 다우수 쉬고 오래 다야 담빙원 내시에나 컴보 칼을 심부 매도 밀을 제부 사시 열발 단도 지게 히는 오늘 야 매도 기비교 세유기리 스마링게 뒤즈 휴는 인치 안주 지리나로 태제 신나 망부터 저야지 시가 폐쇼

0: 当最通知今天的行吧下下呢基本上去行呢在几个头年行呢公共厕所是修的了的呢浪口角色几个头年行呢停车场修的吧了那时候北门西直接仓木楼恰仓木修不去多了虽然给他的选送仓木楼了得不先不准下今天是连续了引起停车经理的楼了运动了用着起来配修Smalling에 샴기 퇴진한 공기 버릇한 저와 유배 지게 명치 칼 럽저스 난도
1: 지지 강람 등산 부도
2: 지지 강람 등산 부도
1: 도야 타이제
2: 도야 타이제
1: 텅신 송수
2: 藤心松树
1: 拉刺儿沙棘
2: 拉刺儿沙棘
1: 甲巴杨树
2: 甲巴杨树
1: 康东桃树
2: 康东桃树
1: 修刺梅果
2: 修刺梅果
1: 拥吗竹子
2: 拥吗竹子
1: 加些米多玫瑰
2: 加些米多玫瑰
1: 七星桦木
2: 七星桦木
0: Smalling gay, Tirinki lets an unchurchy when Nang Tun Sang Lopus in Pihi, and also Jimmy lets an young Gashayo.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나와 고라 송접 타냠수 집에 추 나냠 균형 제법만세 수냠 대바라 제유바 티니 파고르 나종 송접 타 중국 인보 교수 림보르 제벨레제 수냠 튜베 원주 시시 원주정키 나와 고래 링원 송접 타 냠즈 레드나 켄도 시브낭지 시진핑 기진의 공부라더 딩습 제디 로주 링의 송접 균젠 타 튜럽기냐 남원 바라 차교로 통전 제디 나냠 라수 제베 자드윤 균형 제바타 로주 링의 기능 된 초용 년 5년 제디 루규 기 모델 정신파 소고기 차자 정신 리네기 균류 정신제 최시 토시기 고네 소조 토바 제괴신 중국인 뭐 줄수타 집에 십슈 직제 진보를 집어 소기 치답 접타 접제티 총결기 십슈 니바 균제 매바라 체로 도마타 괴바타 케중은 뭐 제네 나종라 나냠데라 디럽 소외 케주데 뭐 치고 퇴공 제교로 철거했다 딥지 편지제 용어 제디 네괴타 망데 소외 코르기 간조 되네 중미 남한 외국 공화타 미리카 망조 지레가 타 소외 코류 균제 매버 레주 지바타 소외 뷰제 토로 동괴 시 솜시 군디링 군토 왕준 정키 겐드마 초타 자제 리메나신 군디 루규타 도시 솜기 로스베 추소라 켄도나 시 공키 로스 능튼 사르드 제네 로스 디부 제게타 로스 능튼 표솜 소스 단티 냠뇽야부타 제답야부타 조동 제토 규남지엔기 계급기 도시에타 진방기 도시 침경기 도시에 제기 로스베니 저준츠 장외 로스타 장외 토담 정주 장동 제교로 군대 동그 정외 송전타 균진 비주제 제교로 중년 겸니 디럽지엔기 체리라 제타 체린지엔기 치답 배주 여부 제디 자진 나베타 정외 퇴공 디다 배주 여부 제토 정외는 디니 미리카 와란 중앙타 비리 냠제제 지배 담주 여부 링디 미리카 망조츠 중화 미리 직된 소비 도시 댄조 제조로 최된 제국의 시에 솜시 덕심 능진 완주정키 표현디니 탄산 미리 서구의 인맥원에 미리 튠진이 미리카 미마키 소스더부인 중화 미리 직된 소비 도시 댄조 균형 제조 주디수 제네 미리 튠지야 튠급의 지림 롭존타 지자 초용내라더 튠규 제토 미리 튠지야 튠기 지자 롭소타 지조리노 디웨링단 더웨 롭소 티신 계지 진우 기록소 타 카딜릉 오구 집에 롭소 표선인 도루베 롭소 마크스 노기 계급 따와 타 루규 따와 미리 따와 링네 따와 최루 따와 롭소 제 송제 지주 균형 제네 미리 튠지 야튼 차차라 군대 딩섭 당디 중화 미리 지든 소베 두시 성메 셈수 수바 타 미심 지지 기 돕슈 지도 되바 치고 ngalil hakbe kwa ne, chuelu le dun la todam chichu chiru taan ne, chimshin chuelu le dun la todam chagyuru shungnyan kebdi, rangye ki chuelu zhungu jendu gyugyuru gundi donwa ta, chuelu le dun juji chagyu, chimgyong jendu gyurwa chagyu lanjaka la dara dindi che ne, rangyu zhungi chuelu le dun suyi chira dingsab che to, dushi sumgi lopsu dindi geb ne, gunbe todam lam suyu tuzang yongwa chiba ta, chuelu ta jizu rinu ki jizu samdun yongju ta, yurin degui yongyuru, mungsi dimbashi dinggu, Lugyu rinne la sungyo chagyo ro shu kya kwe. Mirika ki pyujung sugyu rinne ni Zhonghua yi rinne ki chuja kejian yinbar nguanzi dingsab che di. Lugyu rinne sungyo ta gyunzi la tongjian che kwe la. Sungyo ngay la joba ta pyujung lugdun chagyo gyungyong che ba. Sardu kongbe la gundi taan ne. Ringwa ki tuyungung pyujung kanli che ba ta. Mirika waran zhonghuan ta. Biri, nyamzhe je dingsab che be lugyu ki tuyungung chita yabu che go ba ma se. Turib sabi pyuji tamgyu yabu len kwe la. Sungyo ta pege war ki jwa ta ju 也不奇怪。重点人物就是人巴拉塔，那种宗教理论人宋哲切的，罗局人呢，首先定义重点的组织级别，开始通过他，就拿了这个了。中华民族集团所谓独立，重点的组织团体决定全能，人们这多不奇怪。密码，台湾人民币批给给三路军校切的，我就把它送图。密码，三路宗教个把它，民族团结它，民族领袖解决了命呢，变做了批给它，制作也团圆就是关键当归了。
1: 로지 심지기 망조라 체베 강에 타주 제바타 망조의 퇴근 여부줌네 미리카가 망조 주 톰나타 기낭 된자 나와제 태도 동괴 시에 솜시 리우장타 체링타라 다와 체링제 렌도 페비시
2: 기겐 튜진팅 십주 시에니 바 샤르삼수 직접 수지 시진핑키 개용 계계제 기겐타 롭소에 내던 바라 뒤젠라 제시딜레타 자제 참변나요 창매 직접 수지 낙주의 심랑에네 통매 섬도 맞제 바라 도제 기급 주준타 미리 갸더라 기럽제 자자치 신대바 티웨 마오와 소교 여부 지주 이시 송시
3: 진도구베 최주니니 기겐 뒤진이바타 개총총대 차상룹촌토 롭첸 초베 티드 무동콩 누림니베 진진니발 롬모송 아부니 진첸나 좀유 나반토기 인주 티다리 롬모츠 겐라라 장베 즈왕은 개총총대 차상룹촌키 누림니베 진진니베 롬마 나왕추준키 티링기겐 퇴친시 난츠 나반토 겐라라 민치 티유 겐라 퇴친라 제시데데 슈부인시 셰브시
4: 주 老师们 천디 健康 平平安安
5: 주 老师
3: 身体健康快快乐乐老师多多休息鲁林储备增值一边拿给给他录出去能跟他密集别三个七岁六千岁错行局给来给给从日日内次团别及却开给读书嫉妒真的却把出地给年岁若够切别内次罗姆村送不他罗姆村四年安年行却开给读书给团结若然起罪了两年前一不是给从重叠恰上录出去鲁林储备增值一边罗姆 此点改变若有期间要么团队落地不穷是些不是给从重叠恰上路穷期落么拼错原点期新规签不贴穷唐那么他民岁入密村突击其许多人是些不是给从重叠恰上路穷期落地不穷别真正一边真的此点偏多给内岁天的团购出不错干业其他车间按最给不到到期为给客给松天月吧现实就与接送不是给给你每次蓝顿准备的不赢给给推荐千年参点
6: 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3: 年冬子处理给用个培训期间马天祥期当期切图民的所用谈也可给切图先点把所用前年中华美丽集团措别都是点不足够提军队陆车车念这图把切军营系送不是哈斯隆镇期给给编不努力出个去老将的专门前年马文破于组军谈每给了相定许久车军切军营系送不是强度重启马林陆镇期给给孙南巴女出个处地唐昂擦龙永久送用切军营系送不是
5: 宁这种给陆秋尼别回归给给苏贵强期回归给给是因别为你你也同没生顿电送切的三推先点把俺连忙我所用切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最后你的勇气的老朝所的他昂藏路永久梦是点不定过些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방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버인 윤종 서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규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종 사비에 표기 퇴원 타참비에 뉴질랜드에 피해지기 럼비토 규율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뉴질랜드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는 계류 변종 사비에 지도 点别 표기 주진 订阅帖 金刚及梦奇东部主播团，发掘金刚。

0: 진다 전화하게 가서 당 괜찮게 찜이 당수. 라게 쉬다. 된다도 근데 탁치가.
1: 네 차고 제부디 칠레다 튼자이 켈린토 봐.
0: 라니 톰베 차고 심어 나네. 꽃 학쉬들이자. 아. 된다 탁치야 넘주디 야즈 챤나 근데도. 라게 메스 러브 유네. 꽃다 챤나 근데도 아.
1: 네 파기 지어제 셰비. 이네 초 코다 봉주 치기.
0: 唉，你说天巧，俺做小区里日的，从下了小区下的，俺做公司扎堆日，让康巴官队企业个加固期末一年的，组织加固期末一年的，从下了小区也踏出六个日，开始周末出兵呢，让个扎堆党让个部队参谋组织日。 他妈让给俺卡西面子阿姨，可是让给送的这么多米呢，公司内卡太硬了吧？他那老大钱就是来不及。唉，可是让给俺学天米呢，就是那苦瓜皮个子。

0: 예비. 알레베 님데 진이 류라게 나랑 시제드 문에 가봐 싶쇼. 이네 랑 칸불라야디다. 리통 레가야디 문에 급히 겨르다.
1: 쟤는 아라니 발라래 요셔봐.
0: 다그지. 제자 장태 민노 주키제 수소 강지 지교 마시 수소 이치 제우지 예미나라 자 자고 치모 경슈듯이
1: 마데저 요 마시
0: 자 인고초 녜자 주치기 이
1: 알리 통나 데토야 미도 마세이케라레 로부체토야 미도
0: 让两个男团呗，
1: 两男并不是求我这，
0: 但我那人还没吧，我还团个人，
1: 得这么难？看人家刚来军姐，人家来的年轻都有牛马是，看人家来要钱呐。
0: 嗯，我里头来个这的，人有声音，人没呢，我还是去给调人，去个没？
1: 看人家登记，你同皮亚丁阿达个皮送个多，
0: 这个最鲜明。
1: 在这过得了。

0: 아자 올라.
1: 오.
0: 걔랑 가는 거예요. 대체 담는 년이 배.
1: 마리 마리. 겨주 나러 지시 마고 싶도. 이네 메토 민도가. 대 돔르시 겹제. 메토 덕보 삼주. 장발라를 거지 슈차. 공개 못 나스데. 라를 러비야 뭐 좀. 라게 전에 그제도.
0: 걔랑게 대 메토 담나나. 미트로세 랑가 거지. 키랑게 메도 데덤나나 참범민도 칸이스나 님게 마리 키시기라 메도 덤비요나 팀날 가비베 킹고 덤지리
1: 제제제 니 심주 야오체오
0: 키랑게 어 키메
1: 어디 小将 小将 계속 갈 수 있는 쉬다 책을 내 마셔 비는 아 기부켜는 미도
0: 걔는 말이 칼 때문에 전해 듣나? 님이 제일 안 앞이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버 수치 요구용 당구 사투의 서동 초등으로 지송키 능민 대탄了 송접치

0: 비. 최초다 된동 앞에 뉴스지 뭐 순핑구.
1: 게롱은 했다. 너무 두에.
0: 얘 태무 숨제 대비. 뭐가 로레 더를 그게 되요 혹시. 너 세지베.
1: 我是 그제잖아. 저기 운전제디. 로지 나라. 최초디 친갑 저기 그래.
2: 跟着给人家来现在买笔呢，别学我妈的，别把人家买回去了。看看听的小秀顶穿能弱，知道？光木村给讲了，给人家个伢苗大姐，才过去不难，能打有马的，伊那俺就公司群主所在，垃圾桶这头马的了。
3: 같이 해보래.
1: 레스, 네 시에서 또 재난.

0: 진해진
1: 디링 아니 가르사면 얘 직대.
2: 얘 부모 돌로 세게 물으시다. 님 좀 쉬시도. 님 고문이 가라다.
0: 사랑이 나한테 고소 못 그래.
2: 林小小. 저. 탄데 뒤뒤에 가서 지고 줘. 내가 줘.
1: 나이 지치다. 앙탕 버지샤.
2: 부디 네 고주 챙겨 드 잡미도.

0: 아자 올라. 그냥 갔다 만나냐 이 삼담배.
1: 어. 남해 메도체 장안신 센덥 정구 메도덥 지유. 디네 처음에 가네 추신교 대스뉴니. 비고 삼주.
0: 매체나 냥아스 내지신 도왔다고 삼주. 이나 로마 날마대자. 따도 지니 정 말이 삼주.
1: 어. 럽조르베. 루불을 내가 자주게.
0: 고급디 자자. 최대스다오 삼주. 쇼알로 쿠요 균게체. 계신 남자한테 리툭 좀 보이나. 삐질라 레베지 당고치아 요르바. 이내 삼르스단체. 랑고랑스체아 두게 더기.
1: 신의 삼로 터주게.
0: 녀체도 더인 러비.
1: 쟤는 얘 레로체는 저거지봐.
0: 대체 용마지.
1: 喂, 小将, Mr. 유아디, 고유된 주거치도 인기 말다.
0: 왕可汗, 라슝도 주제 그 뒤로인인바.
1: 렉토스테스, 너 가서 고거치봐.
0: 알레, 용아. 喂,可汗.
2: 야면이랑강바세지가친구看大人安不拿了就要入吧你两个罗列这些呢你俺们老黄偷走的黄金你最开始谁送出马的阿雷
1: 小将呀, 给我看拉斯拉去哼呀 呀, 小将, 下地几所的不见呢小将可是让给这样一个老周的是我才还来没去过从这样子的连老不定这有马这可这是给这些我有没的给这些个主念的所以没了的就是小将上谈得心里是的 아, 용아, 용아, 시민다, 시민. 야, 탄디 조스도다. 녀브리디 심슈지. 야, 디랑 떼오. 된다디, 네 개지 제가 신부이노. 띵대 찍으지.
0: 기라라. 루샤나.
1: 나 통주 치우베. 녀랑러, 띵우.
0: 俺从一个牛鱼鲜鱼鱼吧让个老不着死了顶着满口土牛鱼你也大概是卡地家土吧嗯所以顶着些行人我写的刚才是来有人让姨妈去呢顶着西我你严肃的开始吞大的你也直不一呢俺母去让个来着切住了嗯养的过数那个
3: 아자 올라 레로치아디 니키라 셉시라슈비 셉시라슈비 문에 참부용 마리
1: 팅외고시용 마리 뒤뒤 언니 카초로 마시 리통르데뒤 칠레기 차긴 토부시 아자자 레로기 칠레기 차긴데 토부고고유비 개체부시 이내 단더 개체슈디 란 남장 개체신예 고거지 리테로 나 참부요지
0: 嗯，看他咋不有事，可这是来追哪个？嗯，
1: 要我去接队的。

0: kirang ga chok ko nang gi be ti kirang ge gen ju ken ge ma be
1: ta ge ji rang ge nge su san de nyu do ji de da
0: wang ke han ti ge de che be re
1: 耶稣送我这几个姨我将天给烈肉无尽方姨无尽方阿家无了阿家无了给他将天困住看过鸭嘛是呗烈肉跟这下不是看了那年姨了烈肉姨姨那就是他们开心不满意开心血的将天给俺让咱了眼睛有个大局
2: 장대게 제가 교순도에 쟤는 겐지 버디 니에 키라라
1: 고마지 고마지 그시 라나리운데 니에 세브스라 코추 겐지 키베 커도 세이 겐타지
2: 키랑 가메 소데라 쟨 영아 영아 겐지 켄기디 시스나다 토단라 겐남유나
1: 응 키유
2: 자라 키라 콜로 콜로 죽주리 벨라 디제 총수 되블라 콜로 죽주리 스타 삼삼아초 디제 벨라 레스 파남다
1: 자왕 장게 데다 세닝 아지럽다
2: 키랑게 데시다 편부터 배 민대치 개주년의 민대치 우리 디닐 민다군 타지 제다디게 니치
1: 진짜 세디 브베
2: 타그리
1: 용아
2: 你这是地图呗你这是阿家啦拼不透边的你阿家是阿家啦拼不透边的你阿家是阿家啦拼不透边的你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阿家是
1: 小王，今朝的俺闺女又在咱家女娃养病，看她娘的娘后天，谁在那娘奶吃钱？没大没胖和这娃的，你三不三过也要嘛是不？苏州也请不你开嘛是？让他将天落着所在俺亲们都偷袭，看他让闺女都吃过谁？
2: 好可惜，好可惜，俺家老头点呐，你心思。
1: 大嘴点那看过啥就要的意思，虽然几老不赢呐，年前呢，顶着啥去了一下。这个不啦，天气的气度，天气老轻松啊。
2: 他是在修。去人家王科行的经济的市场，那么家的俺这是公股多哎。
1: 人家那边也好做呢，有么多哎？王科的可是心都开在哪里用的？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조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싱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조 군두위 겐징 모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쿠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0: 이게 샤오장게 나 가봐야 되게.
1: 네 뭐랑게 그날 데려오스기.
0: 뭐랑게 갈수도.
1: 뭐랑게 그날 집부터 데려 로마 페자 심태도. 전도 그날 그것도 송기. 간단히 해도 돼. 같이 님이 리샤.
0: 랑소모 닥바 고고다 안 돼. 뭐랑카네 깨지는 데 괜히 시에가 말이.
1: 오늘 가게 시에민도.
0: 이네 모랑게 독로게가 요드 오츠리 만네탱기 카가사 랭가 쪼고 삼주
1: 야메노 모랑게 몰스이제 파 로페노
0: 용마리 만니 다데 챔규르다 선이 셰조리
2: 老姜，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哪？去 아자고라.
0: 응.
2: 네 보면 텐데게 내가 뭐 뒤든 데 채니.
0: 지금도
2: 공부 좀 뭐 좀.
0: 뭐 좀. 뭐 좀.
2: 아, 채도 대비야. 공부 좀 해나. 대비야. 네 보면 텐데게 내가 뭐 뒤든 데 채유나. 지랑게 공시 나줘. 헤. 보면 등 나다 차지. 시그디 거르거르도 쉬워지. 이내 쓰면 상고유다.
0: 낭다미도 낭다미도.
2: 네 주면 대비야. 디생다고도 니에부도나. 나 손스나.
0: 리세 토치 태아.
2: 휴대자고. 토치.
1: 쇼부들이 숨어라.
0: 쇼부들이. 야. 소매수에 토부대 초스되다. 랑가 아메 시부도스리. 喂。
3: 喂， 阿姨， 王可汗阿嬷， 阿姨可汗阿嬷，
0: 陈岁数， 陈岁数，
3: 出去住吧， 扎索阿准年姨， 阿姨们都住个啊，
0: 出去住吧， 自己算了， 撒几十故事的。 喂， 小文， 多少年， 阿姨若不起的。

0: 디오 모랑게 시도치 뉴욕 사비오리 이네 까르치 되버 가비요스기 제자 모랑게 잔러 까르간간네 로바야 교디데스는 지그지베스 지로스기
1: 그랑게 쳔나 딩군네 모랑 저와르베
0: 리스네 지그리 마리스네 지그리
1: 디카스레라
0: 장게 싱구이베 모랑게 강부대 권도 진도 민도
1: 이내 왕크 한게 고글 누구 제 말베
0: 디데시 녀선이 좀 뒤스비 라님도 저도 네 계지 가시 세브시에 투 안요 성비 라요비네 싱그지 老啊
2: 기니 요베
0: 네 小장님도 치유
2: 아 小장 요베 감사 감사 우리 라오기 치쇼 대베 아
1: 대비 nga ti rin de ti gu xia ga yong bi
2: si di ji sen bu min de nga che le dao xie ya men zhu gu zhu ge xie ge
0: hua zhong de
2: zhong da ji ga zhong
0: da ha xia wu
2: ge le ne xin ge de

0: 怎么了？小文勇，小孩还给个月，顶该过些。龙爸下日里。对，就不着急再冲啊。哎，让车起来准备呗。哦，准备。你给不许多啊。
1: 장게 봉봉모 요부제 꼽욕다
2: 꼽욕부이나 봉봉 요구로 봐
1: 봉봉 요니 켄자스도 켄자스 믿고 아 봉봉모 요부제 꼽욕다 야 양게 하신다 꼽욕다
0: 小장 지도다 접신 믿고 아 주고이다
3: 됐어
1: 꼽욕 봉봉모
2: 요부이나 봉봉 요구로
0: 봐 라왕 라왕 아이다
1: Ranyan Lies

0: 我们也听过阿家乌拉一座啊却没有几人生不育你也同同空气吃过难了就成为趋势所生去然后王科行给阿妈大多马前年不然阿妈就过能大米都生不多的过年妈妈你个三大大清马下趋势的一定这个来了但是有可能是年过一呢提松前我马是
1: 年前呢，让给王科行给羡慕的稀奇，不然阿妹康北归队天了就挖开米多。卡里，阿家王来就会学那幺西来多，现在让爸表姐带回阿米多，康爸来说就请不给回阿米多，看来姑苏的大事啊，该是这些都做说回阿幺妈哩。
2: 到底谁呢？啥子算当时？妈的，张铁，其实讲不，三六九年以来，你让姐姐看下我嘞，七六公里公司忙过的这多，你是在哪这个人不？让俺阿才能落地都是多。妈的，俺们俩的你们到底也看了一面，让给我催米多。
3: 看出个有必要生多哎？
2: 到我你看了，俺啥现在落不进去？
3: 罗永对俺们俩后面干联系，矿谷西头这大小里，我等你来是看不下。俺们这来个得便宜，矿谷两万加下，起码到俺们孙里送一个二十公斤。俺去建筑公司，老大的是经过出干的得劲，所消费缺失的这马个退牛药剂。今年你最近这，你俺们俩老里去了什么药没？你同多看，俺你多当下起多，有的看见俺从小听你个表妹的是什么药？
2: 이내미유스질 암라이콘
1: 콘루토부차제
2: 더자요약로를 내샤
1: 이내
2: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이내

0: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팅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촌의 치바탕 지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 치동망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극경무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에 나지 파기 기슝기 보더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네 콘조서시 디딩라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더 뒤부리 중이 파니 갱기 규비 뒤수 인신 갱몰 녜차괴 뒤윤 다와 죽지삼 이버타 주문실 갱주리 자와 갱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쏘앙을 쓴그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진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通之余。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片子, 体力起不索, 接触水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各位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뽀베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우르웨 빠냠싱메 갸라 큐츠딩네 초여 곰시 유징 큐칭와 갸안네 게파타 큐치와 갸니 슈숨지 유라 큐치슈라 갸앙 갸레 게왕 유 갸라 쇼고 추우르 송네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于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主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些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主个月别 昆族前面虚徒江南人物是青鱼彭州尼江给追自家学习时昆州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电南边我了求自己激励习主席我咱们有图个鱼年个期为退俗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激励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激励我主咱 年期吉利习主席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端着呢教主牌教徒辈行在哈江教过月江教主今年在当托旁个教课美国车过三了点呢对出狼龙这边那不的哈江几千年搞完了 推举邱新九。强砸弹托以江阳米九万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气？米几军为了绝呢？强砸弹你错那个恰因先别，秘密隆隆的那样。江错军为了些呢？强砸弹你换做恰是点杀九万，几度点别轻细细，换做第二吉星，第二擦龙穷，他二砸弹他十几度敌呢？厕所一块儿排密度花儿新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的叠别塑胶网布，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一矿藏南面米胶板，龙纹赤铜的秋季尺度，可谓均它切密度新型器。
1: 太阳，我记当时那么。所不落去着地，没就解决的差别。云中等着人群松别开拓，出去退休及退休的消息。

자세 소자 폐체와 다 저와라. 라지 교대기 권에 초대 체징. 뒤주 민조 와라. 교대 남아야 저기매. 지차라 김산 제네 제구백이요. 김산 제낭토 고자 니네 주파라요. 크군 지도 내비 김규 소소 바르토 초보시 초징. 지차라 고차 니주네 숨주 파시. 예르드 급수 시네 초보래 돕치위 교소식 주기회 세리타 기베 튼투 자기 부스르키 로다랑에 와침부 주슈 좀 좀기 유티 테니 깽외 지베 외네 죄나 창장키 내보와 시베듯이 제두 관조 서버미 책동 초기 삼기 리듭수 김규규관에 모자초유의 남도 체디 소와 렉주치기유 대신 최고치유의 대주대의 남도 조그치기유 열두 최제 파르바타 뒤에 리듀의 토토 세수룡의 지신 남자 묘구비구초기유나 자제이 서버토제미 내동이기 연습에 로급 능린 최토 공예 세신 소주 마오베 모자 쇠바타 로마 사바 사기유시 덴듀수 지드 넘시 최제 퇴기 마라차 조신 자다 지신 남자 니 조신유 근금 허주 콩알라 자기이 김산 체내 서버 마사라 내보고 유진 세수 사그로남 땡기유 근투 세즈롱웨 세리마부메투 자제이 양갸라 리제초소 네부치기유 스법토제미 책동계기니 네동파르키 로급타 로준베메 주리낭토 셰지듀베 로급준신로기 신바타 모제세네 초네나코웨 마테뉴체 그습치기유 정중캄첸비 로지기 투즈티 지야라 뚱근제 투지 시루예 예징 투시 넘시기 교루베 지신 점인나조라 손내기 구구 점인나조 고된 제직 세수 지신 코나 댄신비 자제이 투직 민저외 난키 지신기 계주 민저와라 시기디 내부 제징 소주 좀쉐타 초와 심쉐기 지신티 담부체네 세수 주구 유시 제트 방제 토타 낙서기 쟁링 대신 차그드 토제 강사 강토 관주 지동을 준남 샤유 양구 나우 진리 리규 대야 관주 지동라 방부 체유

지야라 된잠수 따도 장자 제주 바다 공기 습업 수지 미 최동 얘기 되면 나 제도 동체 정부 샤다 계획에 경진에 대두 동제라 장기 민연배 코드 망부식 내자와 타 자신 되니 점린 토기 치자 체우에 신리디 신 공통시 공동 대공 련제 신리 천공기 사류 동진 되니 카르토기 제비 동기바 타 수임니 쇼세견니 남함 주겐기 포르 가르바타 자라 팀이 중국 현대 신리시 인베 테나 노브조기 지신 개마츠 신테라 중국 포르 신시 세계 스위스 지네웨 춤숑타 우리 포장 가르베 듄토 미드블람네 대조 제베 제수 제시도 대비 신공동 티리 딱도 통주해 원자 미츠 마시바시라 지기 신진디리 중국 우유주 세계의 지롱크 카제수마도 계절음해도 장자제기 지구 바드공 공동지구도 3년 중후에 지진 개당 업주의 신공동나제니 명아라 시도 중후에 나네 지기 공동 계절의 토주 중후에 사지기 제시시 10세 퇴보디자타 야윤 첸부 지기 공동디자 윤디루마도 시엔토 통근부시 신공동니 판대 파르토 계절의 토바테니 레라부시마시 사가라 튜럽 치마타 서두 숨배 퇴수 등의 계경강니 점린 서구 강사라 계절의 총회 왠야 서두 시배 캐롬 튜럽수 신공동니 점린 사조 시엔토 응어지르 자동수 소마시 장자제기주 바다공기 前东塔 호빌호노기 日龙 탕숑塔 초시日为国로为 쾌공수 서두시배 캐롬기 대가라 레균 포매진 캔덴기 상금체입기 뇌제기 덴자시타 정중 쿠류리비 워토 신공동디니

0: 리그에 또 항상 되는 계절의 종류. 신공통 계절의 고려태 자기엔 토비 유협에 야양배 사원수 니세 수연이 계절의 용텀에 락바로 두 서브마세 퀴토 신공통기 로마 니세 태배 동부의 예가타 로마남 금시태조 뜨블레버시라 장자지의 공통지구도 로코모로 모진 체신 남시 전장 명부 유협에 신공통디니 리그유토 자와 초토바 총회 로레 다왕아바니 신공동기 메도 제베 투지히 신공동기 메도라 더머 메베 미수의 균동은 젠베 더머 테니 메도 펑짐기 친동 테시 신공동기 치동 더머니 대다라 이마타 디 신기 기베 람로 용규 테라 누버케 체부 되기히 신공동기 로마남 용수 캄하체 공토 치돔 더마타 젠구시 장노버타 부신츠 테조로 지대 강양해 메도 셰베 투슬립디 치돔 더마 용조 가보로 규조라 무슨 코르제야 치루 쪽이게 치돔 용기 더마 메스티 카고니 무슨 이 이완 초벌 체디 세조로 체조로 루지 체기게 치돔 더메 뉴버 신식니 세조 송겹 체기듯이 장자제니 자제를 법규 연배 매도 세배 퇴수 차범망부 법규 유발을 된 신공동기 세두 냠신부시 유발다 치동 등은 디수니 체도시 다 잡아라 매도라 차배 륜피도비 송급 체도 나오의 지신기 루리니 소자타 미리리 셴바 자와니 매바타 탱기차라 로다라 기급타 서구 민용와 시기 장자제 지구 바다 공리 공동 신리 난제 체진 나기 슈브스 류베 중국 푸른 가르보 시에 주협의 신리티 시리 카양 케르티 점리 사조 강사라 규신규 로레 더와 시바타 나부 젠참수 장자제 바다 공리 워로 나룽기 켄시 교주 당시 장 四句三位云地如自动做了年尾所叫忙不惜所对这个月景哪个呢贴车些是哪个呢老外车起速度穷学给车些一把他贴特殊女学他真最读书家中先不学七月预报他参照用这的从那个团途参照前边能领个全年忘记 나라라 장난을 왕후에 초덕타 최저기 특세 대유 직직비에 닝긋하 최투 나라 포리기 약의 최와 디니니 라즈 개진시시 리다티 최외 증제라 리미 주점신 왜냐 태야 기베 투지링 파주로 왕자 쪼리 집에 퇴수 직직바르마도 배주 침해도진 태 제세라 카데 조미도 那在南溪建县东闸间错塔东都用途如果穷行脱损切别那来人气天里可别累积切续天的去了去那来密歇塔那些年心都听不约的你国的车轨差不怎么样让先写到用途可以朋友塔穷定给女子一样心都听不约别把这汤为刚不念塔三星车别没个写不来养学腿部车决切都 나르니 케리아나 가오베 소자시기바타 콘조로 네 땡게시 메베 교수 지금에 다나 나게 교수니 이나야 세타 르추 청주디 겐네 유진부 소메나야 코베 케르디기 소와라 르신게 왜냐면 코베 경유릉왕 최조기 뉴제 콘도 취베 대디엔 고베 튜즈 망치와 차드 잠모도 겁내 되밤 야나 동동 천진 최토 임내 되고기해 고베 류부춥진 나기 시시기 간라 세르춥춥직 제유라 게딘토 티 Kili Setata Yuebe. Tidani Kota Negorgi Kuryuni Shichi Jesu Yontu. Naglani Machina Juki Ketu Kenshi Yinru. Tuyongomara Kozuta Chiru Parki Jiriti Parachenyome. Changja Jeki Badagong Rigutu. Nagle Jeshu Tu Lezi Chimakayu. Paratatsuetu, Nazeni, Shindu Yachiwashi Yuzhong, Tuntu, Kazakantu, Nale Chime, Kepu, Lapu, Tribe Samgi Dewa Yuse, Chashetini, Lazi Chilu Chise, Menu Yinsing, Naglara, Pomu Pensun, Rizu Porove, Keju Den Yubata, Lazi Chime, Purita Muri Chigbe Pala, Sumu Misove, Keju Hidan Chipji, Lazi Chilu Chiju Teya, Puriki, Muri Loga Choje Tu, 特别的东西是完全了这些前面拿了了下午马不所谓的看意思呢给这些前面出车行马不行的能了这些觉得对于别了这些天你空档头为就得给这些差不多的怎么可以用起这些给这些地里却都几个月别拿了错你拿这些图一次可不是没完了求了提到了 几个人中送给我们南杰去那里送给日本的东南中年去南图就约请中国卡塘的几个人被人中送给科学一百万张家杰去就把他供人中送给科学去对于米路送给人图各种去送给切得他提醒说着呢人中看南图七六七百切得别完了你个人呢说着忙的杰去各地清晰诉求 Tengi chara. Nangla ni Zhangjia Jie ki ziwu bada gongi nagi poru. Lari ya kipshin gyagbe tsowa la rugi chungi. Na zi nang tu, kanga kengi gwaani kade tsowa la rugi ru gawwe simjian diri namshik ngan zui mingoro lari ya tongwe nimashik shar sikyu nyakji shi. Chasiru Chamnira Dokjian Tezu Gibi Turim Shibu Ji Chara Tungu Yongsu Dambi Shingun Diru Rupshi Hir Dunting Jime Sibi Melongli Zainang Motu Ne Yuan Zhongku Nuju Jeba Jambu Shugyu Yin
1: Lubjing le jimbani lang tsui tu le lewe yinbe, chugu lunba ma tso, gyu rim ti chu, ben na lubu lun ye hachang yobu yu. Zubu lubu tu lunba tang hachang chibu yu. Nye ko ge lopcho tso lubu tu top yang chir jo. Ke si ki ki gyu o ti zi tong chu na ngang tsab chi gui mi. Di, kirang la tiwe danan tui bu tang, tepa ku lin tu gen ki mi genbar gyu simba ra zhu yu. Gap ti du, chang me lopche lupchi tang, pamar lupchi. Beche lockdown tang gigen juwa so la den ne yang takbe si chi top tu. Ke si kie ki kiran la gawe lu den mi jibbe chokbo si yueba si na. Kie ki gawa ti sim la nyan ne. Che su kinyi mi zi lam su si na. Lari yang tu gu yueba yi chi che cho.

0: 감사, 수인아.
1: 감사, 고쇼차도. 마셰태양이.
0: 셰태양, 니에 나를 가봐 먹겠소. 사쇼 중리 가르겠소.
1: 마리. 니에 좋다며. 멍리 나샤.
0: 멍리 나샤에.
1: 당리, 섭지 위협자.
2: 람사맹가를 면주시가 조국이.
1: 키란게.
2: 모르시다는 용구르베.
0: 고마시 고마시, 나를 안 개친 척. 단단람산 조국이.
1: 토치.
0: 용아, 야츠.

0: 마니 마니시 그게 뭐게 그게 뭐게시 란탄다 나대 유장 수급시다 어리 그게 야요 말이 MG에 배트 차봐 더 니즈 고리스기 세대 양게 니즈 창문아 세주 랑게 팀을 마셔야 카림바 더즈먼드 니즈 침불 하드이 뭔네 년가 시라도 제자 나로 과용비 랑게 낫지 마셔야지
1: 구쇼차드 맹가디 메린 토빈기지 나디디엔 용마시 알람사나 로주이
0: 러니 용마리 용마리 주디디시 메린 칸타보아리 이네라 심데 치모고 문예 된초 영드게 라니에서 야고 잽시 내 마치 란차스나 무기부대야 취도치 처리 영드게
1: 고미큐니만수 키라는 역주스 키라는 터지나 슈이
0: 산우만고 마더 라고 체크하드고 나의 탄드는 신 랑칠 대제 따도 제아춤이 생기
1: 시에 태양 가봐 친수
0: 어 탄드 칠이 친수 니에 태양라 무구제 랑기 칸제가 담비 라 심지어 마치 너 때문에

0: 풍에 쓰시 좀 어떡지. 키랑도 없이 다 떴어.
1: 암소나. 아니 이게 뭐야?
2: 다리기. 냅수에 잠못이 보시. 마치 채웠다. 제 마치 저간 냈었나. 침로로 송지슈. 이루 준대.

0: 수인도
1: 마쿠쇼 차더 칼로와이 샘 철라이노
0: 라이
1: 마쿠쇼 차더게 수가단추
0: 차례 가려나
1: 피길레스나 킹그리
0: 용아 前的都是姑娘啊你也同路一起来去
1: 用啊
0: 抱歉了

0: 난가리 소르치냐 소이바 도스고아 저히로 자가 제가 용봐
1: 오라 제스텔리 오라 티시 난가시 옛날에 키랑 구장 르사등의 옆신사 칭아 제게 야즈다 던도 키랑게 니쉐 나야기 나라게 가다치 니 던기네 안바나 루데자 탄데 차이캬인다
0: 야쇼
1: 토제나 오라

0: 당아 저거 야스 사토민도 오늘이 깁시라치 도스다디 섭도 야우스메네 좌침시라차샤 디제김라 중고대메네 로삭자우스사야샤스
1: 녀싱기유 라니 보클라사 춘자 가부추 창구시에나 나 규링부지 나기부디 대제 대야켜는무추
0: Kusha cha de la. Kirang ta jena xiu yi. Kirang ge nga guo se xin bu ding zhe sa ga su nan ba, ta jena. Kirang ge king ma ji. Nga tu zhi jing gu qi ti ri neng xi. Ge bu ding zhe qiu ni ma qiu. Qie zang, ni kirang han ge yi. Ni da yin da.
1: Xie da yin da.

0: 给啦。
1: 嗯。
0: 你哦，既然来对这边念书的，念体啥？是哪的？
1: 上海跟我马做几年了，六届筹备接续吧，五一百年。这个茶馆跟三桂园写多穷塞，上海静安进入两个千把年，给那个跟我党，给平说进入两个七十大，进入两种个充不起劲。他路跟我过个落地茶馆短途不地，上海了他把了进入个七斤米面东家的科室皮头鱼。你家人个中医也介绍了倾向，洗差不多，绝不得了，能对不都听吧？地马菜，他是看的那么多啊？
0: 你家那个老师要给咋子？给些咱们记住钱不吧？
1: 儿子，都是在队长班里写的，看不起他钱的话，都是他人来送，今晚个来顿年休过的个，怎么啷个进去啊？
0: 我来了。
1: 嗯，
0: 给那个是吧？确实看灯没？
1: 那进去吧。
2: 爹爹啊，给你公给提给没当着啊，没为妈不拿拉了吃，给你打给你舒克的要那样，没为拿拉了吃，
3: 一大一大一大一大一大，
2: 给你姐妹们几个细细的，俺别个做起，做你个亲家，
4: 我是舅舅，很多这次从俺那来吃鱼呗。
5: 嗯，秋雨，要我来读。
6: 爷爷还得要钱，让他的给我让的嘛是。小三从俺那花鱼得钱，对侬还得要钱。
4: 俺们算了，土钱嘛难得。我是舅舅，几个小桌月子，他的三千万块钱连没得过是，也免了得罪其他亲呢。
5: 我来可多，我来几个月。明儿别来小姐，两个菜也都吃好了嘞，我请对门都。阿姐，阿姐找哪批呗？
4: 阿姐，
7: 阿姐，批呗。
4: 看到哪批了？
8: 你家让爹爹有心子，今晚今早芝麻汤圆是接去的。阿
7: 姐，找哪他吃哪？爷爷随便的，到时你吃些甜啊。
5: 来来，收到收到，你多高兴
7: 过？阿妈，
4: 收到。
7: Yes， 爹收到。
4: 他的门面子，不来看有事。
7: 哦，搞不清耶，陈红梅着，
8: 差不多差不多。
9: 阿姐找哪？亲自挑挑挑的，
7: 腿最着脚了啊。老赵吧，没有吃这些，不过钱不顶这钱呢，我呢改为拿碗面多。
8: 没有自己了，俺就是带老我最有差的话。
9: 阿姊，俺们哪呢？老三是的，阿家中老推荐的片也管不着不，看了都爱长钱没收的，那我给不顶这送的。对啊，天下哦，老二是多。做着泡沫王祖先的，铺周润发这些。爹母的，请不起也不占，年老着的，请不起不是多事啊！俺等一堆的，俺等一堆的。
4: 是亲戚，上个建筑不啥子事过是吧？
9: 堂姐，堂姐。
4: 陈勇啊，多起，接了叫春生的，阿家东北腿最有多接了，那是宁波大阿叔，你也进大团球。
9: 勇啊勇啊，
8: 那
9: 他真吃那边的。
4: 听过球，
5: 亲戚。
9: 哦。
5: 上个堂的是要老着的，铺来铺木来啊。
9: 铺也没得，铺木也吧，看还着着。
10: 看有过球，
5: 对的。其实老赵朋友呢，还应该你给送掉朋友去。其实老赵朋友呢，我以前呢看见过脚嘛了呗。
9: 嗯，对，还说这。
5: 啷个去呢？
1: 七栋古街古旧摊牌弄过了，路段邓小平给上海了金沙土金当我摊，天人是新郎的，有祖国一国强起是为女婿的新郎。空格是江陵半岛最大区别。上海以普通三百七百年，上海站也全大没一木汤。普通三百七百年，这句苏苏木汤，这句不比给偏给了贵州切土鳖，天你给用个全大日节送不来。
11: 钱呐，我让这媳妇做的，国租银的，陆丁国平给，你要送些哪个？
12: 用啊。你也行哦，
10: 부동 서비스야디 치더 참수 시르샤 승비 다들 보시러 민소 투베 간러 창사 쇼리 장괴 보조 부동러 시그다 사동에 카디오리 점리토 장괴 파르취비 총기 신보 대비너 쇼인가러 추추 대비시다 차디오리 제자 상하이 폐기 당구유너 니엘 부동 야기 당구지
1: 조진 짜올라가 송시에 남부대 엄유튜메 키랑게 담셰드 마비콘라 사정외라 독심능요 연하면나 키랑게 오네 포동게 내당 근제이메 규문능요 아유 포동게 내당 오마디 카사칼 신게 칸디아데 부시다 두르비나 남세 개발 교제 멍식교부시라 요르다 서비 최고 총라 덴덴 우고리 예 조진 짜올라 근지 쉬야지 포동 서비 최바 조성 카즈제 당고 치그레
12: 계수라가메디
1: 무 파르케 므냐 마르달 무 표현 쳔부 진절라 징주 담베 지게 노르시게 용보 망제 주영을 진비 슈녀게 상하이 문에 셴나 문에 한사야게 창제 절다 보통 문에 셴나 강내 디네 조역하고 싶다 차브리 조진 절라 근지 쉬야 지여 무디 근지 탁주는 지여나
10: 조양네 자제 실로다 무비야야기 시규스 지여지 아자자 망제 지더 보동 수수 탑시던 규지 보동 사비 제바 강에 체 대버지라 거기에 체 씹지리 제시 미장 튼두체 진제스 대비는 중국 규지로 남이야 거기 담아 체지 쇼세 몸 두마지 샤하 베조 비게 다 주도 마다랑 달네 차대오리 탄도 샤하 미지 더 한자규 미주시마 주상알에 요마시 미지더하 미주시마 인상알에 매베 강한 유베 퇴자 망체 보시리여지 예 도시 십지 제비 개시 부도 사비 제비이너 보시기 강한 유베 김사참어 부도르베 강부사 제비이너 미지 찬요 미주시마 개예 개네시 도지 졸라 부도 사비 차디 망조리 지체하기 고역지리
13: 예종아
5: 대기니 가서 이대 봐.
13: 로딩 우이바. 보통 사비 지야디. 상하이 이변 졸 피게 사브 춤보다 쿠크 사브 춤보디 추고르다. 토종아. 띵아 쯔니마 로치나르 추도치아 추시다. 마츠 직든 추송아. 보통 사비 제비나 상하이 이 팅에 변 졸기 멍수이버피 중앙기 시군시주 배주 관리단지 수균기 친기네 최투체니 상하이기 센다 민문배 누버 뚜비 강리 제베 마세 대외 상하이기 변조 피게기 특주 군도러 구디 단지 상하이기 튕기 누수 진주 단토시 근제도 예 제송디 푸갸 징보 삼다도와
5: 되다 저하이
13: 아
5: 자원에 진노 세총아 아 맞지 착박하라 좀 스템부터가 라게 부동 서비스야 구급하고 하셔 경고 중아
13: 对的 루디쇼핑 규주고인나녀기 주규치모시 공개 보통 서비스다 고인나야기 최후도염시 장상동다 다원의 다시등의 요마시비야 기승의 최바치다 노매나 보통 서비스야디 뒤를 뒤퉁줄러 상하이기 변조 피게줘야기 구급상수지리샤 니자 화요춤수기 니리 차바토를 구차샤 기징으로 대제 동지체바식너 예외 롱예나 피게 조심의 계급에 치조를 몸무도 교체하디 심신 파주고시 디마세 로리 찬용기 파세디 갸주구다 차구리샤 상상시도다 부동 서비 제비너 마츠 표현진지 상하이러 추규부능시 규용거다
5: 오늘 금세도
1: 디간을 요마르바
5: 먹어 무두 입시
1: 장가인 야, 장가인다. 수직에 되면 송아. 我们是光明协助，结束。我知道，我知道去。可是这样嘞，马上让看看做破人车的了，你可就这个。破人车解释了，心思话。马上，听这些说的个，打死也不打破人车不成嘛了吧？马上，快去啊！听我阿开山那边搞了，能够听这嘛了吧？听对俺我莫个是那幺个事吧？
12: 我跟我开山拉苏那，马内大姐个，你凭借嘛来不？听说这说，用得个，现在的没得个。
5: 来过的，听这大姐妹，俺做车的，天天一起教育。听这车我也读个啊，怕怎样呢？用得个，他得走嘛的，走嘛的，没得用的呀，没得用的。
12: 来过的，天天我得嘛这呢，再不打这个嘛的，
5: 年哪嘞？
1: 能上吗？多少个点的？哼，听着都吓人。呀，同志们，你听着，马这没，俺没没，俺谈的，我这样全没，说起。
5: 哼，
1: 啷个说的？人哪个嘴里的？还是？
5: 咱创始那是吧？是创始吧？你让俺去去了过。创作可怕结局，旁边家错，创作难给，到啊，吃的去，拍过去，去去，我吞到路了的，是吧？你个装着，我肉肉碎，我，你个给不着他打个嘞。
1: 好死不要啊！
5: 瞧俺还喝多啊！创始人们，难求我们的乖，瞧俺们现在创始不是吧？
1: 不是，咱都继续了。
14: 谢谢你，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0: 도르차
1: 아 나타난 게 이제 나기에 신의 나스탄 주게 나스네 하치게 돼봐 기해줘 무야제 그 은유 무야제 그 은유야디 무제 제고나 제만 예쁘시 니라시라 세비모 촌 님민도 도교시 세네 도교시
0: 샹사 랑게 돌면 어디지 소예 교시베
2: 양무 장모 근근 여보 괜찮 마시 말어 생이 자단 팔수는 양무 좀 그제죠
1: 샹사 샹통도 남노도 시체 신문도에 노벨로 지나 잠베 시지디의 창문 세사베 겔라게 근데슬름나소 아 근근 주의바 차샤 기세 랑게 로주 드디 안사 제메비는 감주냐네 용마시 디근무기냐게정시시 디마세
3: 上了边桌才给买别个了落子点不钱买吧偷偷跟我来说话去他那个内陆用这些个月呗我是那个去给他吧听我俺老婆是打死的钱没说话能够个确定这些了你们都好了都是的啊是他妈是的快去的你听见了亚克的气给我妈是谢说话跟我女儿姐别的固定说的说那么国家用妈是举手让开自由
0: 勇啊，今年的军大有人，俺军大没，今年三个月不到，今年跟我怕你不的，俺这一把天不下去了的，俺军大没在今年超过前头也没多，结束，咱先不搞。
3: 咦，你想啥想啥，出去的，出去的去。
0: 咱俩还没睡的。想啥？然后来个，然后需要什么？俺还没心情，还生不多。
2: 俺今天下午都该跟着走过来啊。
0: 让开我一场不需要，也因为还是哑巴。啊，
2: 你让开来了，陪陪，他都没想到啥呢，我哑巴，我一个嘛心疼这事有的。我你就给他多听下主意。
0: 啊，这让开哑巴这，晓得。
2: 结束，我头先没做，你胸口肚子给就前面你。
0: 你让啊，
1: 想好些吧。
2: 말이 네 삼단사 건물 자단 파르베 쉬고 네 응우도 개 파트렌 타그르베 소지게 하고 말이
1: 샹자 건물 파자 줘야디 샹게 삼는 시 요마다 디제체나 뭐 하리 이메 싱그이베 나 니 사시 쪼가 나 주르다
2: 딩아 탑시미도 정말 주네 주브리 다 진짜 차 잡으러 봐 년도 뵀습니다 계시

0: 하인 나고 가다 샹스 계지 제비 디 키시랑 야치비는 콘츠 토비는 카짱고 좀 굴다
1: 로바 로브저도 좀 마시베 참을래 유자 나마요는 참부 요 마시
0: 마시 다르글 로브저도 좀디 챙아 참을래는 이버다 다 소소 먹기 마시 라 좋아 마시 와
2: 老伯，人也找不赢呗。人家个有没？我要一袋。哎，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袋，一

0: 年老母, Baba Yahostachuda. See, Remadukole, Ning Sherchidua. Let's walk to you, ah.
1: Bala, can I go like you, Giri? Let's, let's you da.
0: Yo.
1: Nihalus, you.
0: Yonga, yonga. The Nianye Seller Anyama, Aradu Mesamchu.
1: Ale. Bala.
0: Oh.
1: 제가 당구디 키랑기기 키랑게 로디게 나라 나서교 나바 터제나
0: 레레르제 삼시 도부차샤 레레 다리 로요제 뉴즈로다 뉴즈로다 다리 로요제 전다 개청부로 주비야 유베 바베 로봇 채우 돈 쉬어 아, 뭐?
1: 빨라.
0: 응.
1: 나 다리 로영제, 기라다 튼다지 주도 채우 유. 응. 나 찬스 교비.
0: 찬스 교비. 가두게봐
1: 가사 인조지
0: 수다
1: 차드다
0: 비스 도메 니가 다 주도 제브리베 라게 레게가 요브르보 나천재화 라게 바바지급이베 Nyera chung baruga ne sobi. Rangye ying nubi. Rangye nga tete chenye yorbe. Di ngui zhub jishu xe warbo. Tato chike bida chansi shikyo.
1: Bala, nye kirang se xe xiu.
0: Nga nye dobi du. Nga lumge kye ba.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드 셰라 문농 참부스웨디 초라 유조낭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낭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탄다. 네 봄을 할지 제기. 자기 네 봄을 두 남야 니기 용 톱치로.
1: 네 니기 제 톱치죠.
2: 빨라. 더 재나.
0: 야, 딩의 민차이.
3: 나리고.
0: 유유유, 상마이다. 나다 먹어.
3: 전현야, 잔 찌글라. 치루베 둘로 렘부시드.
0: 둘로에.
2: 체사체.
0: 체강아름도 요마레.
3: 끝내수바.
0: 그러네.
3: 나리고. 가방 잔 쉬었다.
2: 지게셰라, 터치나.
0: 지게셰 쓰러졌다. 미스터 셰 쓰러졌다.
3: 구셔셰라.
0: 남무셰레.
3: 지게. 지게미.
0: 구기. 라는 지게.
2: 지게미. 하유미. 라화 춤추 테뉴베.
0: 로레시.
3: 지게르. 니제양라.
2: 트라 지게르 쇼드. 셰라 하르치미유. 지게 알아주면죠.
0: 지게 알아해. 지게. 또다.
3: 보스과.
0: 조메. 람게 아프지 제샤샤. 더더게 세제. 대당사리 싸우다. 미스 숙제 찍도다.
2: 깨세 바가도 니 다시 잡셔 되가래든 제요리 멋네 괜찮아 깨세 숨에 럭저 상매 비게 랑 고대샤 첩지 제시 과 모용치
0: 지샤 지샤 라신 다 알아봐

0: 그냥 간단 가봐 봐. 소급 질라. 공감사. 예. 소급 질라. 알레 슈다. 조리 잡아. 나나 이 봐라. 슈아케 아유.
1: 녀신 그유. 개퇴인에다. 슌퇴인에다. 팅은 하나 줘. 뭐 입도 중요하지. 티징아디. 학사 남다지 용비. 저와를 키란 게 팅은 뭐 입도 툴 마셔로. 나디 양구 삼치기 남다 고추가 용비.
0: 마상하네 리규치아기 리슈피사 제자 남자들다 아주 와케요 말이
1: 네 양부 삼치기 남자로 잡죠 마치미 로디게나로 네 르도 큰 체미 디 양부 삼치 남자기 뭐바 체비 정시 그라시스난다 디나가 되지 미르고리 상마 네 세용을 다시 제가 치비
0: 경위결한게 남자들 뭐고실 하는 것도
1: 예 뭐고자들 급티도 차기도 그 매봐 양고삼치로 조수만 후당고지 마타살이 돈규주치스 고왔다라 디마세 세슈무만 못지 허지 다저 구도사비차디 땡키체브지 통매 치시다노 군도 순토네라 다치지 군도 타고디 사비가 통매 뒤리블 짐지피게 다에디 개지나가 튼지지
0: 다치차브리 알람사 상하네 카체이
1: 양부 삼치기 차쿠 레르디 카고시라오리 계시 삼부트 게투비노 샤네 부둥 쿠사기 로샨람기 너삼다 제투고리 눔네 부시낭 쭈기 라가다 제투베 마세 남부 삼치님도 낭추람기 짱우초야기 가츠 카니 치고리 디 부둥 사르비다 고이 차테로 뒤니 침부디오리 계시 삼부트 게투비노 저미토기 파신치슈기 사티사바 치고르라 상하이 섬주루 규토 오사 사브트 투고르 기랑 공부시다 남자들 되지 미참에 두고

세세 계질에 드스 유자 또 오늘 두스 육샤는 판야 마시베 다른 남부 삼치 겹차도 오지 계시 양부 삼치 주요 소비는 로하시에 지는 난트람기 진주 삼부디조 삼치 딩이 뭐유 잡을 토라 유종어 뭐 휴부는 시치르지 디디디 상하이기 철도 대비 제주 체육력 지지

0: 같이 나는 안 다시는 게 대란 대자 같이 슈간지 카바실링 같이 있어 니 지게 술라 깨다 토스춘 고급진 데라 가고리 아임 드시다 피 피리 메시다 효드리 어 지게 되고 술라 고모서 키라라 멋지 셔야지 뜨다 하인 코니랑 멋지 셔야지 공한 이두 마초 공시 지게 되고 고쇼 숨이 칸시 니 럽친 럽죠 다 하인
1: 지게 되고 술라 감사 공한 마초 세년 가스네 군요유 나 진안기 저 하인이 고급 세제 냠네 저거 삼추
2: 이박에 랑고 신유유 딩에 민창이
1: 지게 술라 터제나
2: 라마가 전이 뭐 니신 거유 이네디 유거시에는 참민도 주거 중내 하나 쇼아 와야 와야 지게랑라 어 등기 주도 관리소 마간 여동치에서 야구민도 리빙 두벌 샤샤니 야구촌민도 계속아 러시아 건을 녀로구지 리빙 피게당 같이 인수 미디스 야르
0: 지만 아 세비는 하이 딘딘이 일을 터지나 터지나
2: 영화 영화
0: 터지
2: 영화 계속 말해 다들 집이 그 처음에 끊고 자다 숙침 샤샤 니 로고지 집이를 피게 된 거지 미들 남 좀 주지 오늘 갈래시라 좀 보자 다들 개나로 뒤치기
3: 왜 감사 내 종로기 수료 가르 배
4: 나지
3: 그랑게가 꾸김을 점을래 손수로 나다 배지로 쏘리가 요리
5: 写完第二日了。我留意公看啥？
3: 喂，孟磊，我天阳姨。
4: 我叫罗兰，上海罗斯的。
3: 别个那么辛苦这多，中路不收留看个，钱就再不多个。
5: 啥事都我，我爹又不肯得啥好穷，只能先穷啊。是的，来个预备。
3: 听这声音。考对了，过小查尔德。上海普通街。
4: 今天我在传媒创造电视节目时的。
3: 创造没有做，从过马车前一步着。
4: 看的，过小查尔德的。
3: 中国传媒哪专业的呗？
5: 路不出天阳，上二日华重修了，
6: 拦着右边干嘛这边？路不通远了，
5: 俺做上海个南站了，哪个当也还在？
3: 俺拦着还算远呢，看他拉不上去的。
4: 我突然给老郑有点，下头呢突然给老板咱们清楚。
3: 现在，我的叔叔恰恰三十多岁，正打起我生病。
5: 上茶等南站的应定这云呢，也出街等上个车的。
4: 没没没。
3: 孟磊，听这事的，古小茶得个，困难了。
4: 偏头年纪呢，现在没得那话等个的。
3: 谈到年尾那些呢？我过小查尔德的，你们俩吃过什么呢？排挤，我都不晓得干嘛的。
4: 一年尝过些呢，给谁过小查尔德看？
3: 中国传不来那小年人呢。
4: 我看的，你们俩心头心不远，现在我过个不得云南面呢。
5: 让先当爹呢，你也落不着其他事过着吧？
3: 落不着你不一定吃啥。
5: 杨啊，你肯多钱穷？
3: 杨啊，现在让你也适应咱们嘞。
7: 您都谁去办的？
5: 阿来，谢天阳是。
7: 阿来，谢天阳这边。
5: 我念上海的用的还可惜啦，让中国传媒拿了兄弟一边还可惜。
7: 谢天阳哎，没得真老三多，俺能行普通啦，从各个又不还够用的。
5: 让我念中国传媒拿了兄弟一边。
7: 你是俺们西北当街，新大街边。毛五百普通的花出去了，也个钱嘞。第二年你家个新鲜的啦，谈得个个也些嘞。
5: 他个是，三六天这等个月呢，中国内两百七年去看的是菜个是。
7: 特别的也个是多，人家全素餐不得。
5: 谢天阳肯这多。
7: 谢天阳，没得个不然的名多。唱过些那 미디 냠레치야 참시드 마르샤 미디 젠달 경은 매자 30주 당국이 미디 아저와치야 무역시도래
5: 차더 녀셰바 뉴엔다 화 총슝게 마저 신예된 저에 다가서버 간다 참무 삼양원시 셰태야에 타성부 유기시 계세랑 중문에 문에 냠레치니 센드유나 나 셰태야를 유치시라유 간이스는 녜 간이닝 것이
7: 다 그래 미디랑 그러고 그래 봐
1: 你让了我是的这的这谢天阳给这些的你三路当街打算去住肯定的让去的我对不对公墓处跟着学校去去给不得过把苏明康学的过嗯给他俺们都回答Liz
5: Jikib da gui psu la, kiran cengye du?
2: Ya shu le.
5: Liz, ya pe da.
1: To zhe na.
2: Doi da.
1: Liz. Gung kham sa.
2: Rado a...
1: Nga chao hai yin yi, tengun zhe nyu yor da.
2: Re re re.

0: 코 바퀴 잘 진행해면도.
1: 뜨거이 막 하러래. 미즈 단다 진한 녀석 한 개 진주버 경시들이, 是吧? 뒤서서 좀 다행히 잘다 신기 왜?
2: 자동다, 자동다.
3: 토제나 줄이라. 줄이라. 기란게 드린 아세 바교인지 차례 개침부지 유승구도 연이 가리이나.
2: 알레, 전다 체스 개매.
3: 알레, 기능 맛이. 네 차로 주구야 가리이네 기란게 숨겨난다.
2: 小赵, 나한테 상하를 주배 진로칸라 레규 차사지. 랑진한 티오 닝아리. 지공그 내던디 탁주 체크하고도. 나르신 댄슈름룩 미너다. 체산트리 란체제 레군 샹달 조약에 전다 기치 와삼주.
3: 주리라. 튼다디 팅은 소뉴 요마스베.
2: 제 팅은 셴뉴유. 이내 탄다 내주 저거 말다. 겁티디 나 징 안 돼 여러분. 케시 안염도 침비나. 내주데 녀저 여리. 탄데냐랑 세브셰쇼 라욘데유나 레군 사바리베슈고 디국 네든디 뜻대로 시라두그지 샤자 녀랑 기자 세브셰차 장군의 셴나 야게 다야게 고급이야 고지리 상게 삼리야 고스단지 나 랭김 디바
3: 주리라 키랑게가 둥교선자 미신다레 키랑게가 균체여시 키랑게 긴세지 진안 년문의 시에는 그진 침부시라이 중국시에서 추퇴인차소는 삼부클리슈 시교마시 마세 콩워글의 로상에 나 야우시라는 거유 레게 좀 제 퇴샤 탄데 퇴러 퇴칭비이나 참으자 요마리 생기
2: 니밀라 따다 큰 놈이 도와 장원에 나게 인예지리샤 이네 계절을 시행인다 계시 존예이나 장경아 인지세가 쇼아
3: 주리라 네, 제 알아서 제제 이지나 봐 토제나 죽인다.
2: 영아,
3: 리스.
2: 와야, 자동다.
3: 토제나.

0: 나 가르세네 케민도
1: 쟤는 이 겨고서 가로 피게 겨고 심부지 요리 오네이다
0: 리스 뇨 예 가르세네 봐 차바야 어제 담아 줄지
2: 라게시에도 죽면슬레비
0: 어
2: 라고 부르시비 이 하인 얘 신세로 상하 지로뇨 소하 진안레 시타가 야오스기 맞죠야 하리노
0: 나 가린 스트로시 나 진안 레치제 로시제 주기 깁시라도 진안 년문에 세는 그진 침부인다 가린 스트로시
2: 아지 차를 당 잡아 다오르 사디 심내베아 상하 지로뇨 소하 둘럼 야오시다오리 머신이 레가차디 저 응의치도 마시베
0: 레가치디 응의주고 되는 그 화인 곳이 라키도 스코르다
2: 아지 미국 미만 의체지 디란 게 싱그르버
0: 操 유민도 아지 로바 잔트리 같이 해줘야 나 신다 주면 쓰기 잔소소 레규치니 입에 소식이 야론다 지안길에로디게 참으시하는 시 니에조보다 케큐는 요마시부
2: Cikta shibu tindze ma shuish. Di tiye lo, ma nyong cho samu yu. Ra yin duwe. Nye gengung gogi zumi zi chi zang. Lehro ge zumtri ba...

0: 진일아, 나 쟤한테 차례 가르이나.
1: 저하이, 랑시동가 체조관.
0: 어.
1: 내 신기유, 랑시동가 소균시에 브릴라. 시동탄다 상하뇽종간 레그치고래. 랑닝한 주에 레리지 나게 세제체리. 디마체 랑다 시동가 포. 키니 좋아요 고래. 시동게라 파쇼스도에. 내 신기유. 시미 토르퍼바 따와래. 차디 당르자바 떼체브레. 라니 공시 진수면의 선자. 디코나 요마레. 조마로 수수되브레. 이네 란도 녜이나. 녜가 예수이. 란디 녜이나. 녜거 수이. 이네 란 챙구지 아주다. 대 님지레 마데네. 내가 후다 주이다. 뭐야 하인. 란장구 선자. 다니 퇴바시에메. 파진자 삼례 오동.
0: 진일아. 투르딤나시. 진안 영문에 전에 그진 챔부 소자. 니레 후다 제니. 키랑 도시 추수 등금에.
1: 달래자요.
0: 됐어.

0: 공부기는 못 쳐. 다리 간주 눈 드셔. 지만에 습습치기.
1: 아자 아자. 하인래가 세만에 배서 도와.
2: 디다 인고 좀. 샤오자 좀 제약에 간라. 레후 부제. 민은 때 못와. 규정 부터제 직공 내도 탁자 마제비는. 수인네 막기 용고 줘 봐.
0: 공켜는 못쳐. 공 못쳐. 공 못쳐. 공 못쳐. 다행. 녀신 람바기 사다 주제. 내가 눈 줄 수 없래. 란래가디 치도는 치. 치모도 내가네 튼. 가냐 오 말이.
3: 진이라. 녀문에.
0: 저저저. 가게 세 먹어. 기대 전에 랑게 진간 요송가 총라. 견게 버리. 승인 내가 요 먹어. 나올 때제 섬려 오동.
3: 진이라.

0: 야, 이다.
1: 야, 야, 야, 하지.
0: 가이, 뭐리게 미비.
1: 야, 하지. 다시 못 쓰다. 기억 말해. 이겨다.
2: 갑자기 니 남산 태양 밥에 살 교수 레비기. 티도 치는 집이유. 나도 척보자 봐. 다 탄다. 소소 체크하고 차. 레코네 하고서. 탄다 하이 샘기 위험하지.
1: 렌점 샤정 왜 내셔세. 계진이 뭐 시야가 잡아마도 레코네 비스 시고로 봐. 하이는 레가 드라니 춤으래. 계승원의 비비는 지마 화족래.
2: 세상을 아니게 탄다카에 인러 레그디 마쇼업시스 롭스게 구리
1: 아 다그래

0: 아자라, 무비게 샤유다.
1: 용아, 용아, 용아.
0: 자, 가셨어. 냅대두고. 하이, 쇼케 광한에 랑 카발레스 뭐, 이제 런스웨.
2: 광한에 마시, 진안에 카발레제, 내가 쇼스기.
0: 쟤는, 그릇이 지유. 원래 쟤는, 진안에 랑 데, 오스두고.
2: 肯这几次雨，来那团年雨，团个雨，牛个多个。广汉那连马车比呢，让做事没不下着，开始一直轮买比呢，让拍的脚面不走的脸面不吃个的。什么单词？他的肯这车比呢？来的前面，阿英，让俺爹看那马车啦。
0: 광한에 라러 무스 다스 조수는 진안에 되네 치트마시
3: 다가리 하이 탄다 레가 댐부 세바 갈레시다 두고 자고 송자 게니 제도 그러봐 예전에 진안 야구도 무관다 두리야 요 말때 나지 게니 제도 그러봐 저 말로 봐

문에 채는 견주 씨에게 네 학국이 진안에는 아마 오시라 신추 이내 띵아 교육을 못해 세사지 재미도 네 타제사 타리이나 네 민세 디부 디레 체질 조톱치기 네 관한을 조톱체제 미유 조톱체니 민세링 당면 조톱치기

0: 사고블랭기 조연이 가교 포도 서비스 제어를 숨부지. 생기 됐습니다. 디 단대 부동지. 단에서 대시 인치외 폐기에 당치. 빼줘라지 서비스 구입 수지.
1: 두린다라. 상할 단다 빼줘라지 서비스 구입열에 단도 부동 구사 주야 그리나 계시 조비나 세니 전지 권에시나 누군 돌아 말베.
0: 흐. 단다 상할로. 배조라세 사비국의 남자숨 부서티 되어지 이내부도 사비차기 사지야호지리라 지조성배 마조 지진유배 사시지리 조안에 부동회사로 지동원요 조심어 숨긴업주 사비차 적재남지 타바라게로 사비국의 지부티제 큐는 요마시
2: 진주린자라 디오
0: 사고블랭게 다키나즈 치마난다 키나소 아님도 서용을로 시가 텐데 위에
3: 准备耶
4: 了，准备耶。
0: 用啊，先贴的。

0: 아자. 드링아. 그치 그치. 예예예.
1: 계속 마셔.
0: 마셔 아자. 같이 했어. 드링아 가봐 겹지. 둔다 가르유.
1: 하이. 니랑 쉬어. 이네 아무나 혼난서 켜는 마셔 와.
0: 아자. 샹다 미시 내 주 개라 마셔 봐.
1: 삼아 갔던 그유. 둔다 디 마시. 퍼츠네 나 랜네 통과 삼추
0: 랜네 동의해
1: 그거 야구시도 최대주 태덕이 맨주 여자 공수직에 나 파공지도 랑게 깨지시트로치야
0: 아차 아차는 게 써야디
1: 용감 맨주 여자 공수
0: 아차 진니에 제스티리 쇼인다 퍼츠네 샹다 샹즈 레로치 여쇼바
1: 생물 깨다 야야야
0: 칭메다 你也该请美的 某些公司的 细菌全部有马是的 对他们全部有的 你也得你要读 阿姐 你也看年纪 领内屯秀
1: 我也讨生计 一年阿姆拉了 肯定是修理
0: 天下修理 卡萨我领内屯秀 阿姆孙拉了 天下修理吧
2: 阿姆孙拉空空心拿吞年算算甚至用结果也有马事第一马次阿家让卷他钱不算算可把今年能到有马事接着两年吞秀吞死还是吞死啊两年吞年一遍冬梅然后两年吞年一遍阿姆拉
1: 明星，冬梅，我那啥子过？啊，还应该让两个朋友去玩了，不是？你让大姐干用呗。好的，让克拉斯呗。你忙工作，克拉斯没？对的，让给马先你接下。
2: 前年要过去，对的，你克拉斯姐请俺让给俺用呗。呀，是的。
1: 呀，就俺叫明星，俺们能给你们多少的？
2: 七成都，这里不少有。
1: 不，没忙个干了。 레로 망고지 클래스 규지 아 괜찮죠 마 딜레 언니 대사도
2: 영아 야 대두다 야 디딩다 켜 말해 뭐 야 디디딩 그래서 디 니 장마야고 주의해 독시 재미나 너 딥시 디 뉴스 샹을 야 좋았대다 디 아샹라우스르나기 체년교체 턴도 어체고비 디에가워리
1: 상문예가 쇼시아 체계하시아
2: 예 신기유 저근데또 아
1: 지부시도 라인소다
2: 마세사 라인소시

0: 드리남시 야고도가
1: 시자지게 할라
0: 동매 랑안 저 총계 최대인 줄라 태가 고유스럽에 미탄고도 예
1: 지겨 할라 키랑가 가통나 봐 터체나
0: 드리앙 저 제요 공수 쪽지 세업체비나 안주 이 봐도 원도 그 도당 남바다 냠뇨 낭제 쪽래 랑 화사면 간 로망 불에가 체자 면주기 체자 경의 요래 체자 다리 랑 안님도 어리 최고 섬게
1: 어리라
0: 다 그래 장계 신세다 만족인 지견 장로 로선자 퇴기 계기 나오래 총기 스승께 안저 직제 뉘아테라 대입질라 돌아치 니슈테베 뇌디 칭앙 안주 시계네 면주기 직제 뉘아르다 레군 시다 군에 신나 차와 상고든데 삼로 코고 말해 세브셰베나 안주링게 지부송자 계급다 스승께 안저 갑겨나무디 추수다니 오마르다 다른 안념도 뉴루치가 책이에 네 봐도 정다야고 세고르다
1: 지금 한라 돌 때문에 네 고급도 지대 지기 미신 나 제가 연배
2: 도메 자 레레스나 네가 좋지 토마리 머리 녀라면도 없더유 마디런데 두나 디나소다 단단히 보더유 참랑가 갑차리 야 드베디 키기바드야. 피겔레지야 카마고무라데 체비나 니브디네소다.
1: 야주 아믹시.
2: 동메 란넘프데 앞탱탕 윈베마체 던도 추스추스데오레 케시 마디브라츠누 디나르쿄메자메유. 다니야랑 따도치토모소.
1: 로데브치 마랑 알아따도치토바. 님 카셰손자 격로용시.
3: 동메
1: 라오.
3: 동메
1: 라오. 믹시 마투인다. 계제 가려 내 손을 제 세조리 두인다.
2: 알레 구다.
3: 동메이.
1: 라오.
2: 짜싱샤.
1: 윤구이.
3: 겨치다.
1: 두인다.
3: 차수. 모젤레 차수.
1: 레세.
3: 아지. 겨진다. 아체.
1: 암랑아 윤구이. 바 두인다.

0: 快上车！不，老公这是卡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他卡拉因的。 보고지 칼라 디니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봤죠.
1: 몰래지 지주다.
2: 그나야. 什么 쏘도.
3: 추구르 참지 체차나. 타마라 로글람 조웨교.
0: 보고지 다 어디 지다 쇼얼지 레데 민도 엔 쇼얼지 디지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자진주.
0: 다 가봐 추지엔 섬라 난립다 갈라 칼링염지 아메 가봐죠.
2: 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3: Kabar gyume temuyi, puzir mezi, zhe cu nang.

0: Shetty, penny, thank you, Ta.
1: Did you call it? I'm going to get it.
2: I'm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1: 장교, 我 주디 내 된 투수는 대가 표장 체제 깨지 치가 줘. 어찌? 장교, 让 로진 제 같이 가.
2: 같이. 에이, 니 체세나 셰디, 니 아메 체시기 시립디. 체시디, 나 조 쓰다. 니. 아. 니.
0: 谢谢谢谢

0: 좀 든든심불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 오도에 민망 못 든져도. 도가주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 생무 심부서주. 돈도 좋아 심비 차스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총가 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니르경 샥두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퇴라부유
0: 아 대작의 묘미징엔 지시유다
1: 계기 세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통수 니베 계지가 로기 귀람 계기 테니 소신도 개가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망부유 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의 대바 튕시
0: nghe đi nè, sao mà xịt sao đang chả xịt thua zậy, yêu linh đẹp mi đâu, mà sẽ đi chim bông mi đâu, mi giống sao vậy, chả mà chơi thua kia à?
1: Mi giống chung tiêu, tiêu suy đi mi cứ, kia chỉ thấp sang nang đồ nôm xí giu lăng ba, thiên trạch mang bộ lô yêu ba xí thà. Kia chỉ chim thu, yến thu chưa biết, đồ nôm xí giu lăng ba, chỉ cái chuyện xí tam kháng yêu ba chim thu. Kia chỉ ba kia chung nè, xí chung nè, chỉ cái gia thằng ngấp chú ý, thiên thi cái ba thế gì, thiên trạch mang bộ xí đồ thằng xong.
2: Ngan su pi se sa ka na, nian ge ti

0: 출로 니순키 군시
1: 여드 졸리바타 차자르 망웨 티드윈키 니순 예고치교 켄강 시도치 차자르 법드 고탕 기군 겐니 서주 캉베나 미주 응고 치고 캉베나 초주비 이나 뉴르토 로군 간니 람세 치딘 치고 촘람기 로슈 지고라 토낭 치고타 게디 로구 마르사 유나 제토 양다 리서 치니 로슈 디가라 니세 슈고 교주나 민조타 서제라 리미 쳔고 유베 교추 미키스 차자르고 랑고르동드 목전 바로다 대부로 균이 년장라 뜻이 치리 계조망고 유서를 주두미 졸로 튼거 뒤돌라 서법 토지 계좌 구일라 제딘 제고다 주 예윤 주모도 치 뒤도도 지지 구라 타바리 겐미 로벽 능구 치발레 몽주기 취낭 주미종
2: 좀안 이게 디링기 난된 상황 조지스 나머지 이게 내 모두지 안주리 생이 남든 카 신도 유이나 기나게 라도 타바기 토토 변종 농촌 년지리 보기 조리 팅대함 야나 야게기 토네 주방 윤시베 APP 디플린 난네 시조지 조리 팅대기 토토 안주리 전 비밍이야 천천 동글시 증유베 나머지 이게 저 안주리 전이 조텔 공자 단체링 가리 남도 유네 태가 난 조리

0: 정민, 동호 알아디 같이 이제 동쇼.
1: 니가 내 전화.
0: 난 불러면 견제 받는 남들이 알아디다. 로스디게 견제 맡기고 내 여리.
2: 아무나. 그래서. 무술에 해발라 알아져야 하리는
0: 요것도 왜 미리

0: 한다. 근데 셈으셔. 근데 봐라. 근데 집이 싫어요리. 계속 이렇게란 조다. 김사대 집에 매는. 다부터 둘이 되는 능 맞지. 예신그유. 근데 셈 날라. 봐라네. 냠주 뇌미지다. 그거 심심시 통거 얘기리. 타니 킨소 체베 강에다 준비 쓴내 창마 빨라 탑교보다 준다면서 체브리 성보리. 디긴베 빨라 촌에 퀴즈 나왔던 거 요 맞으라. 딜레 도지라. 직전에 가서 얘기기 유주.
1: 암라 나무네 가서 얘기도. 롤리 조선자 이 맛이 왜 쏠지도.
0: 코나르 쇼드 남주님 배가라 소소 인스네 쇼리 이내니 진조다 뚱케치기 가이스나 디니 콘 진베 타메 라기 인라 권이기 지구 터치기 모상즈 장은 주나 범무 직구들이 아메시베 계속 샘을 샤베 그 근데 질내내자 내주 근데 스텝이네 배민지 응원해 수수법 셈다 양초 마셔 채고리 따라 알지 되다 마 배틀로 밤을 주
2: 암라 너 소만하다
0: 언니 밤니게 긴서 세소 진배마도 참교 대성 제안무주 띵 언니 심내지르샤 내 소화스 된제 말베 정민 긴서 발라 쉬우요 말이 긴서 주저의 구주 퇴주민도 자다디 김잔디 포교고 집부터 손자 인지 김잔디 갱키 우리 그저 럭부 치면 돈네 인지 군주 되라 민부터 시동 말베 아
3: 몰라 통통 하여 그러봐
0: 산탄의 순보 대잡기 가면 되지 사 대만 탐제 대로 채나 아마 배틀로 이 침스 퇴근 근처 커튼이네. 근처 봐라.

0: 맞네 로직이 라치 배제로 빠라가 오늘 되는 뒤 신의 라가 오늘 야구 주기 하고 줘
1: 장고시다
0: 가르쳐 그래
1: 고저라 너 주가 신주스야 그래야
2: 주가 신주 사마다 주가 나부사
1: 예
0: 가셔야 이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들어봐 나도 중산 철로목도 좋고 양서 니슈피가 좋으리 내공 상면 연구 여자 나도 칼락 두드리 니슈피가 좋으리 캐시 콘주 칼락 야구를 담비너 나도 용트 시에쥐 캐시 칼락 교비너 네 추적 송트 시에쥐 나도 미망고지 참카 대비 여자 간다 같이 시에서네 시에토 봐
1: 젠주가 나고서야 좀 세그래
0: 哼，穷追与汉军别，一日个，狼族给对明察扩都别。然后中国个，但是对不起，新月子，给个苏南给诸葛孔明的找不起他要的，你是个养大学姐，可就谢谢了。穷追你他吧，
1: 看他是爱与别是我。 장게 텁지치 동식이봐
0: 텁시마다니 구르비야 계시 텁시마다미너 왕가스네 시사요리 주저 랑래 균도시라 신샤
1: 나 균도 갈신도
0: 랑 균도 채시로 가래스너 드리라게 나 귤이 쉬대서
1: 자다야 싶으시 미스 메사 라르더니 되브리
0: 라르 자다도르 신차시스 스메죠
1: 신차시스 스메스너 문해지기
0: 왜 저저래.
1: 난지기 쉬는 시에 이제리. 나 스님도 돼.
0: 님도 돼 잡으래.
1: 삼을 같은 유 불이. 민이 가서. 예수 팀니 개묘유. 팀니비 돼. 니가 저제 나 스포데리. 니아 샘스 코비 왜 마세? 내가 갈치네 도토딘 대신에 시리. 니 다리시 자산 시자 타산 죽을 시고 있지 않습니까? 가시 락다시니 미시리. 제자 나팔로니 니아게 주무토 베 렉텐수 무투 숲지유. 나스니 로히 탄데니 세고 세모수 기니게 마스미 마시아 니기니 프로브제 시도모수 간단지 미슈리 기니게 소소 다도 역시 교비게 할렉티제 자원이네 지규와 마시
0: 주저 뭐 됐지? 바쁘고 매봐.
2: 지다. 나 요즘 부충시디. 다들 주저장리 채차샤. 좀 제 정말시.
1: 예, 좀 제시스디. 상스라이.

0: 라시라, 수요 이시죠. 니가 소소 가신 거.
1: 뭐 소시에 먹어? 시장, 너 숨어라. 당장 너 숨어라.
0: 같이 숨어라. 그게 개비나 생일 기업 죽었다.
2: 我去说吧，那周和去吧。主任报国宾。主任上不停了，最用的国东新民队。
1: 爹兄俩看着嘛，都上南面吧。看着，主任报国宾给米东店门女阿来前面呢，你过门都能看见嘛的。
2: 고도마도 티줄람다 저와요시 내 가르침에다 저와요마시
1: 지금마사 조진바고비 장기하고세지 나 청세부지 봐 니암라 충두네 청기나라 미요부세제대 나주니에메제 베드랑도 쇼샤 조진바고비게 셉타지 지마습세지 다딘기 슈누시인젠지 구이다 청세주야 명도디 나는 이게 땡기 최고게. 쉬는 시간 전 청소를 다해야 돼. 방부 야구 시에 면대 청소. 그래서 내 주 도지 차비네. 나는 이게 된다 야구 주면은 지마 철수 연결다. 최장 미카지 내둔라. 나는 이게 삼루 더 내 못한구게.
2: 내 더 내 못치기요.
1: 모상즈 디나 주구야 그래. 내 시세다 나만한 진에 같이 지민도. 장게 네 바도 다야 그리나.
2: 主任上不听有阵来个几对洗不擦塞的话，要不多，一年内顿提车一洗不擦成瑞。俺现在了，莫上次阿妈死红了，累就写不是啊。没什么人个中不念不济，一年跑不起去我南京的下亚的，特别没咋写不是吧？主任上不听有阵给莫上次穷顿的上个阿妹孙子，从此登名四一百。
1: 主任报国宾。
2: 上个仙丹了，那我们娘往这边就当接几个团长准备收一遍。俺听这是个咩？上了陈国去下去，你最快就了，去到前忙站了，偏到要嘛是。
1: 主任给陈国去吧，也去，你是不是去去？
2: 对呢。主任什么天有证了？来个新大预备。
1: 开门，前头俺主任的。
2: 主任什么天有证？
1: 成名급的都少不着呀的，上个大学就这。我你怕了，你这娃有点没，书记给损失接到嘛人。

0: 桑子，你让西川把他登灭。亚秋，你那国家密度？卡里呢？那南京电对密度个？人家若不去偷马西，俺也落盘给对密度。
1: 아이지치다. 드리니에 텐데라고 제대로 치하고. 맞아. 인지 나시 대야 그래.
0: 당신 가서 하시.
1: 나 준다스 김에네. 아자랑 내 중에 마시면 혈배.
0: 田玉珍스 네디 잠만지 세바 냉마다.
1: 맞아, 그 정보다. 아자 유령 그 학원 매봐. 네 하마고 열배. 아자
0: 모신산, 네 랑샴 제 속도가. 만수 능미디 얘기도 가리 내게 누워 수고. 밤에 니는 수소 없어 뭐 두바디. 지저 니는 나를 요 마시. 아자 손자, 네 김자도 겨우 마시.
1: 네 로고 치 그러고.
0: 怎么都有，人家孙伯爹回来看门这事，看到俺岳父母多，若望预备去过，你主动请示。
1: 哼，你人家怎么当我那接不接？再那个，我那当怎么接不接过来？缺德呀！俺去接个小。<笑>

0: 다 김자 털지. 말하니마도 하여 마시.
1: 개고치 장도 통도게. 충주 저 정미게 로스트에다가 나라니 쓰인지 장도디월 여가 주의 봐. 장기는 아 치르라 그래. 춤에다 넘주 가고 저섬 더 저섬. 내 주여나 난진 전에 채. 디디 주저 러여 약과 버리. 주저 러여 보다가 니도 어구 정락이 강고 정구디 야제 나 샤치린 유가 트이디 삼루코디 인도 입에서 시도 디디 아저 강고디 나 파유 초유 이네 파미니 토야 요마시 제일 아주 미도가 강고디 나 쓰리우르 제대 양스도 후야 요리 탄다 파면 직종 직쇼 요리 마주 파마다 니신다 파마 맞아야 하리
0: 나이 만자 가리나 생비 니코나니 칸시 뉴휴 이네 발라 대추 니무디 암라게 수베 까메 코드 시네 고츠스 코나니게 네주만 고토르냐니 수지게 마심 나샤 나주 하마고 야디 코나니게 간츠네 베사나 자치브시
1: 마미 괜찮아 아샤라다 김자디 숨겨 제도 봐
0: 됐다 문에미 괜찮아 봐
1: 那是别急了你什么都还有吗是苏苏想要钱呢金章就送不到钱有吗是阿姐我就能没给你让路到皮鞋里
0: 오늘 집에
1: 오늘이

0: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균양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 지
1: 땡고 뒤 견견 내고 세고 지 징갱아 록세 튼세다 발라 요세 로그이다 보고서 지저 세바다 징갱아 메타 로 쇠라 눈소 피저 시규 땡고 세고 니 말라비 규제 세비 파산 방리기 강번 제조다 제야고 소 시규 땡고 세고 숨 한점 렘부터 땡자 땡고 송주 다 까바 기신 강게 친구이 다 워키 공딩 작자 다 대급 신부소 소다르 다 메스 로급기 개과라 뭐부 거리 땡고 세고 시 징갱아 강배 나무에서 로그 광고를 줘봐다 로소규 땡고 세고 나 매선 직시에 도시 다 신주 제송 장성아 시부다 매선 직시에 다 요새 균점 조부 소 시규 땡고 세고 추 징갱아 매네 샤도 시규 땡고 세고 뒤 레니어 시링 매 피해 세바다 사라 잡소 매규 그 년기 정신 변비 레거 시규 颠过去了

0: 꼬르 치가 좀 얘기해 줘. 용구르 배.
1: 영아, 쟤 강고 가서 오다. 상자. 과장들도.
0: 민용스 지르.
1: 양씨 돼 아.
2: 준비하라.
3: 야쇼.
2: 디헤난즈 마디카르 다야기 민도다 익사이.
3: 아, 씨다. 하고스.

0: 진주 막탐 좀 지내 있나. 사민디게 제주들이. 타네소. 자모 상츠 마시. 산리상 우리. 네법디다. 나라니 파크 상완송도 미디. 장라샤랩시.
1: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다니 하코스 디르드와 오 도스제야 티야도와 오 야 기억해야 민도 디니 하쿠이 하자베데 뉴야지 상하이 다젠기 록진 치제
2: 미미 주제 피네 미주비 팔라 좀니 추울다 어 이규데시 다 돈제 좀 가지 수비래
3: 어 제 니 솜
4: 계속해 가르치기야 계속 내 봐
5: 감사 감사 어 저도 아 랑 이만 그 더조 내가 가르쳐도 아
4: 예민을 갈 수 있는 조 말이 계속해 가르치기
5: 지사주 어일랑가게 나도 진니 숨니 총총이 루가 제벨린 게리 나도 디귤어 총부세트 가시 주제 더외자단 토기 통주급에 강한 세가 요비
4: 전 팀원 총부 준비 밑에 수고하십니다
5: 나도 요한자 혼주니

0: ngay rang la yaya chebi. Lodi gen na la rang ge gale gyo ba, ngay haq hu yu. Chile ge chomba chu nye yong na yak bu zi. Nga rang zu sar jimi yu jik ba ra ba. Zadan di to la, chu be wu da, gam xie chen bu me ba, ton do.
1: Shubi rang abe nyam jem go. Tien da hali yu ne, ka se ting se sot. Kwan su ngan su rupa shi ka yong bar su go ra ba. Chigli, jian na ngan su mu tu, chomba shui shu go ra ba. Jian na ngan su duk shib xia jian xi, chomba ngan su chung yi, chig ra ba.
0: Ah... 정미 나랑조 저글렉 루신지 로디게 날 첨부만 붙여지 추 단송이야 신다시오 마시 다 루지근에 단도보도 첨부 등치지 是吧 추 단송이야 로카제 날 상글레가 성디 차치도 먼저 등기 주고 그래주 진부신 차제 지용게 꿈내 집에 안 당문이 배경하시 다리 지구 우지게 칭앙아 주데 칠레가 초보 중에 단제 아주 감시에 집에 내든 탁주식 인송기 디 담상하셔 봐 로딘 청미 아주 비 손자 가 당리 마치는 용 마셔 봐 몽바 산레가 가르치고 미 아주 로딘 겐데 속에 쳇비 아주 루지네 Labdhe shi zuya jie su. Shang labdhe kikin chi chu zi yue. Kandre do a. Ya, doda. Nye samdang bi, ngan zui ni go gi loblu lunbe loma cu, jik zu che jie. Shang ge lobzen chi wii no. Di rang wun na xin za dang gangba zuya da tang zang zu zun xia la li gi piu shi ba. Shi ba.
2: ちなみに、上海新聞の中部中華中央の。年に線で地区区域の2、3州で。上中部中華大陸市。上座談保送座、略かれ地区名地。地区地域区域の中だ。ね、寒した。
3: 강연에 주나 집으대 대두부래
4: 기란조 창마 슈누시 윤진 손자 부구대조 배준게 시시식 내럽이너 자탄다 부구초 변도시라 요시
5: 주저 정민게 어어를 당고 쓰기
2: 어른 사마리 디 올린지 보사 네발하게 니슈 나야게 주의지리 자야님시 주후댐바 지동을 장다 용수공의 지혜 뉴욕진 치외 지동은 남부 죽으리 결국 뒤퇴부터가 주의지신다 장자를 차주시 제자 상매 디즈위안아키 구자시스 워시
5: 구자스 카레
2: 구자스나 퓨중기 주주다 메스 뷰세데 미실스 워시
1: 저정미 잠깐 야오시라시 뷰세데 메스 크레이미 가서 니 해주다

0: 어스웨
1: 영수
0: 오야 곱자 수치시다 나관트 비게쇼 아 오야 교치 가르고르 마시시 정미
2: 오
0: 가르고야 눈에 랩냐치시 니가 돌고온 톱시오
1: 집에
0: 야 대대다
1: 문에 니가 돌고온 톱시오
0: 도시
2: 前天勇啊我随手行了他都冲不出我身边啊三个不走了再也不吃的得存罪的这个不切合适那我还没有吧开天谢谢你的谢谢给家罗西亚没吧勇啊两个咋死呢几个东西
0: 가와동제 장난래
2: 어 장민게 카덴실 니에 채우스도
0: 쭈쭈쭈쭈 레스가 쭈쭈쭈 승마 쭈쭈
2: 다 오나 게시 다 그럼 시에 초월도
1: 주베 아 대다대 장에 가스네 삼단 사베
0: 장 청부시에나 로마 못 삼단비 장민 탱을 닝앙에 접어줘야 가르치도래 단단하게 접어줘야 가르치도래 급디두 닝앙에 장소 접자 닝앙에 제마사베 렉트 장게 친도 요리 是吧 닝앙에 삼로 다야다 렉치야 장마 자당 치도리 이내장 아나 우주체 소소 균도 단도 요리 어디에 희랑이 정민도 내가 망부지 지기지기 도마제고야 그 명유 가림이 제조지 나 제조 진기 쇼는 신유제 희기네 자 간용수다 우주 차슈지 상계 우주 겹제 소소 독주 등지 제장 전부 조약 된다디 상계 명유 직보지지 디마도 신달 야큐는 지금도
2: 아버지 시제 저 하루 요래 레직 동네 가요래
1: 주베
0: 아
1: 네 시내 하고 있어 삼리 로스 집에 대해 라니 알레 시라가 키웠다
0: 하하하하 나 루빈 손자 공시 주도 지금 요시 니 안 쇼는 신유 쟁이 서지 변 수봐 나 니 신부 저 말다 하하하하하
1: 주비
0: 아
1: 로디게 나 라는 욕 좀 하고 쓰였어 나 삼시 제발 야스이
0: 아 세트리 러브 마시 삼시 제워 줘 자주 나지 해서 봐 나 주로 진라 좀 나지 매봐 되요지
1: 네 왜 주시죠
0: 영아 네 부지 섭제 야스인다
2: 좀 매봐 롱버강 시제 같이 요래 딜레 아르스 동 같이는 감에 줘
1: 그게 알아 동아 가져왔어.
3: 나도 뒤에 봐도 지난기 롭충다 롭진 창마 귀구 제도 거다. 다딘기 지기 손들 공부디 네 봐도 로스리에게 시제 털어 튕기 제도 거지. 롭중기 공부디 네 봐도 튕기 제도 거지. 먼저 레그디 삼로다 철시 털어 조사하고다. 왜야? 다 딘제스지.
4: 레스, 쟤는 아주 인.
3: 아, 용아.
1: 니고요스라로 드다시야유. 도루치탄도 소소루충요시. 그이버 기게 앙탁부디.
3: 베스토메.
1: 建成名了，光杰灭不起。你谈到到俄罗斯中去，罗基安堂不用问的，让俺搞定的。俺罗基开始特别耽误。
3: 其实，到俄罗斯中去，罗基是吧？
1: 嗯。
3: 但你去多几日？
1: 나 로디 같이 탭시다 로 루시저 왜
3: 로디 로디 그 된다디 가고 시작이 얼다
1: 네 좋았습니다 보고 소비에 고대 허리
3: 어 켠도 그 저거 유 쉽지 쉽다
1: 켠도 엄 개고 유 다도 엄 머리 로디 제고 자부 루슈기 시체 장 사업시 다교고 머리 시체 장고리
3: 자부에 자부 자부 지나 납자 단 용마르베 나저디 대초지
1: 녜셰비 저도 지금도 자부게 나로 포교가 소소마도 효마시 중분이로 다도 제베 마세 더도 나리 적유스기
3: 준이 신제 스진이 카체제 만조 상마 내가 하나 저초 조지도 와 아마 아메 속난담이 도와
1: 뒤뒤 약슬로 용그리 아메카네 개마시네 니니 셉싱기 라테비시라시기
3: 디니
1: 롭디 교수 탭시 동아 나 죽이다
3: 어 정미
1: 응
3: 요놈 투여 말이 클라스 제 교다
1: 라단도 우치샤사 레그먼 허리 니체드니 고마르다
3: 조미 마시다 니 하고 말을 삼주게 로디가 나라 란 지나 리베 주고 대갈 우나무치 주구리 是吧 다란 탄다 나 년상 야오지 주구유 란다 루둔 항라 你肯定清楚。
1: 就说了，我你怕了，啥子在西马多，现在开开西面。莫西呢，我来莫西了，这真妙人。
3: 我因为气息，让了孙子顶着面死呢，我一起民族。
1: 这位，你来了，这不谢谢。
3: 谢他。
1: 约吧，夏夏奶，啥姓名？
5: 莫成明，你让谢我，我那母亲年初多几个大，他那年三母亲呢，人家嘛强势给不对，你出现的这算这么算对戏？
1: 人家老话也有，
3: 恐龙没有啥事，他有啥不？

야, 소시. 디랑이다. 야, 소시. 소아. 나랑서 탄들롭디면서 롭센 티신야 요마리. 쟤는 근데 쇼라. 디랑아 쇼 롭센 당부디. 니에켄 쇼 쇼야 롭센시. 티기.

0: 따가이 매도 뒤후배야 자제 대제 매동원에 그대 개별을 그래 진짜 지기대는 근데 매도 슬부처래야
1: 여 매도 슬부처 왔삼나 매도 소수소 능 시지제 조지 상계 매도 진짜 수요부이너 매도 슬부 그대 처래야
0: 매도 개별민도 나 매도 개별 천나도 큰 용유미
1: 니는 멍시하고 딩부이너 아니 지마라 매도 멋있게 하여요지
2: 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我们说
0: 멘터 링도 축전하시다. 뒤오 감 축전 열었으기.
1: 디댕기 집에.
0: 댕기리.
2: 댕기시.
1: 아. 용아, 양자라 생긴 아님도 저희들 독십치 가죠. 양자, 드리 롱니 다지 가주래.
0: 드리 다 어떤 배 채우 중일이.
1: 다시 드리 리 무시.
0: 진짜 이제 갈 순 거래.
1: 저 비에 다시 가죠.
0: 레스.
1: 아씨, 파주제, 파주.

0: 야, 야, 저 쇠. 나라도 강교 없고 저저 간세 고기. 집사님이라. 세다. 피해는도. 다 내가 하고서 알았어. 장장은 이게 멘더다디 우샤제 저가 가와이 메하고 좀. 답이야. 쟤는 태가 조금 잘하지.
1: 이 말이 다시 하나 거린 신경이 아 좀한테 숨줄하게 내 봐. 나 확실해.
2: 나 막이나. 맞지. 고쳐줘 봐.
1: 멘더 막고 이제 근처에서 고그래. 계속 고쳐 봐 자신에. 근처에서 오고 그래라.
0: 드레 롱니 잡아 가주래.
1: 집사님 양라. 기라는 게 쉬움이 세 중요해.
0: 나 대비 쉬겨.

0: 오, 고소 가수가죠.
1: 체제지 치고지.
2: 체제지 치고스나?
1: 다디 야랑 제색 레스케브레.
0: 다디 내 하고 우유다. 마란 제스야게 레고다 차리.
1: 텐데슬름네 지그리.
0: 되게 나대드 빠라게 레고리야. 오 체스송기. 뭐네유?
2: 알레 쳔네 고소 가르치네제. 다 제제스.
0: 먹여 찌샤베 싱메베. 아.
2: 아, 랑게니 창신기.
0: 니즈나네 토뇨유. 먹여 녀게 다지 케조우리.
1: 뭐네 경부지요.
2: 나는 건지 탑시 가르시다 아비나. 인지 먹여 녀이 돈도 쳔니.
1: 나타 마시 람사하고지.
3: 네, 밑에 좀 같이 거래.

0: 야, 어디 그만해샤. 야, 야, 다 뺏어왔어. 누르박에 쳐주고 있었어.
1: 뺏어왔어. 조아스 미쇼다. 조아스 미쇼.
0: 야, 미상마, 니수 샤브리. 네 구두루가게 주인이 샤브리입니다. 고주 고진이 계속 먹이니 먹어들으샤.
1: 세브디에베.
0: 세브디에베이. 네 큰도 나오면 다시 그제 저래.
1: 아유 뺏어왔어.
2: 맨날 야글.
3: 杨丽给出来些别的天下，把小姑送去我们广大年岁的姑爷们看这些病呢。
2: 就把姑姑们怎么蒙得差不多些？杨丽给莫把银块钱呢？可是兄弟唐吉涛招他们手上，没上面银子下午有些尿得睡不着，加上刘八在他们前面前银子下午接不起，同道工作免得寂寞就脏，俺们杨丽哥哥吃不起。
4: 姐姐姐姐。

0: 나는 또 다니에 심부스는 어르소제 파우스와 심부메기 심토야 메베 차티레샤
1: 심부메기 사디 심 카고 싫어도 딜레 샤워로 심로시다 럭베 아 샤워 샤워
2: 친구들이 괜히 더 넣고 왔겠는데요
1: 대용야 권불로보 문일로 심부메기 심로시는 용도에 아 당기디네 캐리 심토마쳐
2: 남지 야외 긴고를 나게 당지 긴이야 뒤 왜 카드야 어
1: 미지 고민다 막세 권샤 아주 소근에 전혀야 가자
0: 오지 나오는 민예 맨저 펜다시 광년 개판련 캐아주 년이죠
2: 뒤에 잡아줘 내가 봐지는 닝도 리지 비에 고민다 먹고 사자리
1: 어제 샤오 진지 말한 주제 대단도 미디 요니 가르치 제 유메 야고 싶다도 섬도 좁지도 어 말이
2: 근데 쟤는 닝가 싫다 요다
0: 아 이제 쟤는 야오라 아이
1: 야 다시 해 가르도 샤오 요로보 좋다
2: 진이니 나고 숨은 입에서로 지기

0: 不，来，我这儿看拉斯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达。 고지고지 칼라딩이라 쏘다 튼데 아메 가봤죠.
1: 블레즈 찌추다.
2: 그나 야. 점어 쏘도.
3: 추구르 참즈 체찬아. 탐바라 로글람 조웨교.
0: 고지고지 다오디 찌다 숄지레 데민도 엔 숄지디 찌 사다 아메 가봐야.
1: 다 가봐 추지야다. 응에 잡진치.
0: 다 가봐 추키신 섬라 난립 다갈라 칼링엠지 아메 가봐죠.
2: 제제제 부다 아메 칼니시. 다 쪼쪼쪼.
3: 카바르 규메 데모이 푸즈르 메지 쯔츠낭

0: 나체 레드니 체리기 정신타 말라기 정신 첨부 덴베 링네 차샤지기라 대 나우의 뒤기 로아미 리기 촌의 지슈타 링네 슈샤 소라 독십타 먹든 촉지 20소 심주 띵섭 체네 루규 심주 체규로 차창와타 카세와 콩젠바 제기 므베 방다 코드윈 지기유 페도 시외 징주 당춘타 사과도 주주 고이 체춘 편종기 낮에 차샤라 가구유베 중재 민용원 씨 토유 탱디 시제 생매리세나 페랑종종 징위 송접 심주 칸기 운진 쇼바타 日本이베 심주바 체모 겐샤르케 원두라네 편종기 낮에 차샤골라 무투 모르는 게 임베 행제네 기시 여바슈
1: 시리기 외랑 디니 초 로즈 비닝구 디니 슈로 편종 시리
0: 샤르게 원두라니 젤로직도 국제 두주 둔숨로 편종 셰 통매 종코 기딘 총조로 총바다 직도 국제 국주 국변로 스촌 롭친니 롭타르친지 편종 덴주 강토 차레나 녜도 게로로 편종 롭친기 루규 리베 셰람베 롬네 톱 타다 페랑 쫑조 징위 송접 심주 칸키 르브니베 심주 바 쳔모타 우지 슈베 토겐 시시유 심주 카조니 초베 토간기 나제 르부타 페기 나위 루규이 콩라 제세 지게칸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게 바타 페랑 쫑조 미마 시슌기 믹스에 폭류 체게 바 페랑 쫑종기 릭슌 라제 니티베 체게 바 계급 링내 부이 표준 체게 바 대시 종용기 제자 링내 캡군기 차진 링내 캡에 체년소 톱유바이
2: 콩나 쉬베디 벽이 장단게 의기와 현재 종 콩기니 내려내 주세베디다 엔 딜리 표백이 단동 말한조 벽이 장동거 생기 컵업 추규기 아니 메롱 떡구스야기 딘데 자구진에 되어서 다 메롱 떡구디 차샤면 내유 머리 서구기 아니 개예 종기 아 생기 컵업 추운거기 아니 영어에서 예배게 아니 처부 진짜지레스 다리게 내유지 사바 토세라이나 아니 지지이나네 시론 등장 학생이여 봐 대양 거래에서도 아니 잡링토 단대부르려야 말아서 낮에 도시 전에 산에 중백에 아니 사바 토셔기 도메 처부기 인데 도제 닝맥이 내슈 천재지진 바 자주 토비어레스 아니 니동 대개인 자매에게 좁게 존재하는 숨지에 말아서 아니 뜸을 공로 쉬는 시 롱아 나 인내 초기 신라야 나제 목돈 체요래 다 만주 들려야 아니 녀루 내시우티 나제 독세 체네 아니 산의 중춘제는 숨제 만주 못튀네 단도 싱크캅업 추규 말아야 아니 노제 닝메키 아니 내시우당 저거 여백에 나제게 떡십 틴데야 제비 주름디 나로라 단대에게 말해서 멜로 떡부 세게 내시우틴데지 녀 되어래 다 멜로 떡부 내시우들 차샤바 있나 그런 드림 드림게 폐지에다 마송바 있나 다 드림게 폐지 숨잠시 두고도스 드림 폐지에 당고디 가르스나 다벤부르라 로치 나네 아니 로치게 내가 바로 된대지야 두고레스 아니 드림 니버디에 있나 아니 로치 신의 가동 부르지 두고레스 드림 숨버디라 간주스 두고레스 아니 로이나 시동네 아니 숨동부로 다 차샤면 있나 적부 전부 된대지 다 나외게 도시 닝맨 투주는 고조 조바 춘진의 손지제네 마라조 치수 작제 뒤로와 별 게나지에게 안 피림 나노라야 작제 남의 뒤럽 서베 딘데 뒤럽 안에 롱어 시동 춘진의 숨동버로 딘데 집값게 안에 뒤림 뒤다 뒤부로 지라야나 메롱 떡부스에게 적부디 나노라야네 나외게 마라조 매부서게 초와당 된게 어 딘데 지기야 전대거레스 다 공기 담당 가라서 먼저 쉬베게 아니 여름에 쉬탕 되네게 아니 생기 컵 추주에게 메롱 떡고 푸 아니동 자매 뉴스선 논에 이동 아니 자매 뉴스시 롤라 임베이나 먼저 화서 기주게 쇼규라 이나 한 학바르도 되는게 상가르강스에게 한테 도제 닝맥 튜주 아 콘스톡에게 인데 내슈지 야산에 종대어레스 다 되게 로제들 샤샤바 임베이나 로 담당 다변 말하면서 생리게 딱제 제바다 심주 제비게 중재를 야 대비 임베 있나 sangar gangsiya ki doje nyingmen tuju ki neshu tiyang turim sumzamji ya tindegi yewa che togo yores turim dhambu dini taben lo chi churgu ni chubdim tindegi barge turim jikta nyeba tini ane taben lo chi inna chunga ni ane chukji chungi bar tindegi turim sumbu di karir su taben gil lo marandu chi jik ni sumdong ni an dini chi jik baru tindegi ane marandu neshu tindegi nye deo res ta diegi marandu sangar gangsiyagi ane dojeel chashaba inba ina kongdu shubi ngaranzu da changdang tiigi shenziigi da nyadu neshu li chashaba ina ane doleb loib jiensiyagi dinde do narmo rimu dinde jia nyadi yores ta sangar gangla chashaba ina narmo rimu ma inba narmo ane doleb ki ane loib jiengi sobda lakzeigi dinde tunze kongsu dokwe mengshi gangla ya diigi ngaranzu pongsu di ane nyadu neshu ni nyibigi doleb loyib jinsiyege ane dochege tunzeedele ponsu ane tozamjige chungzam yuwa dindzeyege ta diye karik chunga yuwa su duyugala ane maranzu lotu jingde yina maranzu sayu kaage yina doche nyingmege dome miirige ane dochege lakzeye yinare, chodab yinare diyege namba tozam mandraba jigtaan nyine maranzu lotu gaane ane ngaji porsumla ya pege jamina zoge dindzeyege ane nājīyāki rīgbīyāki āne lāqsāyā yīnāre yāname nā ngārāṋsū dōjīyāki sōzāyā yīnāre tīnzīyāki kēpār yōpāchī tīnzīyāki chūngi yōrēs
1: Shīrīgi wēnāng dīnī chō lōzhīgi nīngkū dīnī shūrō kēnchō Shīrī
2: Tā kāndār kāyīnāme nā ngārāṋsū pēyāki tāntū māwūngbēgi āni pēki dōjē nīngmēki tūgi nēshū kālā yīna tāntū ngārāngzū ngūnē chāngnēshima dākjē chēbi gyūrimdī nālōla yā sāngāni yā tsūyidu chē tūbēgi nēshū bē chāshābīna dā dōjē nīngmēki sōzē kēchū tīmbēgi nēshū tīndī yīna tsūyidu chē tūbā tīndē jālāq tāmshī ngāngzū ngī tēyō rēs lāqmārdu dā tāntā kōngla shūbī nāngshī rwa jīgnē ngārāngzū chāngdāng tīni ngētū nēshū kē āni tsābzōn chēbēgi āni longo chi shine sumburugi doje nyingme tugab tunjukge ne neshu yobzam ma yinba ane ngarang zu pyo nubcho ge singi kabao ki rwa ne shurgyung ngo su ya nyebege ane melong dobu neshu ten nangshin ngarang zu uzangi yugi dewa hlase gishu ge ane yala chubo dolong ge ane mongchu ane dolong puchu ge ane yala tando ge yala dene ge mongchu ge chugyu di nalol ya sangar gangsi ya ge ane doche nyingmengi, ane longo chi jingne, chi ju yinla ya gaidebige nashu rabda rinpa nyeba tunzuyoge, ane rajo karche ure sudu, ane ngaranzuyoge, ane pyoge rangchon chonge, ane ngaranzu ta yu u ina re, yana sabab tosege, ane changdangi nakshu kong ina re, yana mina nubchoge ngari kong ina re, ane lo chi ju yinla sumjiji, ane nāwā mīrīgi āni sāyū tēlā yā na tuñjē yīnā rā, tsōwā yīnā rā, tīnzhē kī chēgū yā bēntū, bēshīn bā, tīnzhē rā rā tūp yā rā sā. Tā tī kā rā tsōnggō rā sā nā ngā rā rā pio kī sādō tēlā chāshā mī na dōjē nīngmē tuñjū nā sūmjē jē āni zhōnghuā kī ngā rā rā kī āni sāyū shiandāng jīg sōng yīn bā, tīlā yīnā nā nāwā mēbū kōngzō ane nga rangzuki, ane rangchung kamdang, tabzuki, wolaya, ane susu rangyiki, rinneedang, logyu, sardoy, chedang, chechimbiki, dinchegi rajochi tupdeyo res.
0: Kongi tumbuna, genshargen wundu lani, pyodo tunbe doche nyingme tugabgi nashu zoze. Ngari sakui gege zongkongi, melon dapu nashu ta, tishin, pyogi yu uigi kongsu dogbe, lasa chonggi dulung zongkongi, Sangarga nishu gola ngodru durdu nantubsu. Shamla gela ne pyodo tunbe doche sarme tugabgi nishu gola ngodru nangyu inbe lenge ne mutu gisi naro.
1: Shiri iwe nang dini cho lozhu bi nyingku dini shuro kuenjo shiri
2: tunzhen sunba di la 무저 쉬어야지 조디인스 도제 사르멘 되랍시야디 다 지당 가랑조 도제 사르멘 되랍시야디 머진 견뎌질라 야 최고고 요래스디 되럽 지당 조당 체는 대긴 공을 가랑조 무저 취 가랑조 무저 쉬 심바신 도제 사르멘게 된주 죽지베게 로트이디라 데레스디 타벨 로치직 세상 가랑조 지당 조당 체베 임베이나 도제 사르멘게 되럽 고초베게 로드티야 아니 다벨롱어 취직 연춘제 고족 여버틀라 안지랑가랑 좀 미리게 사유 망부직 림싱 도제기 사르메기 아니 되르 된다지려야 아니 베게라야 베림들이 양아랑조 주다 죽심바 된다지레스 다 대게 촌다 조 가르요레스디 공원의 수비게 도제 닝메기 되랍값수 말아줘 다 도제기 닝마라 차샤암나 동서의 제발와 아니 조동시에 된다다 다 도지당 딘데진 아랑조 투 렌지지 아니 도와 딘데라 편주 동래 지제제 아니 도지기 지글이야 동시에 라자 수야가 다 딘데게 지당게 아랑조 라제 아니 지 카레다 추제 마부 이나 딘데 렌지지 도제 아니 닝머스야지 딘데야 소 소구요레 다 이나 도제 삶의 값나서 와 조 이나 아랑조 도제 닝메 퇴급 그 아니 미지기 차샴나 원자 최도로 와 원바 자와 양는면은 신도 투와 연남은 세낭록이 엔엔지 가라서 제부팅데 제주에 치바 딘데 그 초다 아니 디 짐신 근데지려야 아니 폐제 주고요 수리 짐신 가라서 두릭 내죽시야라와 딘데지 아니 저야 당부 제주 직시 니버디 아니 짐신 아나 가라서 고주대야 달학버도 신나 그이나레 딘데레 임베이나 가라서 파고바 딘데 수야다 안데 내게 아니 짐신 아니 롱어에 순동 맞게 두자 순진의 순진은 도의 토강스에 있는 사도 디강에 있는 안 가는 속 고주와 르루당 파랑당 딘제기 안에 고주 되냐 림신 고주 소자치야다 딘주야 안에 림신이야 폐제 중의 멍시 강에 있는 안에 노제 사람에게 두렵디 나라 시자 댄득 초답 딘제기 폐제 용마르와 딘마인베 안에 가는 속 주베 내매치르와 가사 칼라야 뼈신 조약에 내매기 내유 돌네 안에 시자지 되강 진제야 아니 림신 숨도바 아니 대응인지 알아서 도제 닝맥 아 동서 도제 세디 림신 아니 간제지를 야 교주고로스디 아니 림신 말한즈게 도제에게 참호 라 도제 참호 중중 진제야 소야 라서 직당 되네게 도제 동서 단 조동 진데 결정 뭐인 봐 다수에게 도제 진제야 폐제 중 봐 세상다 드럽 디나로게 최응사 퇴비게 잡중 진유당 튼제를 차샤면 학벌도 딱 말한즈 도제 사람아 시에디게 드럽 디라 있나 찍네 자마르와 말한즈 자마디 배주 숙침부 땅야게 딘데직 니네 댄드 저와 디 루브 녜메게 엔데 딘데게 초반만 임바르와 말한즈 균데네 댄드 딘데 지역에 아니 초와 딘데려 주바 대민게 알아서 캐다 락세 중바르와 다자자면 임마이나 누리야 데 말아서 대북 제가 존재네 숨지 아니 누리야 야 다고로와 자샴나 말아서 초이나 초다고리 아니 잠바이나 잠바다고

0: 당신이 줄이 있던지 가르래 수도가라 아니 제이나래 제셰이나래 제숑이나래 도저히 림신이 약해라게 된대게 락세 중대봐 어 된대게 다디 두릅 능아랑주 도제 사람에게 두릅디게 계주조 어 디더부다 요레스 다 능아랑주 디린 도르삽전 삼게 도제 표기 도제 사람에 두릅급게 있나 조여기 아니 내슈때부지야 뭐를 쉬고 임바 있나 지금니 야롱장부기 쇼르균기 안에 롱숑타 니니는 저주기 봐 표기 샤르쪽 저주기 쇼르규 공기 에네 쇼사 된대다 야나면은 현실라 안에 표기 높규기 토강되고 딘딜이야 안에 가라한주기 나제 똑십 제베규 안에 잡다진바 안에 살니에 투비게 안에 내슈 가실라 있나 뭐를 딘데 잠슈기 인스
1: 시리기 외난 디니 초 로드 빈인구 디니 슈로 괜조 시리
0: 다 이나 당부들라 이나 다 가라조 조 야롱 장부로 와 다 야롱 장부들네 가라조 벽이 로주 이나레 로주 중공 이나레 하나 링네게 가라조 중공 이나네 다디 가라조 지 아니 마더부치 와 마윤더부치 야롱 장부기 슈르균디 조 딘데질이야 딘데질이야 데지 응어진체비나 딜라야 지산이나 딜라야 논조요 마레스 최상다 열론 장부 차샤비나 히말라야기 안에 장규 하바르도 말아서 종바 종콩기 안에 치마 용종 시베게 강리 딘데질이야 당부 동마 안에 야 충고디 딘데질이야 땡기 요레스 안에 치수 안에 안에 말아서 파데 야가르 규지지 안에 바 로쇼 규지 야가르키 파 안에 바 추규 가 마무지다 야 안에 야 내주고 그래 다 벽이 도시 사람에게 내주이나 망치어지 나란족이 다다 이네 연웅 장벽의 추규 당 야나 대게 장벽의 예라 딘데리야 제 이네 잡지 대대오래 답변을 찾아봐 이네 나란족 연웅 장벽의 추규 흉을 나라 야 내벽이 이네 하지 종기 이네 고준 내주다고 되는게 양 예라게 추 양추 추규 뜨와 추규 뜨게 연하면은 양추 추 뒤에는 중국의 사공 찾아봐 이네 아니 아니 다 송을 서로 다 가라서 연론 장벽 추 추 연락이 양주디 연락 장라 조직의 디게 소정을 받친 분이 있나 디게 네 강마르 종계대 머브소스에 근데슈 되네 의욕이 좋아 우르기 콘스도 없는 가라서 떨롱기 아니 배 떨롱차스에 된다 아니 라세게 네 추원에 슈스에 된다 아니 소가 공가르게 네 챙고 롱기 네 슈스에 된다 아니 야 가라서 연롱기 좋아다 벽이 증내기 중공 자와 연롱기 유기 아니 총기 방다르나 쉬스야 된대다. 대내 벽이 샬롱을 차샤바 임바 있나? 안에 보 종기 러버네 쉬스야 된대다. 안에 닝지 종콩기 아니 루딩네 쉬스야 된대다. 윤싱스야 된대다. 야나 초모스야 된대다. 자 라마스야라 라소비기 아니 마란즈 도제 사람의 드림 디당 아니 콘스토비기 내슈 랍다즈 된대야 니 대오레 안 달라 마란즈다 직당 제비 있나? 교급 뒤에 좋아 말하면서 로디 로티를 찾아보면은 도제 사람에게 말하면서 고속배 로디 뒤 아니 롱어 취직 존재래 따이나 표 말하면서 장경 정기 사공니 니에게 도제 사람에게 뒤럽 랑게 뒤 뒤송들려야 나쉬에 말하면서 단대보루를 니에 대바디 팀제게 따이나 로치 직점 예영기 도제 사람에게 직내 콘스톱에 내슈 망부니에 매경 말하자면 유장기 학벌도 요유기로와 우르기 아니 라세 기준거기 기술기 말하자면 최고는 쉬어와 다들 찾아보면 있나 라세 통계기 창조 세레리기 아니 노드 어텐데질이야 내 대비기 아니 라세 최고는 쉬어야지 좋아 다들 내슈디 로세를 대비이나 아니 답변 롱어 순동 맞게 조자 춘진네 순동부로 텐데질아 조거래 최장은 딘내슈디를 찾아보이나 직동국자 자주개실로 아니 군가 와 던중네 아니 군가 초점 된대지게 되거라야 아니 가라운저 별안경 정기 아니 증거 용실 팅당고 진지게 도시 베베 규름디 나로라 주고 내슈스비 내슈 디 팅당고 야 니엡지
2: 콩도 옌샤르겐 운두라니 표도 튼베 도체 서메 두급기 내슈 카기 지내다타 대신 캐주 소기 골라 모두 두르듯이 나춥스 ten jime li zhen na gila chone mu tu di doche sarme tu gup ki nishu 라세 추군 능슈타 티시 시즈 총기 강마르 종콘기 머부츠 능슈 배츠도 숭네 모즈 십체 능규 임베 랭게네 뒤도도 기세 능규 많이 바나로
3: 사디 초아서바 서동 류르 최고 한 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Siela, tun dar qie ji bu ta, ni dar qie bu ka ma xie gu. Siela meng nong chan bu sui di, chua la yu zhu wu nang. Qia ra nyong zeng qie, se dong yu qi nang. Su bu ru jiong dar nani, ji zhe wu ma ge wu nang. Sa du se dong sui sang tar bi qi, di dang cui chua la ni zhi qie.

0: 신기 바와니
1: 작자를 농속기 넘시에 봐 땡급 생동라 넘시에 긴직 버태베 다식 인백 진체 테니 생동라 균차 쇼와 소지급 모두 퇴배 차세시 인벌레 신 아마테르 균차 메베 저유지 생보르스교 삼수기 신차교 신라메교 제르바시에바다 대패메바 신자루 런중함디처 락시에바 총은에 테니 런중함기 난웨 자진 누부더부시기
2: 제바디 고차베 제라 고슈티 뻥지 파 급샤비나 신동티 뉴스칸야 포마시
1: 텐지 남게치 탁주 제답테니 내티 싱소와 미러망베삭베 냠뇨레 중화시기 냠뇨 디더부삭바니 법착베 깨캄라 지구 제베 도시시기 렘바르체타 쥐바르 쥐그 테니 락시바 소탕 제웨와르키 마트위치 균식인라 렁중캄라 지구 제베 쇠곰타 텐조르시경이 냥톱 대여베 저유기 싱보르 소제 냠바미에바 미럽네 미럽 균진토베 중저양이
0: 신기 바와 꼬바른 동케 정이 직부 송자
1: 제지 남게 제딩토 균정 부대 메바 체조 종종 동로 갑티르 공기 니뒤 두릅 제베 신자티다 쇼브즈 옆에 레뉴 체부 총 산다 양종기 부티디 디가르 로바 체바 용 부탄다 로충충 임바타 빠라르 치부치기유 테르데 데진 남게기 싱프로 소웨 급수야 분냠도 티기 여진 렁이 충두급 빠라기 싱포 소사르 따완 조아타 직중이 싱제 촙수이 대규니 싱포 레뉴 마제공 네바르도 규급에 내림식이 고고스의 차외 싱제 대다 하얀 나룽니 규정 부조의 싱균 잠투 동화타 싱지탕 진예 메바 소비유 最差些，他都西港东个性，西内新不出就惨白，有这些都恰当。太阳新不天，却对孙长做个性。海洋南内浪不浪龙头脚瓦汤，新最白天么浪浪头当。蒙古这边天最天当短内，点击南边天能没松，果然能点的。托巴格位做生天热。杨总提，恰当家的，偷偷点点提，不与恰不了匆匆天呐，恰什么看路？天里点子南街提，不见呢，那我进入个设备，恰不了生意。点子南街提，总没有啊，把子也不烫，打工匆匆说的，不如这。朋友巴拉拉大喜，人年纪差不多匆匆的见面，巴拉的七六七档连段钱，过去最多破八七档中心月。他老老实的样，立即明白，新不的对你倒霉死了。八百年代，苏安娜新家出租接不通，新不的说段抗议吧，体外看了多死。玩家一整天上八天内，八百七六七档了，连么七八个米图。
2: 不。我新波所在呢，大家搞不要谁。老局长的那队，不里呀，新波所在那个什么球？
1: 南街罗那村外电梯，军警十来个队看了多。文江那么七八年，军警前边没被压小点人。新村边起码两两头单位过来人，哪位老书记？新站书记他呢？出轨没两头，硬把钱。

람소르 토여베 긍중테 덴지 남게키 싱포르 소한이 교부 탁베 싱포르직 제딩니 신전 딤주 제바탕 유린 촙주 겸니 시감 당지 더돈 디카르 락셰디 제제디 신공 두와탕 잠살 레마 제바규 신의 포베 수습다

0: 생부로 소외 내림만 그쳐 생고 죽균이 심리 최신된 재내식이나 락시바치기 락제 토면란 다시 죄사 식양이 생부직 섭두 체련 못함 수제 뇽보 샤브라 체크체 용미티 락시베 믹시탕 락바 체초라 라류베 망타나 서버탕 뇽타나 투버체기 테르 현재기 소르세 괴바자마세 로마냐 명속조 제베 준다르탕 공지 등대인교 신고주외 규림남
1: 신기바와시 응어보르 규로외 라소응어
0: 대진남대치 송뉴구르 체니 낙습디탕 수준락제라 지구르슈루 응연바르체 宁之崇一人囊中监督乡土在于其兴博堂周围明察显示约景铁九七阳人群看见连不堂人群落对及虚君朗子的电影学不起天里监督培效益其实在于其兴博堂新东的军察学个团队能进行引起前的监督培效你经过七年囊这群那里样我才是杀不对不起 하장금배 싱리메 쥐바 네들 믹세도 여배 루샹신 교차치기요 저지마와탕 무거 뉴바덴배 딜레스여배 쇼부 롱동차 송양 유미시 테르데 진동 배쇼가 허용소게 예도중님 진동 배쇼 소세테 랑교종리 맹유미리 예수샤기 남자미 주나주기 대로공로 10주 17회 폐배 약료 라제디 찹주연정 신기 균지무시기 균대당 자와 쇼베니슈 겜동상기 유노군도 초급 약료 쇼부소사리오 쇼담기 최배 방래 견바탕 테니 대주탕 예주기 샥배 지슈이 소제 레미니 나스네 레고 체고 촉시 갸르 쿠니 타냠도 데데 방심배 규제 빡빡슈 류샤신키 빡빡슈주니 겜동 표쇼 소외 레림 탐부티기 不知道哪位提中期新巴提七巴祖不提续的高赞个南巴堂罗素叶天天空最年代的几两个提银行马拉迪了念了开瓦西月太阳金鱼堂竹林切巴西堂你苏莫起加略吉黑在堂八巴祖不续年随便学步天元江巴堂高赞西永世结束
2: 年了八个学的，八个学差不多，卡着卡着差不多，去哪做的？
0: 八个学差这些，年把吃了铁，他从胳膊长不起当着玩，拆个，天着拆拆，拆在永不永久堂，结束吃了卡这么久，偏不有。铁姐，年把差不多铁大，还要哪路不通？去龙年做个。 作为巨人名，来拉不行米。瑞香新的八八人，头先丢一百，浪出了天，每次不疼，八八人卷进去，特别提出军人不丢个别，东马不吃不疼，四处冷地狱。文江二八图，特别提出点点，没心给擦着年心度，擦着用不用去，煮煮东个不疼，吃了用不用就糖豆切个，硬卷人不疼，头年不吃不点呢。
3: 对于当那把军队卷枪切不来，空气所求的远。
0: 第二，土下去，你们三百人，监督培训所在村的合拆学堂，六零二的中大的学习。最近，你不吃白，瑞香新把村的田，各田你不吃不疼，差糖不摘羊绒。 Tekar pesho su juru, juta mebar. Ngebar tu lagdun jebde, cina losu yewa tang.

0: 저 그베 신의 돈염라 차담베 쇼담 토마티투 교통 동고축비 모자르시위 윤도지 베트 좁진 책비 님바 참여 친의티 림신 카케부터 소소 차디 림베시 싱벤 자시 녀자 퇴베 다남시투 대다 뉴제 제경 징메디반 징의 현기기 인도냐 자타 니네 뉴제디 뉴바 대유 Tieni, Kiemtong Pue Shou, Nienbu Tang, Diemnyi Me Chakpa, Loma Mi Ruiwe, Kiechu Chishui Tiyi. Lerim Tie Gyurim La, Gyaklui Ki Dagbar, Shibshir Nienbu Chikiyu. Kiemtong Pue Shou Suze Ki, Gyunzimba Shik Yinbe Ngueni. Hongki, Tieni Pue Shouan Jambu Yonggu Tang, Weka Tangbu Yongwe, Gagze Luzi Yinba Shikiyu. Gyokdung dungju shuk che cha che, cina che ne, shokwe tinshu nyam chen dung duwa ta. Shuk chung cha che, cina nyo zhe tem ne, ka ching da me ba, shokbu shabdu che rengbo yong mi dupe, nyam nyong hyo sung chokbe lak shebe, si ne la be chong na la den ne, kwe nyong bo yong gyo, deng zin yang da che du. Pöshio sowe gyurim yong na. Shokdam sangre to lukne shokbu su juni. Lakshi bar tsukam cheshwe jwebe luzi shigi. Tenta yindu, lerim te gyaklo jikbu likjub chikiyo. Gabter, gyugdung dang tsarwe cina te somna lukne chu zangmatang jejuru yapu chikab. Sendo jenki shokdam chuk. Gyaklo ji sungwe shoksu drom teni shokdam shokbur tuwa chesa kejin shigi. Shingyo nang, Shokdam kerti. Shokbu soze sangre to lungne. Shokdam te dimbashik dang zawar, rimshin kyo nyong. Tadung lakbe chukchuk dangne. Shokdam te chukar yingshu tang. Sangre war kurkyu tuba che ne, kyo nyongbo yongwa che. Gatir, Shokdam te yingshu tang, lakshun te jirwo. Rimshin, samtu nyomshin. Tashi chen jikbe shoklun ki subda chung. Te gyurim na, gyaklui ki lozi jikdu jimne, shoksui sangre la mikchere dir. Kongki, shokbu yingu yong la, nabuyu shingdan zawar, sangre yong gabatang, kesu meba, kyo nyongbo che chung ce. Shokbu sowe zomte, Chu nangne dung gyo batang. Chu nangne dung gyo sangre ne chuti saasi. Shokdam lingbor sangre to du giyo. Gabtir, Shingba ki chishim tang, lakshibe uri. Tezu ki rintan che, shobu tie to du yo. Gyaklui ki ngwe ne, shobu su rim si. Laksam takbe sardu si tang. Sunshu sarpa geba si yin si. Gengwe ki ningchui la sunshu geba tang. Mozar chewe, lakshi la sunshu geba cheba shikyangi. Sasyo chamsu ya, gyaklo ngarshi, soka nang lela chishin yu. Nidu bichin ne ngakdo shing jorwa tang. Nze chu be nzata gui jen, te chu rinbu shing ngakum den ne chung me. Gemdong pe sho la, buko nyubo denba tang, ningba cha kakba, nyenja teba che ki ke chu den yue be. Ngasa ne, bingin la su kya gongsu, changme che du yun jor che be, za che sho bur gyu. Lodara pe rang yon chong ki, be zu kang tang, ikza kang so ki ngakdo mangbo jorwa pu. Bichin so se gui ki, rizze le gu mang pu, bingin nyam so kengi kyang. Cheng a satyo lu dun du bi, lak sui pu shok ngak ji yu.
1: Kunzu, shugo ya, rwa chenpo shi ra dun gi. Che zang, tanju de ya, nganzu so zha dam nam ri. Nganzu ngak to mang che ji, ho din zhe xie, chung gyo xie da ri.
0: Gwe gu gong chi, gyak lu tang so zhe le dun ba chui, reng yi ki la ni la dian ni. Lo dar pu shok shok le, chok dun dun dun so gui ji yu. Tumbab la tsega mi rung, kongi ngarsi 나와 소재 견경 체디 레윤 통화를 가야니 엽충 때네 지기미 공기뇌네 쇼부티다니 총소 잠마세 대저기 린탄타 린네 긴주 시양이 직제즈 닌지 공기 수업에 김동 배쇼티 롱동키 착비 텐자토 군네 띵제도 침비 텐자르키 균장토 텐자 인기 갈레 지잠 각경 공기 참조 재미시 중치배 튜니 배쇼 소재 종위 심슈리 양료기 정리기 라도 김동 배쇼티 락세 튜니 양바칭 민발 소매 유신 코로웨 진내기 민창시 인신 나냠 퇴라 수수 개바시 유라 법착시 폐가 럽두게 계시 김동 표시하되 사도 시베키 예긴 주시대 인체 저유기 차세니 벨루티르 종외 루주기 전대 익제시 인시 표시할은 어수 내배 저유종 흉주 동조대 강리타 낙제기 동배 조롱태 신겐 용외 모자라 망부 뒤유 이게 저유와 저 법착수기 특가제기 리주타 투지 소화제라 외동 초외 세트신부 모자라 망부 뒤 대나 저유기 냠대신 루주 믹세전기 차세유 쇼바 슝주 총재 양젠키 리부켐네 총재 신낭토 오체 토아르규 디리니 믹세지 퇴조시 인디 종무 최준기 쇼바 정김진 전부로 용주제라 더동 콩정니기 쇠베 차세산대 예베 쇼와드 차세낭 창괴베 오제탕 우지삼로 고급 양젠지 샘낭 아사니 오체 쇠바탕 약쇠 텐조과나 신년 도탕 조완니 좀키 저유 차세 소토바 삼로코 차세지 민테르 시준시 예바데 땡아리기 오제 시리 민테 톱지 시수유 저유 쿠도 낙제 캡자치와탕 낙습도 정충기 세리 망부유 지그탕 약할 낙습도 내디 미남기 민시바탕 미신베 리기 오제 티다 심물 뚝지 대타냠도 조와탕 조외 규림나 수시 칼라멘자와 태양 마크 차차탕 자외 민티다라 톱시 셰수양유

0: 一零年多年修了，到我堂边采居住呢，四川新津水泥厂及安居区莲花创作村委内最新引进，老旧区村级家里车牌没水，那么话江客户安居年多边增送车牌那么严。控制我们车间要的是个的，莫让给买是个，莫让给我们车间买是个，也没见那建设起是个，如果莫让给老七个内最再不行买是个。绝对拉萨了，可把了，南宁收租，天数起都足够，年过创作村民那么提高了得路价格的用。
1: 江客户春季家了七八线呗，他说罗马人给长眠三百的新年三土去，
2: 对呢，长眠人工啊，小把天年，他家的把地点这许，没得土下的这里，都不是他要的。俺从我现在老就是住过去，忙着了呀，都不是他等过的。新来七八月要买的，
1: 可以呢，
2: 过三百的双股通过买的。
1: 江客户了，谁不买？
2: 是，
1: 听早快，都爱点这谁不买？大钱的事情得做，得明白不买？
3: 是，都是他开发票是。
4: 听说可是他写的呗？
3: 写我去，明天这开发客户有没有随行些？起来转牛骨米多，给谁起了钱呢？人家说不过谁。
4: 啊嘞，他去对听说可听这写的有不是？
3: 英国去。
4: 这阵给你都打的被当的，陈江给平江做转接，那么人家公干啥？这个的陈路军写给的建议。江客户是个没得营业，没看这日子呢，没常买开高科的，西南的这些营业。 就这卡了呢。安全年代被对于老旧机军队车、赠送企业等这营业客，我们这捏巴了这卡了啥不呢？绝对的垃圾，他把都没了绝对自己主要，因为他从汽车车站企业底下落水人心卡了点啊，我们就捏住的中间呢，学业。
1: 年冬过了，到东北采取呢。四川新津水泥厂及接的局安居区沿拉区了年数些久了，年数久了，各地年冬如果给老板把罗源墙拆都捏住拉萨了久了。对于他这样缺点铁过了，可别依赖他们拆的远。我那也想多要让人，那是碰见的，捏住拉萨的呢，一个一个培养下。顶这些培养的，说是刚被拆皮下，拆皮呢可不过去。
0: 忙做了，少接不压给，热水器个用下。天天没记得住了，年少休息。这把点给平面店里各地的男子朋友们，等我云十万提金币，提个不落，洗不洗住银。各地的双股扛顶都出用完，可没留点了，满级一看难度。年到吧，年天就个，可没拉钱不得不如去了通。该这提币，年到边，等我云了，男子几天提，迫不你银不行。
1: 八百名了，江客户十六趟，落实就行了，银八趟，平民了，江学成十个月半落九个亿。男子跑干的江七个没有过过大街，安居区莲花创作识别，给不得点了也吃下。天天真也吃不着，得学会了男子跑干各种的三下，再对那九个突然跑的，俺的男子跑干提送去，我开始是听着了不下。
0: 邓某云是话的，给他预备平民些银钱，年糕的香肠扛卡了，充几个月。我们搞了个名了，江某云是个月经，可么当创下牌的平民银的，可么了创了创了几个月。可有的嘞，充几个月没长满，几个月几个月，邓某云了用不起么穷的，大家搞了吃酒茶还是要的，这是个月。
1: 八戒对平民的安慰忙不起来钥匙，用得了吃钱呢，就不让还是要的是了不下。
0: 铁骨的三把将七个门，你真正吃个三亩地块下，真正吃起，你我的炒个三下。永远炒这么土气，年冬过了，到我东边采对你，江口边创下我这七八的卡样呢，邓某云个个当年人力给请了吃。各地的可别邓某云一个罗，江某云呀，年度两万三百万军，第三组江口边，我的陈主席在呢，可你卡拆出去，第几卡说说了，差距别。 前年前吧，七日前年前月，江口边不住人体呢，出去读书。年最的先别安居地年多半，拆都没能进住钱的，确定拉萨电话的钱行。这里俺曾经给口打门，江长给不不人进送七日钱。瞧不起玉帝玉马堂，从来来这边绕脚了，看最热狗都加钱没了，吹些钱。玉马村边各地的吹些了修改，没着你家下雨。
1: 今年工作朋友住的三把珍珠要钱要买些，年年俺就那么多早的给搞要些，要么祝年参谋了俺就洗过些了，俺那天明给垃圾给特别些的垫起车过些，工作第一个月底要垫给起。
0: 今年赠送几个，提供一来顿呀，吃不起都白。决定垃圾，垃圾们的产度确定了有多，就让他。他搞了工作了，男子朋友们，江某勇给碰不捏白，产度碰些的钱。第几工作，当俺的江某勇给农民的些。
1: 총두 로 십줄 하스리 김장지기 능미 빈지 장마 동해기 자수나 동샤 심도게 개마샤
0: 딱지에 전담 대리급 안주인도배 장커부탄 장学成기 초중탄 매수교류 장바의 명령 토구 뉴제시규 타지 미리와로 콘조로 진단유배 공식니
1: 장커부了 不过 범무시도 급디디 로 예예연시샤 교등시비 유림나라 쿠푸디 베디오시 범디 자외 차네 교소 유림 참통 요시 디네 코페저베 유림나는 로 예레 레메베 범디 베디님도 치요시
0: 로가르 체지 장크뷰 브루니 티네 초아시 브루니 그저네 코바 추구 범한테라 하장 제부 유베 자외 차로 초 강도 치는 양 냠도 치기 유바 뉴지 테나 급디 추급냐 냠도 치 유발레 장크뷰 로 예레 레메베 범디 유네 샤메 바로 코바 카드사 치기
1: 매디 지조저와 딱지체체 컵스다 데스크바 유미 제주다 치체체브지 테명아즈 총세블 친제 라가닝보다 강부신로 저부다 스부라소브 창매나라 제가 친부지
0: 다워듬비에 체인양아니 체딩을 신내 안주인도비 장크부 강도 금내 유규 서규대 담바디 금진 체슈니 신롱 총조의 그리디지람자교탄자지신두구기규식인비추십카구유진순지규퇴쇼르명치수인이총기제디주기조겐구리기대가라회도기급바탕화탄민숨자학점직주제네리덥티창마라응학실체바마세년도비키티네제디추십체바시 모시장科夫普普民宿日地定了坑内待遇吧他却讲日都样杀了曾经那些都别他的节地精神起居铁的样这部马团把了拉巴东巴的路就开因那样各地云这部南极江科夫了说吧他年古归天南月吧也及清不穷他那么过了这么几个江科夫以这部旁边的下年策中啊车起旁边的各家里云这部南极铁空给过了这么铁的
1: 팜니용도니 장커부고 하장 유주체외 카디에 주어 카고 유바신 대무지 진수치두 안조치디탕 작제인도 유마지 미숨자락스직수체 더도 인도배 키네요지 디게 안에 진수치두 삼바 장커부크 범디 방가 덥지 신동체부지기 딩리야 제제대입자 쿨 범디 안조급디두 코수 신동디 젤리유스기 안조 신동디 와르리스기 신동디 예가 하장 또부도
0: 怪不得脱血的泪月不着怪不得也把气节的娃子的月不着没什么个行动的这里月不着最喜欢这一天的女子把那么几细菌气味女性气的你们的银别各地的门心年到别气将客户当接把可不对其实行动的真弄都不满色动不得了过你一个原因各地的差不多他银别这天怎么弄不满穷天哪年到别气年这么行动月吧那天不满银别
1: 日的女子恰具台浪漫漫穷江科夫以旁边举办行了女子几个工作大年到把他年三天满临牛月天气工作过啊穷西的南翠景咋咋给个数江科夫出过你体内真不难穷天气边边老面我都可不能得不赢谢谢江科夫的快破你确定了呀听不见得不着看了牛没几天前天天五大天天快破没的老百去干了压价过去我呢出店
0: 别买老么几个朋友的瓜葛不下，俺准备参加组队找我的门人长，让现在了才敢请下。这局的这个江科夫的结巴，这点了瓜也没得。因为呀，三十几个人了，有人找我的队给买把了，年限两三年几个月。卡公个超龙南给这就什么东西他，多个江科夫以日前么朋友呢，家里他伢子过年是个月。
1: 罗顶水银别江科华人江科夫这么严谨可你把罗酒西罗解约中不了还将干不约别江科夫乔康切不成吗金别通牛约了江科夫西个这么银别可不来军个切外面那么就来没得行列去的呗行列还那么起码的这当古马街不天天没了可不里街不切呃错啊缺德起过去啊嘞停这里呗是可不里街不通呢
0: 可不理解不，节目都能特别有些当些啥不起的。江科华裔，中国江科夫呢，控制出口车呢，情绪应该开了，不应该。兄弟呢，怕么人家还讲抢不起不是？旁边吉兰当场的江科夫级别团呢，出边还讲差了，欧洲差别数据给开了人的面。罗局长个，江科夫忙着急，川剧调高了错不行了，调高了罗些中央月。 매제 용화티 장커부 지조된 하장 유주체라 강라 디든기 가지 쉬어 캐버 교화리 제세
1: 미디 게지 시에 캡시라 유스리 미컨제 직 듄레네 아니 티단 듄베 게지 이네레 시에 두고 유브자 남규 총가 나로로 폴륜 샤제 자라림바다 센제아타 아니 소외 유체 참으로 차창부도 폴륜 샤제 아니 링갸치 유스리
0: 대제수 장커부 산다체네 김장 송아시 이는 양 코방 내내 민기비 년단 레신 레라보르 용보 참모 용답 삼모동기교 논대치야 준다메베 장커부 용보 총중라 대바메겐라 참모니 소미도 디나 김장기 조르괴 치신의 지도도 교로 조아디르 코베 산데 쇠모도베 그브리 코바라 칸라치기교 왠장 칸라치림신 장커부 산다니도 동기교
1: 그나로다 아지시다 니장치그리 민이도 딱바 자통부능 시치그리마도 양은인지 큰 여마시 소스 아지 인삼삼시다 가바치그리 빙자다 니니니 모스코르지 마리 칸다 참아디리
0: 동엔디르 마수베 왕기 니돈 듄르로 되라 장커부 예상다 김년튼 대제수 구주 투주 마추 시가 하장 초동 젠기 장커부 나르신 총존나 장드 함시 보시지 카지기스나 장커부 은제 결장 주슈 지겐 표미지 지대 당내 대다라 뇌지기도 세르웨 테나 표미지구로 칠러 퇴미베베 소남 지대 메버교로
1: 어더 신뢰지가스다 조퓨그마지 미디 독자시라요리 포모레 전임 지장지 신뢰 진행기 표미 인베시고 수이네 디 토나치그리 취파절 유네다그리 간다 신뢰 진행기 표미 통베시고 전임 지장지
0: 장커화 중두 멍미진유 유베 시그크르크도이 정부 랭에 나서 제디 팀례 계획 고르코에 코베 정보로 남노도 시 제디 주군이 소신 조아 미주도 팀의 계획에 랍자키 섬유리 대바라 진부 심상기 랍자테레 장크후 공부 침부사
1: 미디 치키제 아주가 용기 아슝 남강 표치비 디네 예럽지게 통제 딱다 대면도 삼니 아 추용제 코카스 베디 베무시다 주제 쇼텐수
2: 아 기랑치에도 쇼템지
1: 제제
0: 유잠시는 예동 구로스님베 로데르 장크뷰 컹르라 티과제디 난두 미 뒤덥체웨 냠수체괴베 틀럽 이내야 급데르 장크뷰 라과로 조송동웨 응유메 급데르 장크뷰 등모윤라 응유여베 고로 고려충웨 젠디치규 삼내고로
1: 야구여레스니 수여레 미상메 미디 독자 시부지도스기 레가 가르체네 최송다 지부라리 장수세 레년체네 부구님도 치니 가봐요레
0: 교대마라콩, 장学成, 광州了 리마타 이인비, 소다시기나 용법 소신규. 대가림네, 니시레 마송어라, 바바 장커뷰 카발림네, 체도로쇼, 퇴식 주도치규여세레.
1: 부디 바베 부디야 아니, 레가디 체비네 용법 챔부여레 스케라샤. 용법 잡다가 아니, 나게 강번인법 섭취겹도. 디네 부야 남아라, 모전유쇼 슬랍샤. 小江다 아니, 워마 포문티니, 바베 칼이야 냠부시라 유입자동아. 바비 아니 카르체드름네 군이게 다 같이 읍자
0: 장커프 냉구와 로주고 인베 장쉐천 에로라 교로 타르 미지기 소초아지 미지기 매균 땅 도마르잖아 장커프이 등모윤 젠디체네 응유테다 초괴냠 이내야 젠디체지 고베 등모윤라 응유테잠 자와네 매바 신내신 괴된러그 괴야 장커프 부장쉐천라 등모윤 송도 주고타 人이 응가나 응유림바친 타르 등모윤기

0: 간 친구나 고르솜동에 매버시 대외 장커부 섬유에 대바라 등모윤순급 장雪成 니쇼르의 급제를 등모윤라 추규구급톱
1: 决定了被接了安局领导被习近平为进送接的听忙不别因为江长给迫不你进送来约托的情况是某些安局领导被迫不你进送接被查具前期参照早晚的情用密度我呢提接了迫不你进送肯定是前一呢断定前面的艰难了母体这一个决定了托拿修意 오야 스몰린게 다전의 팅디리 전수점 다가시기 텐제네 대외 마음의 팀로 시지 친도유나 주리 진디기 팀로 준시 규제 견도 나로 쇼이 텐제 주된자오
2: 토르충제 그 메스엔 된자 친구 직 렘규가 총간 아 토르충제 그를 쓰고 메스엔 된자라 도난시고 타만 팀이쇼라 메피주 시미쇼 니 소다르 줄람 아 된자 튕구 시브린 예사라 인조 시구신 계시 매년 총세 칸점는 부유 다다다 매선 뜻된 경차 기진 세용의 일례된 미래 니지고 양타바타 용유로 고름 대부제 이번에 칸점타 장급시고 숨 매선 제거 다 소다르 지세 조사라 인초 세고시 계시 매년 총세 양타베고데 지세 비교세대 연장 인송용세고

0: 오랑 그 뒤여봐.
1: 드릴레 로이. 당구 모르단지 연칭지. 니네 군주 모자양다 제제 언니 일삼주. 제자 모자 연칭지 자제. 드릴랑 고 대제 요비.
0: 오. 마장우슈. 다리를 든 다디. 섭지려제.
1: 다른 연수주 재비나 저가나리 연수제 대고 해봐.
0: 연수시부터 제이네. 나서 럽자마 시작하리나.
1: 기라도 말려야디. 타쇼 리주지 삼초. 옛날 말로 디저 영향 하리나 삼. 삼으시라 담기. 대황 삼아. 니들 도시야. 통화치 된 접전 이거 쇼기게. 니에서 철침지. 섬유에 대비지라. 다리 치든 접전이 긴게 내줄 하옵지.
0: 이냥 아랑주 치든 접전 나라. 몽구 두릅지야 꼬르시에 매봐.
1: 꼬르시에 비나 댄 두릅에.
0: 마치게 지긴게 범야 하리나.
1: 정회도 공세 줘야 돼. 미메스 다 계속 개미도. 이 아니 니가 체스이리 우쇼 제고도 우쇼 제우리 님쪽 제고도 님쪽 제우리 이내게 다부도 우쇼 제요엄지 타마디 저저 야고마 좀지 제고도스
0: 당대시 그것이

0: 장우채다 자기야 나 지금도 왜
1: 지금이도
0: 대지 나 저도 장로 시즈 입이야 직전은 원해 제민길이 小红军, 各所谓那个革命部队二连浩特给北京入手把见证一封
2: 土司爷都知老没意
0: 当然你我送我先打不打

0: 你怀孕，没怀孕，姐。青素，青素噻。欧达的勇气让他偶像了，多紧张。既然你了，做的事情也有了，怎么着？快去做。不与罗斯。
1: 可以讲些螺丝，不过，听俺说了对不起，俺这些为了俺的眼睛是，多了多少，都聚集个心，今天让你扔些个注意啥？我那些呢？
0: 我红去密度是干嘛事？年终对内我提过些几个月，年几个月？上个长不去的，上公司的年你还记不得？可当年请别来个姐妹。
1: 이님이 가르시에바 니주도 제도 마시
0: 다들 지소다 니엔조토라 창부장 고르기 성주기 하시자 가시에게 라니에고 규신하 수지에 배웁스기 가시에게 니 견조공시 굽디부스기 더더 가시에게 라그남다 사대 축부스기
1: 더더 가르스도 마초바리 승이 두게
0: 상계 신규비 상계 대담대 조 나와마 담히나 대담대 조 협치를 제품지 간다 덥시 단지 답수 제품지
1: 마 덥시가 소시 가르시에 마시에 미시 니가 두르비야
0: 경우에 미대지 양수 샤우체드 덥시 가르던 그 유매 상계 신규비
1: 자오체드에 덥시 갈등 것이 띠임지치에 너도 채우지매
0: 너도 채우지 다들한게 띠임지치에 너도 채우기 돈도랑 수불강 자오된 상황 맵소 굽기
1: 나 띠임지치야 그리여봐
0: 시기체외 니지 제고 싶은 그때도
1: 니지 시세
0: 단다 정보 망치에게 니지 고시 고조 내주라체 소소노베 대담라 퇴뒤

0: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샤워이게 삼고 주동 마시
1: 사원이게 제일 차스게 그도 좀 제시 비시게
0: 그래 감가리 배수조 하나로 자게 보시기
1: 세 더도 차게 비나시 따라 생매 겸의 용도 거야 더도 자야면 되고 다들 취미 잘은 근데 생매도 계지 약 켜는매도 와
0: 망고 넣기 거야 게임도 미신다 하신 이 되는 세죠. 네 주던 채도 마시.
1: 좀 세상을 잘을 여야 되지. 용 세르베 아.
0: 마시. 봐봐. 나 찬스겨. 팀지 신이었다. 봐봐라. 자우 총도 싫어 지기도. 나 찬스겨 자수나. 자우 방파도 야 육시.
1: 네. 이네 보게비 이네 비친 게 템도 멘 봐.
0: 아지 당도 로럭 할래도. 당도 더 와니 시들이 계시.
2: 체자. 라이는
1: 계주연의
2: 风都 계주연의 爸爸有这学的 야면阿家给啥的写我 让爸爸死呢 乐萨达 退起 通通让给爸爸给俺了 西城给卡巴姐给牛买吧 听我什么事吗现在 他的客人你抢死给不着是吧 没让给通通 让爸爸那么久开店不熟悉我是 喂,定这事是吧
1: 是 让给谁他个让死去 小肚子,
0: 西城的潘木有马谁见过了四十主编可玩心的人啊那么随便随便把我们三个大年妹妹那么连接你打哪里卡不随便的可这些啊啊这大都做什么这小马谁张小明啊这包上这啊就讲这些月这西城兄弟那旁边不下啥 모랑게 검수가 심마시 이네디게 그리글이 럼 타마시베 머시네 모랄 파메사 나라주 능미 디와야 쇼마시베 돈도 바랑게 밀직 시야가시 랑시 사슈디 바브라리샤 자 슈잉게 바랑님도 럭수디엡시 돈도 민보 메바 저거도
3: 他都不知道每次动谁清晰肚子啊饺子刚刚人们这边是中国生的杨家孙村人别江西的这些人啊江西的这
4: 니치
5: 야치 개능 마시 야 카칸소다
0: 아스 마성메
5: 카칸소다 치
0: 소소 심부도 왜
5: 응
0: 나르치사야 망자나 야부차야르다 신규 왜
5: 小伟姨嗯上个舅舅肚子叫我洗了他想给你吃下心就会清个云
0: 他都叫我点这些人多可对叫我买着

0: 거브링에 어고 홈주게 제대로 접전 아시베 기지디게 참부직 수 말이 생비 어고 공스니리아디 소스조시도 마시아
1: 欧方那个摩托曼当子昆尼卡最说你他的麦基巴爹下而且冯基给摩托曼清明度一年之交都子哈姆擦大区界苏西给嘎托亚明度啊人家那次塞不西不西多些多啊那次卡最给新多切平年里他不决定对密斯学是不 多少钱？点点硬币，他不是多少钱？对呀，没多呀啊！

0: 부쇼봉라 감사. 디네비다. 나저 수요중하기 솜씨 치슈디리. 계란씨다.
1: 부쇼. 계란디씨다. 디 나저 구치 제비에 카티. 등도디씨다. 나저 디야 구비야 따르부제티. 급디디 초니 파모초 다가슈. 등도디네 나저 권자부도 춘구수지이. 지도된배 메토기 파렴 교육부다.
0: 급디디 메토 수입해주 담배부도 주명하고 와담부도 와.
1: 레스 니시스. 등도 니시스지다. 기나주 아야 빠르라 코드난다. 니주 니바시 수유니 니제된배 루양다 잔 규동치기.
0: 왜?
1: 라.
0: 기나주 권주구를 칭아 니조진주 구수니 우리배아. 니조진주 구이라. 나나주 니지제 우비니 말배. 디나 정마시. 구리치신 지다 당시. 저기 린지 세팅이다.
1: 디 니에라 제뉴유베스라도. 그냥 별태 말벨라.
0: 수페자스. 가린스 배우래. 가봐 배우래야.
1: 님진아 키나다 쇼군주 님도 배우겠어.
0: 샤워 중에 늘 쉬잡지.
1: 젠키라.
0: 영원 늘 쉬면 도세.
1: 어제 말해 구셔.
0: 다 뒤자 뒤자 뒤자. 미신다도 다 주도 제마시. 딜레 제우도 구려 아치다 다 가지 봐.
1: 아 도스리 디니 선적 있는 지추고 길어지게 돼 선교 점자 정도 저우여지 기랑기 땜저님한테 디나라 동부지
0: 닌지 추고 길에
1: 아제 시선님지 등계신이 차전 송다다 디광근 닌진기 인구 전로디 콘절라부다 단독 공사디 계좌 전부 취하자
2: 구시절라 키나 주구디 다니 선적 있는 지리아 정보 탑수지 콘절자니 총을 주부스기
3: 你家给那嘴养家就就家不死给你这天差没着冲着住不死你要三个月偏见了跟着学去所以呢随着我这边冲着去我对有马戏你那冲着这个给的没当初的生活去
4: 这就是我们现在的中国人多了，怪不得还有钱。这就前面去过，中国人多了，可能干啥子也，要不到我们这里。一年我拿这，我有六岁的徒弟，原来给他们家老家中国人多，这个总大概给他们这边那么多钱，这就被我们现在。这送多少单子，从少，有利的这有多少钱送过去。哼，希望你也多多人不讲是下地，我做的多，天气的。
5: 留给有在地，我做着完了，给那个财主呗，给团结这个新绿的开发这些线索而已。我做团结这边，你这什么白马托边，团结边，仓库三区的，有几个建议，给我了我做，如果也是有下地，但是呢我做，财主把他上专业的，有他空地设计，引入新地，引进新旧建议。
4: 他的三个月不接工作，你这些呢都太长不着急了，也许那是需要紧了，那就多太长不着急了。

0: 구셔. 계란게 전화 드린 아주 굳이 대체 정도. 메타디 씨다. 하나 쇼가 남네 얘기가 있어. 세브르다. 그때도 밥에 봄치니 조람치에 뒤지. 봄이 지나 쓰지가 있는데. 뒤지라 딩제가 리에서나 던다 상마 아주 소중 봐 쓰지지. 계란게 전화 그때도.
1: 용아, 나 남도. 제너랑게
2: 장발라피스.
1: 씨, 봐봐. 용배 아.
3: 다치가 용배 이거 대비시라면도.
1: 뭐마대야, 로시. 이제 저 진짜 바르게 쓰고 말게. 찬세 된지도 보고 셈시.
2: 발라.
3: 씨. 다들 내 뒤져서 막 배다.
1: 가로래.
3: 봐봐스 배비나 쇼자 개버다. 찬세 됨질라 배다 교구지. 드링아 쇼자 개네.
1: 봐봐라 뉴르살.
2: 선이 찬세 된지리야. 그나게 나 쇼샷 남지바. 지만의 도스. 그랑 표기. 봐라.
3: 이요 영아.
1: 봐봐. 식뛰다. 구지치야다. 구육제도 아.
3: 야구도.
1: 봐라가 야구도 삼나. 지마 아자 슈인다 바브랑 된다디 다능시 양자치 지규리.
3: 이제 가서 보래. 너니 로고 발레브제. 됨제 라체 봐. 야. 메도 갑제 시선다 말다. 대쉬 지도 시내 메도 갑제 그러다.
0: 오라. 디샤 샤세 딩줄라. 메도 갑다 치고래. 메도 갑이 당장 힘이 좀 거리. 지게 차사 망치 메도 갑지 그리. 차연 그 점도.
3: 세 지게입니다. 나도 중국 메도래 여러 배.
1: 용아 용아. 네 밥에 시에 비소. 상무 개선 메도 망치.
0: 그죠. 개선 메도 망치 봐. 치카시 대봐 제 것이지.
1: 예 전에 다 말배.
3: 가래 가래. 메도 어디가 관심 못 돼 여러 배.
0: 다 그래.
1: 아세 말 봐.
3: 말해 말해. 지금에다. 군인이 당살 해매래. 가부지. 시무도 못 쳐라.
2: 빨라 기란데 됐으면 살아. 아.
3: 말해. 티카셰 되봐 되제. 같이 오래 아. 전체 쟁기 니티스 뉴네 되제 좀 말해.
1: 봐봐. 중도 녀 바로 날 시에도 니기도 야. 지망 안 줘다 와지기 라보게 인지 녀 둘 살아봐. 뒤도 바로 게 갸브라 친구 살아봐. 단도 되다. 녀 시에도다. 잡으라스 도와.
3: 정원에 잡으러 치르샤.
1: 이게 벌써 세드비야.
3: 세자이나 자시베 니 모양하다 세베게비. 니에 벌써 세. 다 제스메 아. 오디이나.
4: 샤데 톰데 가슈.
2: 지저.
4: 응.
2: 띵아 랑아베. 파용이 니그이. 닌짐도에.
4: 닝제미도
2: 가르 닝제미도 수월해 닝제미유
4: 녀서나 녀고디래 녀중군 닝제스유
2: 지저랑게가 뚱아균된 유메다 지저스 시여장아 가우시쇼
4: 샤오이 삼루가 중조당마시 자능시 닝제미다 냠되고 심상고이베 봄지라 딘데란고이베 교구야구치러시
2: 야지 아지죠
1: 록수다체비나 은인인지마시오는 토비나 남도서사 제장 잔룰루지 오쇼라싱갈구두시
2: 록수딘제망라 나 죽인다.
1: 응.

0: 喂，广大听众，你接通话住个？
1: 长谷县那个宁王县在越人谷亲不爹，差不多中华群亲牛边。小肚子，俺最没我了呀，苍龙穷不死。我呢，不过也不去玩的。你，看来你那面前头的面子，他就用不面对兄弟。看那座精神虚实，你这苦啊，让谢大了啊。
2: 金正德，你怎么的个？
1: 姑母是阿姨呢。丰都的西城人质青年是让搞不定这钱啊，可是？
2: 在西城让人质去的年年跪地款借朋友钱的金正德，
1: 您怎么是得？
2: 让搞不求呢，卡住困难值吧？你让阿家西城是偏啥？毛孔偏四十多耶？
1: 我那毛孔偏四十多，
2: 听过你阿家让跟这是偏一面新的一面，
1: 见面的四十不？
2: 嗯，一年让几小肚子的年纪青年算啥？几万年，你让阿家西城是偏黑？
1: 嗯，让给几小三的是偏黑？
2: 让给俺阿家是偏啥？你让小小这样玩是别？
1: 跟着跟群众顶着枪玩是？
2: 莫讲，阿家让给真的赢了，俺的领地有个枪。
1: 咦，什么东西？
2: 杨啊，是你让让小三见不是这样？哟，
3: 一春爷，俺做公司的，西镇俺做几家经理选不的，哪大毛？看看，喂，喂，可把谁呀？可别呢？
4: 你三贵不错，跟着选去。孙，庄镇的孙秀梅不同队伍进，庄镇同一队的队，上不得这等过程。这队上不前稳了，年把都庄镇到了，这队前不进，这队前面去过，我对面枪马虎队不进，一年俺最拿不的，脚单些的，
5: 还被死秀的。
0: 让我那小伙兄啊，长线命的下下。卡斯克了，张同学多啊！
4: 这些生意上下次给你多的，很多阿拉都没想出来，连忙过的。
0: 来本会呢，健康企业要生，俺别给点领导给了嘛是呗？啊，啥事情溜溜姐，阿拉同意对出。
4: 杨啊，咱到西城，那是他原本没对生意，嗯。
6: 放在杨家家国家的军舰核实时呢，俺最团结女婿全部一边打死。
0: 俺兄弟，让我把地面去查清楚，让他的屋内荒杂杂种多。
4: 啥？
0: 俺考虑吧，他都存到家里呢，电器去了吧。
4: 现在人家爹，我马在这歇一边啊，
0: 马在这歇着。
4: 人家是呢，我电器差不多一边。
2: 对的，年纪小兄弟爹是学习，他爹爹是挺学的。一年，人家他拿球名多，
1: 你让就叫我兄弟。把人那个其中打个啥事？
2: 年纪小的，他妈个到不到路子，里面住个俺要不得新个月，
1: 新过穷。
2: 等等，就叫这个深圳的亲不是的？
1: 爹新个月，让俺妈去面那最忙过新年新个月的。
2: 嗯，俺嘞，大七的，让俺那最长新个月不是？
1: 他这天大七给俺别的过忙死，你问那过村么子啊？路不脱边了，让给俺爷孙子看不定这钱合适。
2: 嗯，
1: 嗯，哈哈哈哈哈哈哈
0: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上中队呢，谈得不多，男朋友就把心不是。马能行吗？是啊。马是亚拉，马是亚拉，亚马是。今天太阳没多，谈得不多。男朝啥子个地面，心也有马是。谈多你只在我的姐，恰好是对不起。 김야부터 첨삽시도해
4: 장계 산업 그리스던 그 이메 예신비유
0: 쇼잔 기둔에 링와야오다 김자 책임이 없지 답도 남부 육교부지 이내 나 펑두 나 펑두 배주 가수 지내 마요부지 소소랑 띵규를 성보시
4: 집에
0: 중도란 게 계속 드시해도 아공시라서기 아 이내 단대 성미도 예견이죠 마선전 레조급라 빨라게 보라게 초 미지를 세 바균제 마다도 지로 숙상 마공세래야 돼 디다 갈건 삼기 좋아 요시 디레리 삼주 이내랑 깨지나 니아보라 막무지 무서운자 권종아 따도 지금 삼촌이 니 노주쇼미나 권종이 육시에 삼촌이 막무지 침내 땅도부터 남주교 육시 삼촌이 딜레 독지 니에 미신 렉하게 르동다 배준체유 팀 하시지 마 공스네 미로 제출하게 신규입니다.

와야 아니 내게 지도 대변 남아 내 저게 발견 좀 고수샤 계속 막고 지난 게 콘다 메시지에 이게 용구를 공부도나 지난 게 남사 굳이 뭐 공부철 텐데 지난 님 미자 타교다 이게 롱수 주야기 당고 디나로 피다

0: 저 도스 탄다. 내 숨도 싫어 조용히.
1: 엄마. 엄마. 엄마, 그냥 도마 저기 드나야 가시. 엄마, 아주 삐질로 되는 용구 마시비에 삐진 게 강구도 터보시도 인지 팔로와 가리나.
2: 지미, 장호 씨는 삐진 처음인도

0: 나 롤라 오스도게
1: 어 오스도 팅사고 정각 자기 개념할래 싫어하게 여가 실대도 갈래가가 심지막 시오지 다들이다 두두 좀 두돌 세자 니에 여우시고기
0: 这下, 先답이야. 마시들러주시, 이내 나롤 넘주여 땜비이나, 니엘리류시.
1: 리리.
0: 홍주, 땅아라니, 러춘주면서, 신랑고 마시, 홍고.
1: 신랑무요. 다 생랑 도수마시 주저 동시에 여우람이 도와 예수의 후계문도
0: 아 로디게 슬레 자자 수고강 룰라디게 수업주 겸신 다 쉬시오
1: 시
0: 让 로디 없이 예대 못하무지 장고대죠. 아, 다다시. 지지가 낭소로인사. 니야무라라. 패스가 저 날 되려비.
1: 저, 다마쇼다. 니야닥쇼체죠.
0: 제니용아, 도스네무라야 용구시. 장가 기자오제쇼라, 화중에. 제나, 마중인다.
1: 용아. 수고 자가치아 자가치쇼
0: 잘 자가치러

0: 야.
1: 뭐지? 레스 레스.
0: 회사. 엄지라. 제가 비어야. 진짜 그렇게 쳇대.
2: 공개 매치. 맞아 네 쇼가 이 대비.
0: 라.
3: 第一次我睁开双眼，以为在您吻我怀。

0: 让给张伟来我心里边你们的俺做成曾祖宗的老眼车是谁你到外面名长了张伟良生命都是没得名长了里面住生意让给我心里边里面住我听了就是那个人是来不及啊弟兄俺做成曾祖宗的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里面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说要你忙做成密码当中谜底点 싱그레.
1: 견주 접전 독종기 직제를 미디 돌시다. 오셔 저기 시기 소르디를 토단자 제브리.
0: 야. 도자. 자꾸 봐줘가.
2: 헤지 총벌씨.

0: 王军正给正登位日雄六军地位操雄给六军创队托中华民马集团给科给米利团队也团规避接听六军来达年不切的全军余力的会谈对他狂拼永久都不需积极切规避年速那边过将用给探参特任官的车尊给给不落水将达南修建水给是必经途恰下狂拼给为东边边中间年速浪不谈给几个字话舌头当边过让就给家齐给跟他落水列团别落水铁女秀抗御端不谈跟这套的苦念落水多起就让他落水多起给客族别年秀恰不齐行月别过给从重叠内重催普及康难出国谈给跟催给他政务谈给路年吧和于给尊重吃我所切的出国错强用谈松用催参路用我齐行月别过聂荣总土龙创翠军翠他的东北冷皮托改变他且创翠的你将用给帮助美别别对人创翠谈不提的口味过
1: 什么人给公开吗
2: 公开吗
1: 第二个票给送给他们给听给你听的平均生育业者是吧各叔叔
2: 提着你平均对面南港他记得古别在九级三八三十下面能听西边南四楼呢
3: 记得古别在九级您任玉军等位艺术家王军正去，任玉军等位日雄六中地位初中去六中创作作业。每日列队的训练他立即采取过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讲了他的点滴情报满塞。中华民马集团一个给每日团长也团结改变责任写吧，六中了他的内部切脱。中华民日集团初步组建采取了工地等地，平均有人地位他表达空白永久了，多数积极切改变内属能力。创作脱。监狱嘛，推作每日文员联岗去主任委员宣布周明义切断组织闹事。王军正去党给促进转变把措辞，陆天宇习近平去苏新南为党中央去每日列队了车队团结闹满塞。宋哲宁军强他金永年了命令，马克思的路去每日日雄中国建他推入建土工地当托。中华每日集团筹备都是电子解决题，推入设备党给每日列队去做内动前列。每日列队的训练他立即采取过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讲出的，我来台北过年，每日年段特区前边中区开局点边，杨台北能不加起的项目，让业界每日团队也团结下了，陆续人心去充值投票了，关键投票。我将按工作落了，监狱嘛推作各区区别从头听起别拖，中华民马集团各级每日团队也团结改变责任写罢了，全站全马赛，各级的沉睡特别点呢。当给每日列队车特别开进日雄塔，那邻居从这提，一个去得罪了就落签约。中央人民政府卡塔积极立即忙做出，顶个年纪特区人心的团结了，国定是不能的，多些些适当他，顶住些点动，宋江年拖把接钱的，每日列队的兄弟他，工地动就过了，积极书记习近平给广播开前，拿到了点点前途，每日团结也团结改变责任拿到了签约，切不是他三路切就阶级让道切入当地。借用的每日团队也团结，别团队团结了，各地党改变做的那有谁？王军正去，积极书记习近平去，票据每日团队也团结下了，团结不难呢。各国开战听完那话谈，进入一段三个月到我结巴了。积极书记习近平去，中央各自错别那彻底，票让玉军五年内龙出去考完了，顶着学位结果的学年，让玉军等为他师兄给两段年终升个，票将他。配电配得了这用完了，通马了二百多土，配给七十一台，制作电力用完七个了。每日团这一台，电力那么用就经常七个呗，难说难为。俺做两千几两段也不足够了，可叫三段台，作为习近平对哪有？任玉军等问题，积极书记习近平给各国开展的工程，拿到了团结两点钱的，推入设备，党给培养在就巧用的拿到了七八台。中华民族集团设备都是顶不足就经常采取做的钱的。联系起这些他，恰就卡出老大的手机前年，每日团长也团恰恰了，从这三百多票了，关键当心些。听个票据每日卡个忙做起，接近中央他，巧用别人，你们这顶是不接前年？中华每日接了万五百三百零年级，听不起军队团体，中华每日集团所谓都是没什么数百千余。老年级团年，积极书记习近平他，党中央给特区规定呢，看上点了，杨他不是言行。俺做六点脚买不了，积极书记习近平去，朝中党委卡教授团结七八团，党中央给特区规定了，得了团结他几多钱呢？制作人听日间给平壤三八准统一银币，热水钱与钱算不谁？王局正去，明儿的平壤第二，金融他年头早晚吃呢。制作人听日间我觉得七百某些点都七八团， 총용이 미리 튠제 야든 꾸베 지림 라더라 튠제 타지도 치바타 냠냥 초돔 치바타 좀제 사덴도 땅토 침경기 쇠람토 미리 레든기 쥐요 말라타 쥐요 니바 디럽젠 라 꾸데다네 베기 미리 튠제 야튠 차샤 균제 메바라 공도 페주로 꾸데동크 중화 미리 지든 소베 두시 롭소로 슝년 게브디 중화 미리 지든 소바 주도 차주로 꾸데동와타 당기 루규 타 중국 사베 루규 규르주 고예 루규 지소르 루기 페게 루규 중화 미래기 폐계 루규 편정 사네타 매연제외 루규 롭수제 계계토 비엔니 미리카 만조기 메심가 섭두동크 미리카 와르키 인조한타 비리 냠제제라 군데 당디 사듀 신루마부 셰베 전유 미리기 시고로 쪽베 차다기 제년 체로 도마타 가르겐 남베 지소르 노기 추제타 네위 고요 주용 제교로 군데 수지 당카라 계급기 지주에게 이 초용네 캡데 단네 미리카키 튜몬토 튠지 배덥 제베 섬뢰멍시 된도 동그 미리카 미마냠토 초부차교로 군데 된디 당디 공베 동웨 섬시사바 자잔타 양타 초용 제주권에 라더 제바타 참고바 숨타 펜도바 제기 지랑자 벤조르타 지도 공베 동웨 규림 용낭 캐바 제토 만조 균류 견송타 리주 제네 미리카 만조 이 통나타 기낭 대자 소나제 되도 동그 미리 최로 레드는 침신 주경 집에 주제 삼희제 바로 토로 당디 지용기 기급 대자 따와 때문에 좁았다 년도 균조 토존 실기기 기급 기도시에 타 지만 기도시 침경 기도시 지역 로수 균남 지역 권에 배웠다 최로 레드는 침경 지엔라 흉년 겸네 지조 진용 시드윤 딘린 타 유린 대구 용치 멋이 때문에 딩구에 내소나 시 왕준정네 당기 미리 레드는 초용네 내체교 타 미리 튠지 야튠 급의 지림 롭존 타 지랄라더라 지수치로 당디 미리 카키 튜모토 튠지 배덥 치에비 삼류 구슈 직류 토바 치고 유타 롭존 종달라 텀진 치에디 미리 튠지 야튠 급의 지림 티 땅위 타 땅주의 직슝 롭존 디위 롭존기 낭튠 낭주바 타 땅기 롭자 타 신진 롭린 키 롭진 낭튠 낭주가 바마세 냠제 군추의 토바 치에토 삼로로 슌다르 쥐바타 라린라 치드윈 토바 제구규 치자 롭소로 슌년 개바타 년조르 칼라 제규르 등진타 치답나 소규 만조기 콜라시 년조라 따드베 치답 토네 지조라 카초베 침로 용캡 치라 제디 사드위 김잔 치도 망부 침로 시에 토바 마세 콜라와타 녜데와 튠규 토바 소요마 제구규 라더라 튠규 토규로 군디에 도마타 튜릅 사베 땅기 미리 레드윈키 니법 균경타 튜구 창도 땅디 미리 레드윈키 튠주로 름로 튜구 창부타 라더라 튠규 토베 냠슈 차보 제구규 징바 레지베 양타베 스르 레지 다와 데모로 조바타 라더라 제디 미리 튠지 야튠 구베 지림 롭종 지자타 라렌 터진 제토 표기 자자칼 중제 사바토바 제구규 제기 내소나 유시
4: 진디게베 체취뷰네 니 슝아님 파 정용기 탄삼 터진군디 처준키 개본 롭수정다 진드니와타 정용기 사지칸기 탄삼 터진군디 처준 순주소주키 비진토 롭수의 다골 롭주난 슈니 튀럽사비 단탄기급기 차샹콩피키 외동바위 춤제 냠수랑부지 정단난 슈켄 처준추 나지수 남대고문 탕진타 중홍전당기 루규점등카 중국민망기 살지 막튠딘제 샹등칸소수 다골롭중체부지 창미 동민성대마지발 겐치딘디쿠타 푸슴铁심알외딘토다니 당지타기지 지소진루라지부제기 증원서모 알외딘토다오지
5: 那就春天你们做五不滚去金顿吧街上是哪儿去今年七月南的国母去通个拉起米给东江啊汤给不月吧用错穷强嘎平顿去南顿七星君了那么多天米西吧他空前汤给结束长了第一托米银吧用错什么穷西送不是天在浪岸安的当给嘎真错当当嘎了你们当结束长吧这些人安的北京南顿给查尊亚不去解决个什么就全部单
4: 前头春天门槛做八十公斤斤段吧，第七那么几起，接着人不要拖呢。俺去中华一西边村的月，俺做唐山斤段么西斤位呢？唐山松江七边，宁都不老罗不穷七的，怕落去，每个东江啊汤级别，狂皮艰难吧，朋友密码啦，娘们去去运气送不起。车村去，秋场绿在汤塔。
6: 咱们特托，起来他所产的大锅钱呢，现在三对给补些托位，有些中间人民吃不起。
4: 咱们说的钱不大，起来这边的大锅吃中啊，感谢他那大家这个中国的，结果前面个多么的不大，咱们要学习咱们下下，当然呢，他趁着对面个呢，大家这个业绩是，得出了中国钱，就这的，趁着对面这些业务是咱们是这样，咱们是这么着的来讲。
7: 这里给问题，老在咱们忙不休息，同学，春节不给难得给出了点，这里咱对面个呢，找特别给，心胸呀，咱们学习。
4: 咸阳赤村区。 毕竟，青铜区电管塔，中国突然批准当天六零土，区路七个毕业，前天见土他们塔，落水足够，人员松江前来落脚那年，批准当天中国建起了林铁特朗铁，别人顶什么物事？
8: 俺们做的工地卡了呀，多大么大工地卡给的呢？人员松江足准，接到了那哈阵给的呢，人家怎么还要我穷死的？来去俺们做，人家是准备的，多大么大难度？那个，俺养到的这个，人家怎么穷？
4: 当官谈六种求职期，江大南首先撤军去，江大新车交通比例从六套六种级别女娃领物事，他定给给部六岁当官谈六种级别女，陆续谈人力给录取级谈，中华民族集团筹备多些电子级别，随年特别让联系干事。
9: 定的，那个谈六种新闻，俺北京的。
10: 杨新家小娃谈，文章等吧，抗击到了也不许他通知。听的，大哥老家小娃就人家呢，俺那当个干了年把当，结果给家这么干了，送就钱呢，没得通知了，送到民间恐怖局了，送到西国呗，用作投诉。但是老家一那扎，刚才给晓得呢，也不许他进入。他老直接到所说给公办那就一那扎，忙说了一那等着，也不都，俺这老家。
4: 要不没听你等着，要不解决，这种要不解决。那就成为特别急救别去路途，他们确定可以客栈。我应聘做起，他的一些员工说，大伙儿谈六种前期，品质上不穷。江大南修建车准确，给几个贼娃，二位十多起不他，一个给多些，急忙给多些，沉重给多些，将二位十多起呢，没什么啊，二位进入前的，将用有人的款谈，不但控制住个了，确确给多票户大票运气送不是。
0: 加些基建塔，六岁来段别，当个切度面那缩降塔，结个比切度现在把缩降切别，同面三段塔，跟着一路降低，根据了电影的每降位是在两间团结前年，六岁多不接降塔，六岁多不接几个转别，都不受几度对的，退入设备基建基建这塔，贴不可怜了，谁在钱有谁？
1: 罗杰给矿，山西一泡沫里位，现在不能进去，在于从六镇头里面，给一个人洗切不塔。 空气六七天准时切的，那么村儿怎么一谈？人家同年，培育他普通官儿，提出就不马些。查给的归托站别，定叫三步脱皮。特同培育卡家冷露了点呢，在于从六镇滩深圳中山路镇弯儿，牛肉比例低不西干做鱼。空气切的托出个村儿，短距给都不修几年，他怎么是归给那么村儿？米干切入当局不是？在于从六镇去那么黄玉家一，空气。 俺村里县里面不买不谈，俺村人定村前辈普通人力去吃个月季，俺村人也能个月，这些不是。在于从龙井去给给李伟去，在于土带不提，年尾那些呢，他们可来了不是明白。男性给点送信息，出个体外忙完，七十个托把七个天呢，年头没什么点人事送不是。李伟一等给你，抗中三头加七十零给给，特别是对面些送不谈，彻底托，总是切别。
0: 对瑞西人，杨北新竹开拓，给给那边西林土早晚从呢，人力六七七的出个村儿，写起了不谈，铺上砖呢，台湾改杨北怎么了？用个顶色土狗拆砖砌新居，给给建入村，别个面板六七那么谈，选给给给村，改建砖砌砌的，给给米肉面米肉盘，鱼肉吃松七百串，老不少将被子心谈，电送居住前呢，老看人给到给白肉都给不切又不是。
1: 人这重庆南庄，冲到重庆，地位六千起，突然之间参加这个去。老区组长尹别贵呢，年内拆迁，别村六千做不谈。
6: ཁོང གིས སྐྱེ ཆུང ཐུ ཐོན པའི རི རུ ནུ ཚེ རོ གུག གི ཐི ཏ ལེ ཐུན གི ཉམ ཉུང ཐ མི དང བེ ཆ ཆོག དུམ ཆེ ནས དུན ཚམ ཅི མེ ཙོ ནེ ལེ ཐུན ཡ བུ ཅུ གུར སིམ ཅུ ཆེ གུ བ ཐ
0: 杨塔北西屯列吉达瓦族部塔拉达七百六军六岁中队十点塔加七日当地三路人列车站列屯北塔空平永久路归地东归吧却用年当年共春苗南水区女部屯北也不切地军联区六岁兄弟加不塔德归托他们起手七日当年当月列七百恰具为了点地松九年拉达七九日提切归不接给浪七屯不是从对托特通屯前先塔了新旧那不是
1: 四部托在密协东顿个月别能去重启聂龙总你们想土龙重翠给客女个错别开店若有我中去台阶东为人陪托月别他且重翠第一保座没别别吞重翠谈不谈给炸切别旅随与国名事就一不是
3: 你们想土龙重翠各部类型真的推不谈重明康别托开了有这你为独联这些这就的些月别落撇绝他滚队一吹送给连康里土别谁
6: 你老能拼到的他老人没过了并向老个秋谷进站来的那可以了拼到的跟我常态那些到也不对拼到也不得住的
3: 其中一段你色送落落也跟女错别土龙重组了为了他送女人女落着街送到这边把座面别再度点别重新组织那么长拉到了前边错对苦有理就请我们说女就让我让罪特别不是这段切不及土龙重组听我们应别稍微参与了点点有这求自然旅随人年他如果的尊重可以对也不是
7: 都开对于这里用力这里开始到我说三月里他吃什么东西那在这里的平头
3: 土龙重组重组体稍微参与一理解的点点前女民政委邱振杰是一把他中民人民企站着前边蓝水水把他龙柱头开包跟这么几个月不是该错罗建团结朋友的老年重组军队团结配给单位能学也不是聂龙总你们想土龙重组有这邱振杰来点把该错罗地大能重组了军队情报强度朋友图军队天空配给中心月别俺做选举区朋友组军切度人类技术部队月结束不是土龙重组随军主力困难的电力马电巴拉为了他策略的理解的电力你们军队团队配给单位的委托决心也不是聂龙总你们想土龙重组党支部书记没啥意俺做重组推展协助协进一路批决他军队以传送干练他就突破马赛逐步推展过去考松人员图又不少突破穿越来今俺做就这样他为了直接推过长途单卡了天天团队配给单年满足又不怕就了军队当局一些损失
2: 端兄给丁建第一南部我心疼了日龙给增加单位名我们是约不他是不托在民协同来约别做热杂当天你谁都给坚信做不错咱俺为来了这行是
0: 西雄乡西雄创村出名村滚退给三子牛都谈车所前边来了车行也不谈咱俺不谈干吧一片南路就说列屯卡古林这边过年住行也不是
8: 大佬南西的一个南阳没白咋的一个阳没差的那个村嘛给咋的一个哈生的南西哈的娘退着用给咋的一个地所谓大佬给我的生间呢数着他身体
0: 昨日呢，丁青总去新庄芒草村白牌永空做体验不谈，滚腿给孙子彻底切个体呢，刚刚心都切不适应。滚开长耳他，看滚锁了命令，向他重叠开去，孙子扯不锁，扯住入卡作业。村里他吞别过年，亏一年脏我他，米他吹切送地去我他，干吧，多借有几多出过一不是？
9: 这是大老的事呢，咱恰恰看见的。Tani rel tsa yapu man tsa taran tsaikala tsa yapu da. Tengi ki tadin maso na tara drao zilin yapu vidu.
0: Tapar, Dingqin zong ki dun tu ki senza chepso le tun chou yong le kip simba ta. Nguyen ba che na, senza chepso che be jimbo rti, nanin

0: 곱죠.
1: 야,
0: 좋아라. 축다차스마, 친구들 축다차스마.
1: 왜 강강자야 가리는?
0: 비랑 시민, 내 상화래라. 소스다지 보지.
1: 왜 석서 인사 하시는?
0: 간이스는 게 줄어 쏘는 게 지금 유. 해시라면은 나가스네 광주로 시차요지. 양대 뒤도 보지 왜?
1: 양우의 상매 잘라 TV. 다들 뒤도 못 온 것이. 서다.
0: 양내 동네 진다지. 광주 양우의 요말 왜?
1: 제자, 네 제마 진다 용라게 뭐지 챔보시다. 텐데 텔러 님 제모 진제니. 텐데 광망고 진제니 제 사주이. 가시사.
0: 링링, 자 삼루 좀다. 당당 아라니 찌르 니지 메프체 창마 흥이지 버지게 니지 참셔셔 요르다 아 뭐 딘쟁은 망을라 소화 딘쟁은에 섬유레 대부 사시
1: 망군에 섬배 유레메 제장진 봐 장리야 사이 야자 장게 남미 잔피네 광저르 총게 과치 근데 왜 망고 뒤에 통야 좀 봐 야 사이 계속 자면은 나 당도 그 저지 차대이나
0: 你这个人你没地方写的我那天呢我也让你要去了不是我牛津把他带的这家呀林林上送他们先去跑回送他去前场提前上生育来代表中大几十个人的呀呀呀杨龙的可是呀哎呀哥啊咱们怎么去咱们怎么的咱们怎么的去咱给老爸呗
1: 你怎么那好过度哎你老问从哪头去跟不跟还是你吧你看看这有些因为爱是那啥是有是那啥是爱
0: 有 您素写 腾大地 我想考虑是个游戏 呀 什么的
1: 你什么叫好消息
0: 什么的 要不见什么
1: 考试年吧
0: 要不见什么
1: 什么的语<笑>

0: 아자 다니엘 다관 물고니 두게.
1: 또 너다 창 막고 인기.
0: 그네 구도.
1: 디 니 총기에서도 심지어 사실 팀도.
0: 니 총기.
1: 가자도 물고 인기.
0: 랑갈 세유.
2: 문진 세유.
0: 문진게 갈 신이 봐.
2: 아직 과유.
0: 나 제민 글로비마 담치. 차지다 송금엔 저 삼제 대두 공개 딱다 무이고리 좀아
2: 공미 라마 군제지리 장원이 세나 놀라지 마르비
0: 공문에 놀라지 나 통고 입에 쏘라시두 나 두스 강에 채업다가 남산 안 무이고용기
2: 기토네 상계 공 제주 마신 성요리
0: 공개 미유 가게 매베 토네 나 무이고요리 미하고 된 저 돈요매다 상계 갈러봐 建国个天不都重新录下哎？
2: 哦，孟凤卡都别接了。

0: 한비. 상진지제 초하도. 네 자랑왕제 같이가.
1: 네체노 띵은이 튀목도 노시. 네턴기. 무이구베 쇼장 창무대비. 장기 로주홍. 마메균 포비 님드네 소. 황다니엘 무이구샤. 장기 고무지니네. 고무죽자. 타노 고무 갸자 베디. 구구바 대샤. 장기 진짜 세워 금전 가리 봐.
0: 급디도 네 주된조. 상시 없었네. 근처 시에고래.
1: 만에 주진제 하매 봐 차샤니. 장게 나 계속 신유매 봐. 네 된 티 참 카야 삼시. 장게 나 화면 소미 잡 통자. 네 카야지. 계속 마 셉지. 장 참게. 타지 워시. 是吧? 你这是呗?
0: 다가리, 내가 황단이는 응급밖에 안 해줘. 지승아.
1: 가서 구봐.
0: 장원 비계유, 서수 쓰이겨.
1: 장계 다 오면 승우시. 나라니 퇴무기, 균호, 체가 딱다. 김에, 신다질 구구 혹시. 니제신은 삼부 두고야. 아.
0: 한비. 去年的兄弟节了，给牛拉冲不了，矿业冲不了的。矿主接不起的生意别，主要交不进这些业务团队，生意水没多。但你西个穷进这里，给生意我这把差钱的领没多。他呢，说是差一种个倾向，结账啊，特别没多，俺不有个明明多呢，没让俺多少股比。矿主刚刚的呢，他老钱的生意。让给黄大爷如果写账，你用这些的这没。让给。 俺真叫买钱不得，你从那了，上我妈当啥？俺什么不求？黄大你个，让给若不钱不得，当年钱嘛，吃了三亩苦果实了。他那让给若不钱咋？没让了碰到猪，什么奇果实？我那若不进这钱，能俺碰到猪，什么生命都贵啊？俺给这几个人什么？也苦个这批。上得别不有的，工资卡里面的，存到卡里面，俺先落是六十万，让可对人呢，快不缺那么多个。哈，上落就年底不成。 罗局的，罗局那那组克拉面让个新药嘛的，罗局的呢？黄大你个，你那是西山了？嫩不打，猪肉、鸡肉、鸡肉的，真把水对，让扎心心吃都变。听说嘛，大你个俺做肉不接不着，到那米了，也是些嘛的呗。是。
1: 你黄大爷搁这做给了，他个能行，上个这做给，给你个，俺有嘛下不得。虽然嘛现在搁这钱不行，俺刚刚情绪过不来，若不是啥钱就，一年没算不起了，搁这钱呢，哪个要入不？
0: 韩碧，俺让他给些的，搁来听着看这呢。
1: 俺给这卡里些呢，该来卡住些。一年黄大年的些都该来坑嘛些。莫然了，你们这些别给钱，俺妹子这些不来门个些，是吧？苏木里上上过学的，黄大年搞不明白。卡里开了不是呗？

0: 말랭게 봐야죠. 문이 다내내를 결서뒤 마스동자 로스 로아케 기금에 장강아 돈 다시 캘리쇼
1: 가르게림래
0: 이 가르에서 너 나야 라모토코로 장다 황다 니게 태차베 레가 마시로 칭강 워스기 나야 라토지에 做上个片子呢？你让他看看钱去，看点子你不清楚。
1: 你我是怕什么都让他落个钱什么没？当他把都打到姐姐，让他们他们查着钱什么给？
0: 那啥，咋查不进这嘛钱呢？用多呀？
1: 我有个别个的，上个大年嘛学啊，用多个。
0: 上个我也不准吃大学些。王大年对了，可这些我也没俺的好过月。

0: 所以吧喂我阿姨见过我黄大妮姨让个阿姨让大阿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姨 아야 가르게 봐. 만난다매. 로규.
1: 텐도 아마 룽란데 이베. 견고 아메 지머소. 상탄데 그제도 아. 랑강보 그제도 아마 직다르 주다 영어도게 아.
0: 네 룽식매. 강배당담도. 강배태빈이 제비. 공부협주서 소 제비너. 혀혀 식민도. 나 또는 가주디. 민상맹아 뉴테게스 워리.
1: 建国, 然도의 롱가 침배. 랑게 거치지 아무 야돈다 아직 따르주다 영두게 아
0: 다 로교 다야 겨요 말이 단대미 다디 나 역시 다 치유 나 혼자 막과 치비 제마 보고 계수나 루이신스다니 나 계수다 저와케메 로교
1: 메 용마지 见过 아메 칼리뉴다 아메 이지랑 날 치고
0: 딩에 나리 나 봐줘오래야 아무래도 인지 계시만 님도 시작을래야. 영아, 정년 시작. 나 김자피다 좋아해매. 아무래도 뭐비 좋아해서 뒤수회.
1: 见过. 다 근처에서 전에 랑게 아마 심지 다가 치기 여르베. 아메 노샤 아메 랑루 콘다스 럽초 용두게 뉴창가 부군 아베 나네 지마사네 아메 심시란 너기 람님도 로저다 칼른년다 젠고 젠고
0: 마 뉴창 곧 시에 먹어 딩에 나 이스 아무나 시에 비보 마 로메 로바 차차네 계속 숨 쏘러리 딜레 아무나게 전세를 가실 수 가주네 튀지 마셔로지
1: 建国 让 아무님도 로저다 심어도 아무 미디로 동대 누야 미도 建国 让国 치제 아메 라를 직다르 주다 용두게 建国 가라 시라 챙기 시라 챙기 见过让国去的阿妹让了几大的就那用我都给阿妹让是让成绩让成绩见过国去的阿妹让了几大的就那用我都给阿妹让成绩让见过阿妹别没出现学听不准备 见过，见过，那然是那真的。

0: 哦，对的，今天牛哥讲故事，你怎么都会？哦呀，真是，玲玲，今天牛哥讲故事，俺们家差点就丢的，等到三个楼都打，三个七个幺儿打，哈哈哈哈哈。我知道现在，开始抢那生意去啊，哈哩呀，开始去吧，可不到堂里买吧，开单你进不进？
1: 大婶。
2: 咱们这还是要去，要去，要去，要去。
0: 你我妈上了左罗送餐，来下去呢，接着去是的。
2: 他们嘞，这位孙秀热度给，罗森团呢，再到来个手，就说你家表情给他。
3: 对的，对的，我也不是还是，就说给你们现在女友拿下一打。好子，哎呀，
0: 妈，妈。
3: 让我来罗阳呗。罗阳呗的。看啥？你看，看啥？你不到是这个职业。叫啥嘛事呗？阿妈。阿妈哎。那这些嘛，等你那带带送啊，没帮我走是吧？你是到时候。
4: 帮我等我那人接么许多啊。阿妈。哦。
3: 肩膀，呀，俺们给你吃食等的。这是，你也吃哦。肩膀，让人吃东啊。广州那两张孙子，刚先请不要是，伢那张是没得。大家想住吧。
4: 阿妈，等的。啊对，来对晓得呀，对对的。来个吃我嘛是，每块狗肉我顶着袋子，隔来还要是。俺隔来很明多，俺们那是不是需要求你很明多？
3: 今晚呢，哪里上不热气哦？我是阿妈，阿妈那可拉设备，可拉设备里面可拉少钱？
4: 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阿妈，
0: Dada, duks dadu ne mi yang doa kabashi, jang doa kabashi du. Tia yin le shiraga iya ga.
1: Jis ama, jang tia yin si nye dida, durma du yoma shi.
0: Ya, dia shu da. Ama shu da, mi po mi ngune dweba yorube. Ngan zun alu bugu manga shi, cha gins ke yoma shi, mi ngune dweba yorube.
1: Dweba me no, ngan nyam do yungu shi be a. Ling Ling, pomo de zhe ma shi. Yi ma zhe ma ra de a. Ling Ling. Ling Ling, jiao zhe shuo da. Rang a ga bu ka zui me, ma jin le guai shi da. Jiao xi.
2: Ma, xin dao shi da. De cha mo lo zhe ne ke yong bu shi. De xin dao mo gua qie, tong dao xin dao mang guo qie, tong dao xin dao zhu mi xin bu xiao shi. Ni ba gu xi wa.
0: Zhen a re qie chong, a re qie chong.
2: Zi, ni ba gu xi qie. Ya, a. Ke zhe de. Nga ma zhi de ge.
1: Ngamrisha 모랑시가 냐스코 잡든 되지. 딜레 녜시오.
3: 춘풍, 랑중 부지고 니지가 마샤체. 님도 잼스러시다. 도스니 니르네 마사요.
4: 나 정세 지그이.
3: 아시 엘레 중보 잼스러시 디네 신지그르바. 니 다스라 브라시 카르싱그이. 카넬로야 마도 신다 카르싱그이 아. 카르큰 냠도.
5: 녜체고 보고 가면 쓰다. 아지 춘레.
3: 你也不看不随便嘛都让中不用看不随便嘛就跟啊他的粗龙用节约的还随他个钱不说我一定是可这出面随心你妈的心呢我的钱追钱咋杨总刚拿来就差一处可就这
5: 让你差多少
3: 咦你也差多少钱个月可这个可这说对的
5: 呀爹爹
3: 不那么是钱用个钱你也丢了家钱个月不那么的多的对的你也熟悉的啊 가리 송제 돈도랑 아멘이 시시하지
5: 야, 동다, 뉴싱동다, 뉴싱동다, 동다, 동다, 동다, 양게 아메 꿈고 구마리 온고.
3: 나 가망두세. 하스타 뭐 동다 아세라니?
5: 아지.
3: 뚜다, 이 동제 보고 싶다 시시야. 닌다시 동야마도 신문동아 고인하기. 다리이나, 니한테 요샤오 뚜아. 냐, 따라 동다.
5: 왜?
3: 아.
5: 니네 밥에 쇠비 뉴싱스다.
3: 상밥에 라인 쇠비다. 상중부에 상밥에 쇠비 마시베 아. 쟤네 중부에 남아시 뚜다. 괜찮아 쇠다함이도. 이내 가 요매 수저리. 신예, 진예 씨, 란뚜다. 니 락배가는 샤다 루고마도 신다 가게시민도. 먼저 서제나 범디스 망제 락바 6고 다샤. 먼저 님도 데뒤. 안에 락바 안바나 베제 데유. 진예, 랑게 가 6고 뉴다 안고 요므두게 가 진뉴다 제. 장화중아, 과중아 제.
5: 마치로 니 신동아 주인.
3: 야. 봉니가 가 요샤 제. 야치니 멘베. 하자보 나가래 글승 매자 교준다 매딘 제세 나바스스 고제다 얌도 당장 샴지
2: 지자이네 그두이네 제예 토마도 마시다 미스 제예 니자 심드괴 포부디게기네 님 총슈지 제발 지드다 총내 다부도 미다단 호라드다 이노 함심도 그이디 이메바 너무 돈이 없지요 흥 지체네 찬스 바스시다 린유기 맞다 이식도에
3: 뭐지봐 뉴젠바 나네 튼제 로치스 친비다 다오는 템도 근데 잡지 아 텐텐 통고 체요 마시 텐도 소소 아지 아지스 배워 아지 뭐이 성매자
2: 니에 체너 니에 제 통고 마 체너 룩투욕 사사 마시 룩투욕 사사 매나 군이 수미기 포멸 저와 잡시 아니 랑 미사고야 갈도 아
3: 아
2: 아니 보모디 젠방 나무 멘바 젠방 컵도다치 니무지 삼루톤스노 보모디 독스 요시오시 입사 유디 무지 게네 팬도요마다
3: 후디 장게 그디이네 게트네 캡십시기 오늘 야오시라 하시에스 야오시에스와 내는 DM 요리 지마 DM 터봐 간도 아차래지 과시
1: 간다 보모디 앵에 고고단배소노시 로졸 님도 침부지 미국간에 내 모자라 나무치로슬비 모랑게 켈린스 칸다 인즈멘체 컨트롤 침브리 디네가 사마트브체 답지스 로고체스 디디 모랑게 다도 제대했다
0: 갈러봐 랑게 날마셔야 가리이나 보고 디이나
1: 내 카디이나 마제마 내 시가 아마랑게 신기르봐 야마도 도시메 봐 칸다 주데 응니 기도 냠뇨체 모랑게 베든 아다도 제대했지 디네 아마랑 씀셔샤 제마 아마랑 십티셔와
2: 마 nga ngone che mal kab shira yu che za sanglam zu lo da me chi kha che me
0: ya wo du ji xia kan da ki ran ni zi dong wo me yi na di le la ge yo ma ri
3: ye ye ama ki xin wo ne zi dong wo me jiang ge yu ne mo ran shu ke ps de ma zhe ya ge
0: 가리슈고
3: 아치 차세 바스예 암랑게 쳔반라 군이 차세 바스 림베스티다 케세 림메바 더 범나 치용비네 아니 니 범어 고고 담리 침내 게브다 라서 실로 쳔바
1: 상칸에 자시 치치셔요 마지 나 로용문에 제 게스라 균시에 무슨
3: 가르쳐서
1: 장링링 아 뉴쳔방 나머지 딩에 다 추지
3: 상게 다 추유네 시슝 가자 쳔제 아 범어 니란 셰이다 뉴젠방스니에트가 조고레나 충두네 수부지르 따니에요 마리 봄치 중매 상말라고 여사다
0: 자기 계제 조규매든 저 근저제
3: 스니에 미 봄어야야 치규 젠방게 잔딘 제차 근저 이메 삼모돈라 지셴네 미위 신다라 유스란 거 어때요
1: 유유 라타 린사사 유다
3: 아치 노링위베 간다 니에란 친구 체이다 니에란 친구 체이다야 친구 체이도 뭐 어때요

0: 다 야보지요. 스스로 듣고 열어봐. 이 신달 띵 말이.
1: 시다. 미 신달 띵 말이. 제자. 너니 카제디.
0: 한비. 산삼 잠마잠마 동다. 이 신달 기 시기면. 이 내장 중도 있는 진짜 지그지.
1: 마시, 니에스나, 등기니 아자다니르, 어라니기 튼다, 시에고 삼추, 디네 젠바 로레샤, 젠바 로레샤 스코프다가, 남사 시수.
0: 제장, 모란티 제리, 더디유네 부앙 당부다, 미신다 제리 시에쥬바.
2: 바바! 바바! 바바!
0: 간도 갑딘지 갈시에서,
2: 저도도게 아무나 저도도 영원해 저도도게
0: 저도도 맛이다 그린이다 그린 인간 친수 야 어야 마디다
2: 니스토스
0: 어야
1: 그래 시수
2: 니 기니를 잘하십니다 유 땅땅땅땅
0: 가세
2: 록도 치즈
0: 쓰제죠
2: 저제만게 되지
1: 니즈 제중에
0: 제만게 다시네 광州로
1: 永不撒头不成，但你所有事业也正是。
3: 切，张姐，这肩膀给他弄那么吃力的话，阿家的都是得的那应当好许多。人家干了那么苦劲的这事，将田英给团队不过的性命都，也阿家大你了，家里给关心。
4: 是呗，养家里给多呗。
3: 当然，村民心直接求嘛是，阿家大你给那么好些急了，那我可等嘛是。呀，强塞巴斯林去。
4: 林林，让我也看多，肩膀打巴斯林家主门呗。
5: 马瑞，
4: 这是打人先玩的眼线哦，看最难的，莫让他们都这个马戏，看最就叫听我叫王子个是，俺就叫听你女。
5: 可是，啊，这不个第一呢，但现在其他你的。
4: 哦，俺你，俺你渠道亲戚，俺真是见他们两边说说去的。
5: 听这个话用不着，林林让大搞不起来咋咋，明是这样我说吧，强是给我们的巴斯马林可话用不着，得听别的。
4: 阿妈，俺俺的就叫过你的，就叫过你那么团队名都。
6: 卡里那泼莫，卡里没出马戏，玲玲给团队名都啥是吧？莫让俺你们都眼看这么多要事，俺你起初咋吃不吃怪没吧？
4: 有马瑞，俺没团队，玲玲让大搞不起来咋咋？俺准能没打吃的。大卡给羡慕我，十年年没出拿了亾钱，光打土地死了瓜青苦。
6: 卡里，俺要出名的，俺个来给这我多少年子兄？
7: 杨大大妈对不起，俺明年呢，俺明年大没大，看准俺维护住我里边所有的，等待中国机会。
8: 用啊，让么进呢？年轻过，年维护住我亲过。
7: 在这些的话，小先生，小先生，这些追过的，我那在这些都俺还进嘛这样可以呢？
8: 你也让了嘛？这不肯这撒过去？我呢？俺这经验一般。可以。这，我能听到啊？
7: 弟兄们的，你来一个的。俺来。这，家长来压个去。好，这，家长来压个去。别来羡慕。
8: 姐夫。
7: 开始送。哈哈哈！开始送啊！让恁感到的是多，开始送。要是俺去的，开始送去的。
8: 你让姐姐哦，他这那么轻松，听不出啥子啊？
7: 我呢？做啥子呢？
8: 阿妈，
4: 阿妈，我那杨子龙那几不多，维护着我今天，他们他们就落来了，肯定是啥吃吧？俺去吃的。好困的多个。
7: 哦，
4: 谢梅。
7: 阿姐。
4: 阿妹，这些人来羡慕说，平时听他们妈讲呢，肩膀看在哪了，看不过是给我吃用的了。
7: 阿妈，我那没来，我去买的。阿妈，我那去不去啊？
4: 弟弟姐，强塞巴斯林去。
7: 啊。
4: 嗯嗯。

0: 관비, 다관이 지디 고르시기 맞다. 상가 차진 하드네, 네 캘린쇼. 용두베.
1: 상가 사다.
0: 네 시비.
1: 책이 가리 내지 마. 나리 우주 뒤에 이기간 카네시 갭지. 알프 나고.
0: 가리. 이제 용마리. 알프 타로 로즈 데리어리. 소세미즈 소세다 완창원요.
1: 이내 뭐라 보고 손사. 랍자주야 뒤줄러. 랍자로시.
0: 랍자주야 하리바. 로즌 진야 디제 제미도. 충디네 답산나 주제 클라스에 가.
1: 나 당원의 도스 르동시 주제 매즈 촐라당 주니 이베.
0: 근저스 르동시제. 매즈 촐라당도 아. 서버진에 야부심이 누게.
1: 용마시. 니에 전디제 야오미도. 마랑게 탄더 링이 이와치 도메장 아 아무지게 마랑 매세 겐키 오스버.

0: 아직 계시다. 라키베 소체 대체 같이가.
1: 다 가르셔 우리. 나 부님의 당근에 가장 부자 라데비.
2: 용아, 잠 중에 친초. 클라사에 잠 마르베. 미주 라사 남다지 된지시 와 용부지. 쇼 가르요래.
3: 디 钱呢?
4: 没事呢, 我工作, 我要我的新个妹吧, 给这些妹, 当然就是。
3: 钱的用啊, 你二分了, 给他你了, 你对个起来给他当过啊, 我。
4: 这个马上啊,
3: 对的, 第一个光我多次给, 都是马上了。
4: 有, 让他们读。 舅舅, 我问你遇不起来读, 第一年是不难给, 读爱些是上万年名读了, 舅舅让看给我吐你, 你,
3: 哥都提出先对读，他读二分音多七节，其中有个几点了，大是兄弟读。弟弟，俺做两个这些年这个退上人，今年俺做春来逻辑课呗，给俺钱。哦，你呢？肩膀个这些呗，你们这？俺做春来接了猪肉就接，就那么看上要百米的学问的。杨啊杨啊，俺没给他个啥故事啊，也点些什么呢不？哎呀。
1: 我这样，俺家记住，俺家记住。我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俺这样 mi khon zai zai gri.
0: Ni ge di ji wo lo zhuo bi xie si. Da ji ji, ki ra ni sheng me ge da, ni de na, pu tong do
1: kang si nia de du, ou jian bang da, lian
0: 你也不会看扎心眉吧？你不会看扎心眉吧？你出来，爸爸是老大，爸爸是老大，爸爸，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我是老大
1: 지 남아린 두이 내지 조선 상황 알아야던 게
5: 이게 소야
1: 라니
0: 쟤는 안주 따고 있을 때 진주다 막사 주도 퍼부인다 드리네 제 퍼부 못 해버리 안주 퍼부니 이거 치어도 뜸하지 샹부인다
5: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3: 디리 주모 난게 샤디 오네 심부시도
6: 야 주모 세야 차스는
2: 아마 나 심부시도 어찌
7: 짜샤마 짜샤마
3: 오지 또 차스베
2: 어
7: 디리 직도 나고
2: 디리 직도 나
3: 디리 직도 나 장게 세다 아메 켜놓 군요메다 직도 나
8: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4: 아메 쥐디 문에 야호시드 아니 제마 아자다 젠바 자칭마시
7: 제자 되다 고스 능디게 심김도 합심드게 네 고스 나와 집에 드레제 대 기름 무시 타무지요 아자다 니게 민주 신청시티브리 보고 주면 님도 듣다 아시마시 사부터 스님 보고 급지가 담시야

0: 저랑 계속 매년 이렇게 생긴 신기해. 이네가 남자시 잘한 기. 네 아마 러브하면 이런 생기. 무시 아메 카키 승민도 이네가 신기해. 네 아메 저 같이 쉬디. 망한 저 나기 러브 친구와 저네 앙탕으로 인 승부하디.
1: 다 그래. 상 아메랑 러브 친구. 저도나 삼바디. 상 제마 내가 약주라야다. 망바 계급기 레지 차나 승묘리.
0: 이는 이제 토르베 드리우 도교디 망원에 전화 역효는 뭐죠? 대원들의 도가
1: 하 쟤는 근데 지옥래 이 균단 사업이 중재 구조로 봐 대원의 당리 지옥이다 근데 지인의 안수가리 겹사업이 겹이기 제 초과를 요래 상승나 갈승 유명의 신규 상가의 야습중 로직 세제 아맹우 로직 비주당사 라타마 송섬으로 라아메 삼녀 사업진 대등 말이 제마 전조 라브 조모 조디 개침 개 말이 간다 전조 대마 담마다 가가 지지기 소식에 듣는 지요리 마시네 슈바지 롭진을 교마 주네 내가 진다 그러 봐 라아마 김상 요라지다 다게 지요리 나즈 소레 나라 심바 듬바 개베 소베 기죽 지제 소하기 요리 지버져 봐 상 이주 전에 맞으니 다 그래. 네 잡주 제조. 모두 잡주 제조.
0: 어머니.
1: 어.
0: 상이 봐봐 이제 대체 갈.
1: 부디나. 난 엄지마도 상 봐봐라 봐. 상게 나 봐봤으면은 알바 남아 뛰면다. 가리. 나 봐봤지 그러면 돼.
0: 영아. 봐봐.
2: 아펑.
1: 남자 진짜 정말 뉴스.
2: 과중네. 아. 봐봐. 스베송아. 로디게나. 샹바베 니에포티게 치에도. 갈레시라 아껴브스.
3: 아자. 야 아자라 아마슬람디도.
2: 용아, 前进了的.
3: 엄마,
2: 증매, 연결了的. 러다, 러다.
3: 엄마,
2: 러시.
4: 지조, 남의 교만 보고, 나다 모리. 문의 지는, 너가 지약 주둔 이거 지사 없이. 이내 로보도 남의 교포. 니지가 교정고 레자 무린게 나다 카체 요마시 무린원이 그거 야호지시 이네 나데데세 네마시 칸교디네 카체니 아제 주부히 미창모 수수장내러 조시
1: 허지 다니 용게
3: 무린
0: 아마
3: 제미
2: 咱们可不随从啊，南极嘞不过老子给不得预备啊！
1: 啊，子怡，
2: 杰米，我们这小马的，天天能打小马的，可是他们马轮呢，我们人们都说不起这里，要看这。姐子，我是南洋叫酒姐姐，可是都叫酒姐姐。对的，明晚我得这个人了，叫酒姐妹都给，很多老马的也卡多。
1: 할리야케
2: 요마지

0: 랑단다 포주고지리 긴트상아 소수 키우리 림피업다 샤피니시고리
1: 아마 딱 그 추출해 아 좋아도기 됐어다
2: 제민턴도 로리마송 도츠구다
1: 아씨 니쇼 로유마리 주저 상 후토고송다 이제는 하고 제비 이제 말름체 소로 여러 오트리 저 제고련 되체 최도 신비는 뺏사없이 이야
3: 야 아메스 뭐 집수지 대기 뒤이너 총도네 심심한가 장세대 약설하니 밀 약담겨야 증규배 장난쇼 교 사실
1: 저 마슈다 저랑 진내면서 겨울에 거리
3: 소리네요 마스 소리네요 마스
1: 아마 다시 준다고
3: 가시아유
1: 어이시기
3: 소리네요 마스
1: 아마 다시 준다
3: 가다유 가시아유 마랑로 오이마신 소시오래
1: 양치 잠아라

0: 야, 야
1: 장모씨 앞다 인다.
0: 어야.
1: 인다.
0: 야. 어야. 마드시 드시.
1: 야, 소다. 야, 장모 소다. 소다.
0: 소다. 간단히 쓰지 됐으리.
1: 야, 야.
0: 제미. 선이다. 소다 저도 그러시. 니랑 줄로 니로 제고. 기준에 고수리. 하고 송에.
1: 모리. 장모씨나. 띵문에 리스. 나 탄데 이치미도.
0: 제명에 나선에 나래 보고 지기 네 신다로 보기 지동미도 다리 쓴다 제제 동시 대가 진비 수대 우지게 나 소박인 데 지금 병 얻대 제 모스대 주
1: 교자 어머니 야 줄럽시
2: 어머니 우랑 거주이네 가세가 하러 집에 마세 통도 남투시기 주 알분
0: 야
2: 인다 어 알았다
0: 하 제미 네 뒤네 언니라 예주 决定 버리 네 뒤에 지
1: 你的这些的说起面二分七对嗯我呀下单的嗯木林你也得呢敌人二分的见面个团大的电梯所有下呢要不都我木林我们这么多让个就不求人马接不起了让个对了我木林给让你这不得还过送来我木林
2: 노접치. 네 오랑으로 와 주소 등마.
0: 용아 용아. 야구치요.
1: 예전에
0: 아,
1: 로파마 주소 저우디. 二凤지.
3: 제미. 디진이 긴게 조사 좀부리, 是吧? 내가 된다 탁 주도 부지. 롱자단 차수. 제마, 내니 저 텐수 님부디. 장롱자단 배 님부다. 님도 좀 되셔도 아.
0: 야구스.
4: 뭐네, 긴게 조사 좀 써. 어디 밀 뜨동사. 자. 나랑 면역치기 저라닝 싫어요 이길다 내 뜨동 결코사
3: 클락에 가까 동도에
5: 나이는 야구 치어스 나무 치우매 마세 더도 좀 야구 치우부시 그 상무 제만 그진다
3: 쟤는 같이 교다
1: 인다 인다 나랑 저 상매 제민다 2분 그 치도 샵다 진다 용도게
0: 야야
1: 인다 인다
0: 인다
1: 인다 인다 인다 제예 남아 랑야 론다
6: 지 말라네 녀구도 와.
1: 인다 인다. 야, 샤다 인다.
0: 인다.
7: 엄지 할라. 엄지 할라. 니 계란 주고
6: 라니 처음을 주고.
7: 아니, 공무소 공무소 엄지 할라. 너 계란을 좀다 개체 뭐 쉬야 이게. 그나저 나 내주 처음을 하도 와. 장 대인 게 쓰기.
6: 양 가시 그래.
7: 그나저 나 파다 보면 얼어 지냐샤.
6: 가르스 이.
7: 아지 간다. 어, 간다 계란 라마 다 지냐샤. 그나저나 알폰게 황다니를 아마스베 뉴세밍게 소모린을 바바스베 디제스베비나 아니 소모린다 군이 사사차 말벨라 아니 그런 가린 소래
6: 근데 제스니 하코스 말레시 출로 총이
7: 어제 마리 엄지할라 니에 딩문에 준다 계신 부인다 그냥 보면다 뉴세밍 겨고 로자다 니에르도와

0: 교인다.
1: 다들 봤지 비지 교다.
0: 교치 교치. 반지다. 교치.
1: 조령 맞지.
2: 엄마, 계속 맞지. 봤어 시키시.
0: 린린, 너다 녀키라니라. 어, 황과다 고슈키유. 미과간을 쏴. 참을 주차.
1: 아, 제 엄마. 당은 수당도 보면 봐.
0: 자, 아메자라. 뒤담이야 보고지. 너다 대과즈키유. 미과나 규정 부족 유자. 뇨부도는 과즈 쏴. 이네 타마 텐초 모용아.
1: 어.
2: 엄마, 아무랑 여섯 명씩 사오시라 단시야. 뜨다, 더더니 애가 쉬시야, 일본 애 먹히시야. 야자 아마.
1: 야자 너무 마시, 마시 아마. 언니 매고 나를 도저히 망부게야유. 아무랑 그 잘라들이 녀는 겨우 마시.
0: 양리 키 용매, 녀 링링리 키 용비. 링링게 녀 수입에 일본 애 막 가보시.
2: 아마.
0: 어.
2: 나 충두 녀 밤니 매치. 주저다 주저 아침님도 상을 주무시. 들이 제망 남아 여자. 나리 아무 충중래 하게. 용무시 제자 나무네 루이베드 심스
0: 마랑 아무 총주다 캐요 마시
3: 자리니 장삼로다 년삼로 베드 템스 아자다니 년 아무 총주다 캐메
0: 기니 니가 니에 포무 총주다 캐요 마시 년미 지디 부부 봉아 총부지 이년아 포모 지이다 린리 장 슈께 아 추로 용두 미숨 로용야 유부치 아 나 참을 게 아빠 시키시 아 하고 있네
1: 뭐 잡고 시키라 슈께
0: 아니 슈께 참을 시키시 러비다 변비야 가도 아
1: 영화 영화 슈께 고 있어
2: 뭐 샤마 시스고다 시르도디 아무랑 게 냐셔 되게 내가 주장시라 더메 아무랑 좀 러대용 아
0: 지미 린리 디장 다되다 뒤서 참을 진단 침부지
2: 广州杀鸡地汤对钱不值让给地大爹呢米通就钱女马是我是阿妈来年下把女的没想到这广州住年时一年顶上最难的西下四十五钱咱家来的给阿妈让给女的我前年年年啊我嗯嗯俺是老远过的啊嗯嗯大吉下今年你娘是个西拉马学的俺你今年你开始口的我呢这不拉是机会俺你没看到嘴脸下老家口的用心年给这拉是大吃鸡钱啥下
4: 七茶为呢，强强不惹的。
0: 见吧，可对伊呢，从高头干嘛学的？我那个右边脚底，底个点边搓啊起的，早上也过去，越不切我这。我的我那个右边脚底这，先松哎。
4: 先松，俺们那切哦。他这六家口头亲年纪真大的，这么许多，这钱起码俺老用的，那么你只用给他。
0: 你这吃啊起的，你也让。
5: 呀，笑笑笑。
0: 巴士新人的，巴士新人的，打不起继续。让什么学啊？广州那时候呢，玲玲了抢不接，要我去骑啊。让去了刚开七岁够了，玲玲给让大到前不的几个月嘛是，玲玲让给都娘娘去年给啥子啥是的，先送嘞。
1: 先送先送，打巴士皮皮给中文大中文大嘛。

0: 아자. 샘메기 비쳐 말이. 응. 저러 사다가 넣은 거지.
1: 네 싱그이. 더야네. 네 치르 탄도 장여 줘 봐. 삼루시던디. 장가 아마 알레서다 치. 나 부고 부가 여리디. 치리 삼시 돈이 범지 여마시.
0: 아자랑 상부송자 딘데 승보지. 이는 야메 딘데 승마다. 아메 nga phere chaba da jingne min du sigre la ba be ying mo de thung chu chigre su su ne nal gi em de yin be sro che de ri a cha rang le sing ma ri a me nye ba ba ge she de kong rim ge shang mo le ge she yu be sro che a cha rang ge sing yu be zwa yun do kha bu shi kyun che ma ri ma se kun ni nal kha bu kyun ge ma ri su su che je de ge she ne ge che ma shi kyun ge ma ri a cha rang ge sing yu be nga ni gi de ki bu kyun min du de le kora ni kha bu lu yi che bu shi ge bro che nang ga re ki bu yun ba
2: 그거 총선장 아마 시가 좀 더 됐어. 가지. 군이 로가 지니 되제 되어리. 지 재능아 탄다 마 되면 다 아체. 군이 로가 제사유. 가지. 지. 군이 로가 지니리. 로가 지니리스. 디 디제 가와 용그레. 야. 상가 저저 이군에 말럽 지그르바.
3: 딩알게 그 상황 손자 잔시에 거야 요 말이 생비.
2: 가래 게 그 상황 시그래. 마다 랑주저 벤치 말베. 가래. 머신에 네 이기나 랑주저라 기스팅이 시바 그러려.
3: 네 저저게 지신 랑게시도 중년도 있고 마시. 통마. 그라니 니 지시도 네 능미 미트치고 마시. 네 저저다 어제 유외 벤치 상매. 나고 조치 대제. 봄라면 고민리. 언제야 我 차는 성 버리마도 단대 컴도 딘데 통도 요 마시.
2: 마스링로. 다이 허도 진짜 말해봐. 내 신유. 진짜 능명아 통두요 말해. 언니 가서 내년도 소화반전 다 그래봐.
3: 지. 나 매교 조사. 퇴다디. 로주 경부시.
2: 진짜 경 말해. 다 지나라게 집에 로가지 얘기 익숙이시다. 내서 얘기해줘.

0: 아빠.
1: 어. 엄마 보다. 얘라고.
0: 아, 계속 말해. 이티네 레갈레면 님 담을 손자. 말하기 친가 간 거 다녀인다.
1: 친가 간 거 다녀이나지. 클린다. 소장 거 잘해줘도. 미시 수도가.
0: 나 대비치. 나 간 거 다녀 캡치.
1: 윤미만 후자도 클린다. 소장 거 잘해줘도 클린다. 클린다 클린다 난 범시다 맞아 클린다
0: 에 그래 그래 나 지금 딱 봐라 내가 야마 깨우러 봐
1: 깨춥시다 깨다보자 같이
0: 나 깨다보자 지금 간단한 니 가로져 봐 니 가로져 봐 예예예 랑 같이
1: 랑 삼도다 나 소자 내려줘서다 랑사 가로진 박자가 이거 요말이
0: 대 가려래. 가나감치면 더 사사르브. 소전아 되다. 가로증이 갸리. 아라니 나래님들이. 레나레 레그님도 제약 같으면도. 제만에 콜카나 클라게가 용.
1: 뭐. 클라다 게 못 와. 나도 세 콜칸디. 소전아네 쪽죽을 이르치리.
0: 대 가려래. 가나라 대세 사치 임베시 원아 갑이.
1: 아치. 맛이 나무구다. 니 다 찬스 게 줄어.
0: 지스 니하고스. 천상은 아 견다.
1: 여자 돼.
0: 아 지스.
1: 여자 돼.
0: 지스.
1: 도도. 누구인다?

0: 영아.
1: 야.
0: 수팅말이. 망사. 갈래 가이기리.
1: 야지. 다티스 디스. 란서 시간 한다매. 오늘 장은 주소 제 갈라 영어시라 열다.
0: 됐어.
1: 단속에 갈래 가지고.
0: 갈래 가면죠. 이네 막걸리에서 시도.
1: 디엘린 로컬로 소브 상무라는 시지. 그릴 검 주신 거.
0: 영아.
1: 됐어 씨.
2: 爸爸,
3: 建民听说了大姐那个你们都用民都建民给住送咱你们会来个钱直过的人家欺负的得要用在哪里呢要家中生物有了建民是你不的如中午吃瓜大爷民都啊这个几对多年没事都上个国家忙死动了国家难当吧你拿着新美丽是你的你们都得接你也别看了也没难得意
4: 丁美丽是你的我这是说这兄弟做熟悉的这做什么所中求什么呢婚姻罢了这话也得有这话前年你这边把你们都带过来哎呦婚姻拆到没不是动恩的这团队们都丁美了没事了没事心语呗都是在对建民那大民都点点让我捐药了我看他给你们都阿家大你你乐观主义我对不起建民立刻清楚着吧
5: 아자다니닌시지엄저전부샤는용도게부둥에지를살롱충부리주부야부도봄에바저와딘데튼싱마레오야세사다가시오시니도소게고니도소게고저니데잉아시도소게다소니데와나슈그초보소디니냠존초초초도도게지베르도시에도시에도차조지베르도시에
6: 가줄루제사초강사교메도시드차조지베르도시가줄루야사초강사교문에이
2: 계속 범대 로지 채는 근데 저래.
4: 띵메리 김산이 중요한 말씀이 여러 배. 뭐랑 봐봐 주인한 구지리. 내 집에 김산 안 타는 집에 보든서 난다 여 말해.
2: 문에 내도 여 말해.
4: 난다 여 말해.
7: 내도 유네 자와 상구치리. 계속 요제미. 문에 띵메리를 가봐 유나. 단다 감 매슬럼 내 야구 요시. 제마 찬스 게 보고 있는 러블리. 시라게 찾고 싶어.
2: 아마 아니 아무다. 얘네 수셔지기.
7: 나랑 아무 소자. 장소 채워 줘. 계속 미니기 매치 다오다. 진단 나와 큐는 뭐 튀는. 우소 가수 겸네. 편도 큐는 요 마시. 단다 카삼비는 제마 카삼레시라게 적으시고. 是吧?
2: 아무랑이 계속 가르시이메 하고 유베. 아무랑이 나 기분 뭐 좋아 성부 유브자.
7: 지. 보면 되이는.
4: 아프시 지요리. 안스 밤에 보고 성주 치듯이
8: 不过送出去也能要嘛阿峰司机也见面在见也呼吸让克拉苏西呀克拉苏西你多西的家住几别人都西长这么多的你拿着行二峰你们都来拿起你拿头也有在顶起有谁
0: 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拉拉哇，

0: 제미, 제미. 아, 지다 다 말이. 라레 친한 순이 여래. 나랑 칼로와인다. 야, 저씨.
1: 잠깐 시간 봐.
0: 제미라 다 소용이 비. 야, 야, 제미, 와 보다.
2: 예발라 칼로야 나 소가리스. 예발라 주자리. 콩게스 레긴 시기여지.
1: 네 장자지, 랑수씨. 랑구장터다, 안입이다.
0: 제, 제미! 제미! 랑캐 제문송아.
1: 요 제미. 걔를 리쿠스야 지다. 어디 길에 계야 소화지. 너와 같이 제여 말이.
0: 제미. 제미, 라이케 제임송아, 맨큐 파면 좋아.
1: 케 제임송.

0: 세사 말레가 죽는다. 어지 다니
1: 몰리
0: 어
1: 지 하나서 이베 응응
0: 난 쇼서 세베
1: 매매 나 세차 장 교고 서시
0: 납디들라 된다 그러지
1: 몰리 나 생각님에 된다지 않으면 더 치신야민도
0: 그래
1: 제명다 알펑 갑주라 쇼민동아
0: 진짜 아이 다운로드 시에라 단체 남제 받디스
1: 전에 제명당 고생가니만 예체디스 던도가 강르치기 제닝게 가로게 유브리스기
0: 딩에 시스티마소 희딩에 기치카지 고주
1: 갈스도
0: 제민다 주장 범지 니자 참다캅시도사
1: 이스마시 딘제 인은 알펑 근제 저러니
0: 고즈네 중에 과신래
2: 디하마고야 가쇼시 딘딘 알펑게 자동 송야 체도 묘제민다 주장 범디 카제다프시
1: 디 수다 수 가르 체브리스 다디 영니 근제 체브리 아
2: 디지세네 헌에수도 케마시 장암자마시다 계시 제민게 알펑 문에 가메네 군이 카체네 폭도 연구주버 마르베
0: 아지 장기스디 갈스기어레 알펑게 가스디 제민 로데 주사
1: 제자 제민게 디제 전에 참부 요마지 잠부 검 균링구단 윤이자 가바 용제 지 당부저버
2: 이내 제민게 당부 제사샤 제민게 자동 당부 하고 전세지 두고 계시 뇨 제민게 진행 소야 지도 자동 당부 제비네 제마 디게 토고 마리라 로가 자니가 요시
0: 왜왜 다니게 불거시여 당게니 윤념스 마치시
2: 니 근데 수수 거시여도 아 니 자동 거시여 지 팀원이 접속 링구유야 체도 잔다 찬스겨 한대 소화디 되게 오 힙시 이네 자동 텔레 상무 잔냐므다
0: 한비 소스십치이삼삼 마치시 아망서주면 송사 장루구며 신유
1: 하지 모리
0: 수뇌피주 소화제문도 묘마
1: 모리
0: 다니 지수 담아시다 바진세 재미 여보제시와 계세 아펑 양마시가 지다 내 내라보시오미
1: 용아 니하코스 도건 재미 레다제소는 내 계제 야고시 특이 내 그 강원 도모 송사는 이 지금인도 재미 클라사 가시오
3: 클라사브리
1: 장르메 정자티 티사손의 세초지
3: 세사손 트인
1: 용마지 칼링윤시 교교 교 제미 주장고 범위 된다디 문해지베
3: 고디나미르 주도 처리 계속 건조먼죠. 파도 결제.
4: 진짜 오늘 가르직비야.
1: 장 주도 제목어 정세티. 제미. 계속 가르윤의 섬나냐 대오 마시. 미 가르시에네 니닝 마시. 이내 장게 아 계속 장고치 쉬다. 장 딩메리 님도 체면랍자 침베.
3: 디 체면랍자 침부 삼치리. 아무나 삼 잠을 못 한다. 마 삼들 대주네. 너도 맞다 말이. 너도 밥 주차하다. 만 과감히 섭기 힘치리. 미중아 보라게 맞자 떨어 채버리스. 럽춘되면 또.
4: 자동차에 대림이 한 말이. 자동 과목 또 채버다가. 로도 채비 자동으로 전시 채버리.
1: 장 주도 채무와 등도 주도 시다. 정자 지산에 또 뛰입니다. 지. 제미
3: 엄마 다시 해야 하려래 제림마 의미를 지동 토해야 할 말이
1: 진짜 가봐 용구제 니 알펑 그 첩체제 개치 세야부 채우죠 봐 허르호르 쟤는 용구 마시 알펑 그 루지 숨지게 란다 닌지 친도 여지 랑그 치도 무유부치 마리 개부치 마리 랑게 뭐 랑게 인케 오죠 봐
3: 엄마 개시 된도 알펑 그 제가 당주게 你打个三局，他怎么了？阿家庭打打主意。

0: 저시시다.
1: 장주저 고우리. 장주저 던도 로마요 뭐 가리나 미참을 내다 제샤.
0: 레마 토사 제비리. 네 주저가 내가 뒤서 다든지 가로지게 하주는 레팜 최고죠. 어디 쓰던사.
1: 샹 로친 주지. 지동대 개왕 이마 삼시.
2: 마. 제미 면강을 통주 루지 되샤.
1: 제미 가르제도
2: 차오 교샤. 네 부군면 이무신 유하 주디. 번에 고주.
1: 어제 제미 남규 수고 탄 거지 여 봐. 근데스 나버제 아.
2: 네 뒤에 가래 가면 줘.
1: 네 따스 같이.
2: 아마나 칼라서 지치나.
1: 나 도움인도. 장피가 되시. 장 칼라서. 네 따스 같이.
2: 그리고라.
0: 나야 가려 봐. 천하 전화비도.
3: 子孙子呢三路进对恰起呢恰过用谁不的谁叫让个心嘛谁这种人真是谁要么女的要么两不求的恰过让谁没事要的却他们姐没打过一么心不过谁提出那落地怕屁用过谁皇帝呢还是人吧爸爸让俺老不死的见面了肯定不得是他的
4: 그둘러 기치가주 수시가 바가비 유스네 다갈려 다 지겨워래
5: 말락 다시 된대도 렌사선의 재미를 드니
1: 다양 발렌라 녀이베
5: 발렌라 총마르베
1: 아메 세세팅디 하쿠기 녀세바 녀는 용두에 탄다란 지동게 멍지 되모두바 대샤 이네 지동사대 잔냠지마도
5: 초경배로동체뉴용야요마시
1: Rantando, tu é bolosi. Não preciso esquecer, não é assim, né? Hakuji.
5: Papá, tá tudo a ganhar desse jeito?
4: Ah, sim, disse, disse. Tá nenhum sujeito.
5: Yonga, não é já tá nem cerrado aí. Que são aqui, bicho, não como, Marva?

0: 차와 겨금인 두고 차와 자야가 급 가르스 야오래
1: 쌤날 매버기
0: 쌤나 매버기스 쌤네 쌤게 주규리 계시 장구슈다 랑영이 너구 도어민도
1: 너구도 말하자면 샤이캠 매다 제브리
2: 举战个泡沫地区都是呗哟二凤杨北啊喂二凤建明才年别建明可不要请死
3: 아자다니체년이아메이크바친스와아시자니니다시안주뉴스하는용제같이니바아포모스다마자가르성도아뇨제밀가비유가르치가제밀발렌체제과이무가르치가란뇌게르웨민도민도랑게니엘랑가드가민도이네랑게체밀랑가가샤도아랑게하고유기마리탄드제미미스데조기수제셈부샤샤응아랑아르시는발렌라야츠에데 교수
2: 동급이야기바스다제동급제대고케바시마도제미나마가인다마리그저분저가르셔고래아하그나마수체마체디야마그아메타치우시다이네년년로금제지라신구유나모아무큰제지네소수포르초니에갸리라삼돈다나마수이네가다아무니금무지큐리소수보기우충로체나나마시다수지그래구르쳐쳐시
3: 아, 이 친구도 아차다니 랑가시에 있는 시들의 말이.
1: 아치, 아마 다 계시무시다. 아소리나 개입소나다. 띵물이다. 과연 그래. 이네 아래 사기업자 리포팅 투문도. 닌세메 뭐라 챙기.
0: 뭐라 게 랑 챙겨 오르베.
1: 네 하고 무슨. 간다마라 삼체디기 통주니 신혈치기 아마 라슈다 가리니노 마 그때 뭐라 토네 냠 앞으로 친구이
0: 뭐라 잘 가봐 여르베
1: 표지기 길이 간다 은이 토두 기자 도야 맵시야도 그리 계속 계셔야만이 동료도 계시면 전화 중기
0: 디밍러 심다 심튠부사
1: 엄마 네 가부치에서 너무 좋아
2: 这是二凤让过少瞧嘛这你让长过些瞧牛见明落油差不是明路这些不是是哪那么多油嘛这见明给我那让了干不云呢地上跑没地气都拿见明干了明就找些电话去是呗见明哪都给前三年俺们也没干见明打个心思人家还过不去呗
3: 아시라니 가케싱민도 탄도 가로지고 유나시 가로지다 디제 아인고
2: 제미 많이 가요 제브리
3: 주님이 저렌다 취시
1: 이네 코즈나 착긴 했다 취지 네 배송 같이 지네 무슨 말이 뭐라고 봐 주차리 탄도 아주 장작게 뭐라고 봐 갈냐 그러고 딩메릭스야르 모란바베 마통두치기사 콘주 나가시다 마토니스 마리
0: 모란바베 란투유스기에
1: 딩메릭에 모란바베 야르퉁스미베 슈노 가부여스기 그지 나 세면 랍다 주디 마라 밥에 통자 소균 시리 독삼샤
0: 쟤는 랑 갈성부도
1: 아머니 아 갈성부 몇 개씩 먹지다 최상 가슴 전라제 타워기 문두게 콘주 나가차기 약다 주지 네 배전 근데 처음에 식민도
0: 북디이나 장가 배전 최고야 가르여제 소배 김장게 가르쳐도 난주양 이루 춘댄 그 소버다 랑 바슘고야 요마지 메시네 주장인바 할래야 가르여제 장장인바 가르여제 콘조에 소비 규모진에 배전치 클리클리 구지 장교 인기리 메시네 네부구 피존다 닝르시라규 마오바 장장다 주장 차투 마레스 수시에 투제 레마레
1: 어리야마

0: 야, 보모, 다 몽우시. 문에 센 제미기니 카체야디, 가 총부시. 장그 당내세 오르다. 제마로가 세블린 저그시. 고.
1: 가리메 그래. 아, 내리 카체자. 미주 다음에. 아자가 정신 재산 기비켜놈인도.
2: 왜? 다니게 문에 제미 띵물이 제가 당두게.
1: 아, 참으라가 안갈랩주.
2: 인생말에 진짜장치야, 아유.
3: 罗永的，去中间边。啊啊。啊。姐妹。阿妈。阿妈那得客气。上古的鱼。局长托住你。阿妈，局长听了，可倒不就呢？包不全的话。啊。彤彤啊，过些事他打能给，我们怎么个事体去？哈，真急不急，急不急，空个卡送不得。阿妈那个事他可是啊，局长听了回来。
2: 그렇게 섭김 친구 속이 내 배송 채 없으니까 그런 충도 다 잡아도 속이 주장 등락고 문에 시대부시도 관계 등등아 모두 배송 채 롭친 용자 랍시고 속이잖아 등등아 마음 봐 둘은 집어 속이 아마 장자게 아 계시 마음 내 신용에 주장라다 들이 계시 마음 시에서 당신 연습디 초합사 소리시도 아마
3: 局长那个送不能行的车里边啊局长那个卡送不得空间啊估计是要娘多姐妹没当这么过估计是要直接去送给局长那个送不他个的阿妈这些天天听你好吃等到谁收到顶没那个收给没那个收得的跟着收到没那个你们大大弄不到收给阿妈这里我准备去学的 주장을 제외부터 말지 띵메리게가 가부였으기 많이 쓴 것이라 하지죠 아무나가 이해 바꿔 낙초다 닝도 도유기 제니그 시험 놈도 어디면 쓰던사 드리는 시 쓰면 기분도 흉흉해
0: 저
3: 우리 아마 나 세밀 앞다 뭐라 차가 주의 뭐라 구대야 우리
0: 지 일레 칼라 써다
3: 다 성매 아마
0: 지 저거도
3: 우리 성매 소여지 쓰기 둘다
0: 아지 보고 뒤이나

0: 이세 직접 칸 대자 요년 칸기 지시 군주 제대 서구카다 레스카기 퇴제 대자 된 기주 퇴주 집다 녀글립시르 띵섭 체도 첩체리 저 미드 마치 구시 천국 주도 나오시 시진핑기 가구 개진타 리창기 랑시 시르조 최제뉴 세 토동부이 매준 퇴구도 레륜 소송 주지 치바라 나이 버시 산동 시진기 뉴슈 유구 매준 타소제 레륜 소 흔히 주신 버시 다다 레드윈가 딜랑 비신이 버시
1: 갸가 지든 계급기 실륜 모디이 대시다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진도구베 치 중니 탄 조스므니 갸가기 딜리사바 버시 계급기 우지미니 젠좀티 쇼게바 슈기임시
0: 계계도 젠티 신이바 참섬소 직접 주시 시진핑기 당 중앙기 접수내 예용기 자제 계계 당 롭소레 된바라 뒤젠기 지시들이 슈바타 하섬 쇠메기 참지 슈버시 직접 주시 윤진 주인 예용기 자제 계계 소 당 롭소인 제조 라린 터친 치레 체리토 준십타 진의 롭지 제네 당다 계급지 차샤시 리제 계천 피유제 송비 자제 계계 당 롭소레 되면서 직접 수지 구자티 뉴뉴지 구슈스 교로체네 미지 자다르지 랭긴 쿠르베 튜럽지 미서버 티베 마마 소종사지 메더 블헤메 자주 인시 송유 바시 직접 수지 시진핑키 장남 서베토 자제 기긴스 땅그 제도 메노 소종타 디급지 제도 신데부 소종 지비 통메 섬듄타 겐지 로라 덴브롱에네 군주 소종기 자외 랭긴 튜뉴지바타 롭스 케베닝도 타르베 슈세 땅네 라드메베 기겐지 쯔쯔 섬보 소종 시바타 체리 창제 네버토르 땅데 미리 자다르지 티브 코르토베 뒤럽지 메서라 소종 후다 시급에 내송나 유버시 자제 두고 다 낙수 삼에 야세 기겐소로 심규 체메 템네 삼에 땅다 메마지 로이 체메 기겐 섬보시 자주 인시 송지 유버시 贵州 신친 桂林总 연산 총대 연자 로브지 서제 기겐 로정 원치 직접 수지 나와의 주제인지 섬진 조급 섬규 침부 대표총 직접 수지 야제 기계다 로브스레 된바라 케네 나와의 주제인지 차다 자체슈대 인라 아주 차등기 니엔지 지부인바양 소르총 레친 내 시름도 시중에 군조를 대내 문도 소중 사주티 니리 로브지 추 냠제 도바 체대 지구기 로브지 서지 타 추구츠 로브진 풍두의 야부 송주 인시 송부시 남해 로브진지 기계인 침무와 예용 롭첸지 황다년 자외 기겐 초배 예고르와 천준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뒤젠지 참전나와티 야제 기겐 초 체리토 주연십타 人의 롭지 나와라 나주 나와시 인라 양남 서베토 군주를 대내 문의 소중 시비 시제 랭겐 땅진 당 롭수 개배 닝도 다베 동외 구인원 시장이 나주 롭수 개배 닝도 대 신의 문 소중 시비 귀름이 용지 추 라랜 단내 롬스 풍듀인탄 티심 덴도 도마탄 예급로 장비 지와 습도 당대 메기어지 찬롱티 도브시 예급 조주인탄 미리 짜다르지 뒤럽지 럽주인추 냠제에 도바 자주 인시에 송보시 중진 소레 레리 라스 롭진기 랑코르 레르 롭닝기 기긴 치모와 양양기 내 퇴내지 폐조로 시니 응외되어 라스 롭중세대 장니지 라린 롭진이 바라 유인도의 신다라 제네 체레 라스 롭지치부당 집지 rindang chidun chagiro tonang chede puksam yu batang, juen tang yu ba, sowe nyingdo tsezong nebu shidu ba jeji, lakze xinleba mangdaxi sojong huda chagyu yinxie sumbashi. Puksu ji zawane lopsu tang, lopsu ji zawane gigin yi. Dang sochen chubji ba chochu, lodiwin Xi Jinping soxin nangwe dang zhongyang ki, ngaji par sumdo, gigin bongga sojong chagyu di, lopsu topse jigab junbe mengxin nebab to xade, jache gigin zu puksam tisam yu batang. 군주상와 시제 표숨 소바 제스미데 마제제 기간 약부시 지구바타 로메 주연님과 종다라타 르람사도 리젠 뷰투베 네지베시 제구유 되바네 중국 체전 대비 로스 개베 닝도 추억되다 로스 도피서 동와라 무연라 기계 본가 도피서 동마타 개개라 구시업타 로스로 통신 지비 제조지 남부 삼부시 차바시 주 되베 바라 직접 수지 시진핑기 개개 본가 조정대 제시 개진 당 가군 조정 개진 저던 좀 나네 뒤로 서베 개개 본가 조정대 시진스 관대 나유 나주 삼으로 튜닝 세모디 직접 수지 시진핑 기내 지 군대 워 전제지 개개 본가 개 상세 모두 토르시마다 주주 리주 전에 점린도 시준 세수지 롭스 말아 되기로